카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한 요즘이지만 부모님 지갑엔 아직도 1,000원짜리부터 10,000원짜리가 들어있어서요. 무더위 속에 장사하시는 어르신 보면 안쓰러워서 자두 한 바구니에 3,000원 꺼내드리고요. 단골 가게 사장님의 귀여운 손주를 만나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5,000원짜리 꺼내서 손에 쥐어주세요. 오래 사용해서 낡은 부모님의 지갑 속엔 언제나 돈보다 정이 더 많이 들어있었어요. 어려운 이웃 보면 지갑 열고, 자식들이 손 내밀면 용돈 주고, 배고픈 친구에게도 기꺼이 밥값을 주었던 부모님들의 지갑처럼 우리 마음에도 넉넉한 인심을 가득 채워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7월 10일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최석준의 꽃을 든 남자 네 함께 들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 씀씀이는 인색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사실 돈을 많이 번 만큼 작은 것도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

0: 돌볼 줄 알아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가난해 보이고 안쓰러울 때도 많아요. 우리 지갑은 가벼워도 마음은 부자로 살아보자고요. 7692님께서요. 우리 친정엄마는 제가 집에 가면 막내딸 왔나 하면서 항상 용돈 2만 원을 꺼내주셨어요. 밥 사 먹으라고요. 지금은 요양원에 계셔서 마음만 아파요. 어머니, 네. 연로하신 부모님들 참 건강, 이 제일인데 어머니 잘 계시길 바랍니다. 신영수님께서는 손녀 데리고 마트 가다가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지갑을 갑자기 꺼내시길래 우리 애기 용돈 주시나 싶어서 괜찮아요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갑에서 손자 사진 꺼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살짝 민망했네요. 아유 참 그분도 네 아니 그쵸? 네. 참. 그, 뭐,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셨네요. 근데 요즘은 그 현금을 일부러 따로 준비한다는 거 사실 조금 힘들긴 해요. 네. 저도 사실 지갑에는 네,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 만나거나 그러면 조금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챙겨가지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신영수님 그랬군요. 금요일에 러브레터 이번 한 주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도록 오늘도 특별 선물 준비했는데요.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좋아하시는 햄버거 세트 모두 50분에게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도 좋고요. 주말 계획도 좋아요. 방송에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장마철 힘든 얘기, 속상한 얘기, 어떤 얘기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그냥 듣고 싶은 신청곡만 보내주셔도 방송에 사연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맛있는 햄버거 세트 당첨 되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윤수일의 추억, 3529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이고요. 5160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오늘은 출근길이 아닌 집에서 듣고 있고요. 군 휴가 나온 큰아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도 오늘 휴가 나온답니다. 오랜만에 식구들이 다 모여 기쁘고 너무 좋아요. 승현아, 동우가 대견하고 사랑해. 아유, 아침부터 아주 좋은데요? 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말, 금요일을 해서 이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어디 가까운 데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5160님 햄버거 세트 오늘 특별 선물 드릴게요. 8032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미 누나. 군산 사는 박종익이에요. 1톤 트럭을 타고 회현면 일대에 있는 빈캔, 플라스틱, 비닐과 폐지 등등 쓰레기 수거하며 러브레터 잘 듣고 있어요. 더운 날 땀이 나고 힘들지만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하며 보람을 느껴요. 올여름 모두 다 건강하세요. 아하, 정말 밖에서 이 분리수거 해주시는 우리 환경미화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특히 이렇게 더운 날엔 더 그렇죠. 아, 8032님, 군산의 박종익님, 오늘도 화이팅이고요. 햄버거 세트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4607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주현미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64세로 젊은 할아버지가 됩니다.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저도 할아버지가 됩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 좋으시겠어요. 네, 축하해 드려야죠. 4607님 언제쯤 올해 안에 되시나요?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 축하드리고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박영진님 조용히의 작은 행복 신청해 주셨고 최경희님 9042님께서는 장덕애님 떠난 후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을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와 함께하고 계신 아침입니다. 신관식님 사연입니다. 전남 순천입니다. 순천 교육청에는 나눔 우리라는 봉사 동아리가 있습니다. 30명 회원님들과 함께 오늘은 홀로 계신 어르신 집안 대청소하는 봉사 왔습니다. 현미 누님이 나눔 우리 화이팅 외쳐주세요. 아, 좋은 일 하시네요. 30명이나 돼요. 회원님들이. 와, 한꺼번에 다 가서 하시면은 일도 손발이 맞춰지면 타타타닥 아주 그리고 나서 탁 대청소하고 나면 또 아유 속도 다 시원하잖아요. 신관식님 그리고 함께 봉사활동하시는 나눔 우리 봉사동아리 회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신관식님께는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2789님 사연이에요. 안성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읽죠 제가? 건설 현장을 현설 건장이라고 읽었어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일은 대구에 있는 집으로 가족 만나러 갑니다. 크크. 습도가 높아서 일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가는 날이 내일로 다가와서 너무 설렙니다. 주현미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그래요. 대구신데 지금 안성에서 일하고 계시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가시는 그게 내일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2789님 건설 현장이시면은 안전 네 항상 조심하시고요. 오늘 햄버거 세트 드리는 날입니다.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4268님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사정이 있어서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1시간 거리를 다녀야 하는 9살 아들이랑 듣고 있어요. 힘들 텐데도 엄마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다며 웃어주는 모습에 눈물이 나는 아침입니다. 흐흐. 재원아 항상 고마워. 그리고 KBS 2라디오 틀어주신 급행버스 기사님 감사드려요. 아 지금 버스 안에서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신가 봐요. 아이고 사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1시간 걸려서 등교하고 또 학교도 1시간 걸려서 하고 하는 지금 9살짜리 재원이 아유 믿음직한데요. 4268님 어쨌건 이런 기간이지만 지나면 또 좋아지겠죠. 그리고 KBS 2라디오 틀어주신 기사님 감사합니다. 4268님께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한명자님 김하정의 소라의 노래 신청곡 주셨고요. 강재훈님 오미정님 8462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박윤경의 부초 정해주셨어요. 오늘 들려드릴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유미경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 목요일 아침마다 저는 건강을 위해 아쿠아로빅을 하는데요. 운동이 끝나면 수영장 안쪽에 있는 사우나에 들어앉아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답니다. 모두 제 또래의 나이든 아줌마들이다 보니 사우나 안에서 오고 가는 얘기들은 다들 비슷비슷해요. 아유, 요즘 여름에 매일 뭐해서 먹어요? 매일 반찬 하는 것도 일이네요. 그냥 외식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반찬 걱정들이 등장하고요. 가끔씩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다들 남편들이랑은 잘 살고 있어요? 나만 이렇게 싸우나? 왜 그렇게 하는 짓이 몽땅 꼴보기 싫은지 모르겠네요. 함께 운동하면서 친해지다 보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마음속에 꽁꽁 숨겨둔 얘기들을 서슴없이 꺼내게 되는데요. 남편 흉보는 얘기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바로 건강에 관한 얘기입니다. 영양제는 주로 뭘 먹는지 정보를 공유하고요. 당뇨가 있어서 매일 혈당 재고 먹는 게 고민이라는 하소연도 하고 남편이 간암 수술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괜찮은지 검진을 받는다는 얘기까지 각자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을 털어놓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안심이 되고 유용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다 요즘 우리 사우나에서 많이들 공감하는 얘기가 바로 손주를 돌보는 이 애로사항들이에요. 아유, 손주 돌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디 아파도 아프단 소리도 못하고 아, 나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꼭꼭 참고 하는데 아, 나이 들어 편할까 싶었는데 정말 사는 게 내 맘 같지 않네요.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면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 할 일의 시작이라는 말에 모두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지 늘 걱정하게 되고 믿없지 못한 마음에 밑반찬 잔뜩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주고 오고 그러다가 손주가 생기니 손주까지 돌봐주는 신세가 되는 거죠. 사우나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아, 언니는 형부도 건강하고 언니도 건강하니 걱정이 없겠네요. 또 딸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애 봐달라는 소리도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진짜 언니는 좋겠다. 그럼 저는 위로 아닌 위로의 말을 건네줍니다. 손주 이쁜 건 이쁜 거고 힘든 건 힘든 거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쉬어야 해. 손주 돌보다가 골병 들면 산재 신청도 안 돼? 그럼 모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깔깔깔 웃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 바로 우리 수영장의 사우나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사우나에서 주고받는 진심 가득한 아침의 대화 속엔 따뜻한 정이 듬뿍 담겨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언니 동생 하면서 건강도 다지고 친구처럼 오래오래 이렇게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 사연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진시몬의 보약같은 친구였습니다. 홍정화님께서요, 사연 들으시고 저도 11월 초에 할미가 됩니다. 주변 친구들은 자기 인생 살아야 하니까 손주 봐주지 말라고 하는데요. 멀리도 아니고 바로 옆 동네 사는데 봐줄 수 있으면 봐줘야죠. 네. 봐줄 수 있으면 봐줘야죠. 그 일부러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봐줘야 되니 안 되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서글픈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건강이 허락하지 않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지만 모르겠습니다. 사는 게 뭔지 진짜. 그나저나 축하드려요. 11월 초. 아이고, 네. 김명한님께서는요. 저도 목욕탕 가서 동생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며 스트레스 풀어요 하셨어요. 5776님께서는 인생살이가 다 거기서 거기인가 봐요. 모든 걱정거리가 비슷하니 말이에요. 저도 그러네요. 그래도 우리 할머니들 다 같이 힘내봅시다. 하트. 그래요. 네. 힘내봐야죠. 근데 무엇보다 건강 챙기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김은숙님께서는 저의 사연 같아요. 며느리 복직하면 예쁜 우리 지온이는 이제 제가 돌봐야 하네요. 아이고 지온이에요? 아가 이름이? 김은숙님 다시 한번 또 제가 얘기하지만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쁜 손녀 손주 봐줄 수 있죠. 최주란님께서는요. 사우나가 사랑방이죠. 한 번씩 가면 서로 커피 사준다고 인심 쓰고 등도 밀어주고 서로 속 얘기 나눕니다. 사우나 갔다 오면 마음의 때가 팍팍 벗겨집니다. 사연 들으니 갑자기 사우나 언니들 보고 싶어지네요. 아 이것도 참 뭐 재미있는 그 한 부분이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없어서 네 어떤 느낌일까? 아무튼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사우나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 예. 다 같이 아쿠아로빅 하면서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사우나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 더 훨씬 탄회하게 이렇게 수다 떨어지지 않을까? 네. 짐작을 해봅니다. 아,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질 것 같아요. 저도 유미경님과 사우나 친구들의 즐거운 수다들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 주신 유미경님에겐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7638님 사연 주셨습니다. 현미님. 엄마랑 미용실에서 둘이 같이 머리 볶으며 듣습니다. 아 머리 볶는다는 말 오랜만에 들어요. 엄마의 오랜 단골 미용실인데 김미경 원장님 실력이 정말 짱이에요. 미용실에 현미님 방송이 울려 퍼지니 좋습니다. 엄마랑 같이, 그러니까 요즘 펌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이걸 더 옛날 하면 뭐 파마? 펌? 예, 볶는다? 예쁘게 머리 오늘 두 분 모녀분 두 분 머리 예쁘게 하세요. 7638님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7171님 문주란의 태양과 나 정해 주셨어요. 문주란 선배님 목소리 너무 멋져요. 네. 준비했고요. 1056님께서는 베일호의 신토브리 정해주셨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리고 두 분에게 모두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일양약품.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1: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2: 메디힐 토너 패드.
1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주현미의 러브레터 0642님 사연입니다. 예전부터 캠핑을 다니고 있는 올해 71살인 한상희 김화숙 부부랍니다. 오, 화천 캠핑 중인데 새벽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어제는 옆에 텐트분이 별안간 병원에 다녀온다고 가셨는데 아직 안 오시네요.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현재는 비가 그쳤는데요. 그래도 진짜 캠핑의 묘미는 텐트 안에서 빗소리 타닥타닥 트는 거랍니다. 촉촉한 아침 러브레터 잘 듣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캠핑하시면서 지내시고 있는 한상희 김화숙 부부님 멋지신데요? 낭만이에요? 네, 좋습니다. 아, 저도 한번 듣고 싶네요. 전 경험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이 중에 하나거든요, 캠핑. 근데 아, 참 텐트 안에서 듣는 빗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아, 정말 궁금합니다.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남은 일정도 잘 지내시고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마칠 시간인데 1부 끝곡으로 준비한 노래 김다현의 내가 누구 딸인데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에 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2: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을 중심으로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계점 방향 신난하대목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 부근 사고는 조금 전에 처리가 됐지만 잠실철교부터 막히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리고 반포대교 1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여의하류부터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반대 목포 방향은 팔곡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남양주에서 토평까지 더 가서 서하남에서 송파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함께 들었습니다. 8962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윤성녀님께서요. 현미 언니 필라테스 가야 되는데 복장은 착장했는데 소파에 앉아 민기적 민기적 거리며 러브레터 듣고 있어요. 가야겠죠? 그쵸? 무조건 가야겠죠? 가셔야죠. 얼른 일어나세요. 네. 착장까지 다 하셨으면은. 그리고 시간도 있을 텐데 빨리빨리. 네. 제가 햄버거 세트 드릴 테니까 운동하고 나서 드시기 바랍니다. 7549님께서는요. 부산 국제시장이에요. 오늘도 현미님 방송 틀어놓고 장사 시작해요. 오늘은 딸아이가 휴무라서 같이 시장으로 왔어요. 딸아이가 도와주고 있어서 든든해요. 아이고, 제가 그 마음 알죠. 딸이 옆에서 뭐 이것저것 뭐 큰 힘쓰고 이런 일 아니래도 뭐 같이 이야기만 주고받아도 얼마나 좋은데요.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날이시겠습니다. 그리고 장사 오늘도 화이팅!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은 맛있는 햄버거 세트 러브레터 가족들 50분에게 특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도 좋고요. 주말 계획도 좋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셔도 되니까 계속 보내주세요. 그럼 방송에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50분 선정해서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은 무료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이게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장입니다. 이른 아침 아낙네들은 시들은 생활을 바구니 하나 가득 담아 이고 업고 지고 안고 들고 모여드요. 자꾸 장에 모여드오. 가난한 생활을 골고리 버려놓고 밀려가고 밀려오고 제마다 생활을 외치오. 싸우오. 웬 하루 올망졸망한 생활을 되질하고 저울질하고 자질하다가 날이 저물어 아낙네들이 쓴 생활과 바꾸어 또 이고 돌아가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박하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윤동주 시인의 장 함께 했는데요.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이 1936년에 쓴 작품인데 장터에서 온 힘을 다해서 물건을 팔고 치열하게 살았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죠. 요즘 비와 더위 때문에 이래저래 손님 발길이 좀 뜸할 텐데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 여름 장사가 잘 돼서 모두 웃는 날만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6535님 사연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현미누님. 오늘은 공장에 일이 없어서 배낭에 참외, 얼음물, 찐 계란 짊어 메고 집을 나서서 혼자서 북한산 백운대 산행길에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후덥지근하지만 숲속을 걷는 기분은 짱입니다. 오늘도 러브레터 가족 화이팅 하세요. 아, 그래요. 6535님 이렇게 쉬시는 데 또 쉬는 휴일 날 산행 이것도 좋죠.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잘 다녀오세요. 마음껏 숲속 산속의 그런 그 내음 냄새 아, 좋죠. 네, 잘 다녀오시길요. 9304님께서는 현미님 안녕하세요. 한 달간의 병원 생활 마치고 드디어 내일 퇴원합니다. 한 달 동안 저를 간호하느라 병원에서 쪽잠 자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 전해봅니다. 제 이름은 손세종입니다. 아, 한 달간 병원 생활을 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곁에서 병에 간호해 주신 아내분도 고생 많았네요. 손세종님, 이 많이 회복하고 이제 퇴원하시는 거잖아요. 집에 가셔서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퇴원 축하드리고요.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조한수님, 김현숙의 그날 청해 주셨어요. 성민호의 바람 부는 세상은 2443님 신청곡이고요. 백선영님께서는 박상민의 하나의 사랑 신청곡 주셨고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이 노래는 많은 분들께서 청해 주셨어요. 노미자님, 임영철님, 5902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신청곡 쭉 이어서 같이 들어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8113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제가 44살에 늦둥이 셋째를 낳은 게

세요. 와우. 아니, 터울이, 근데 첫째를 정말 일찍 낳으셨네요. 네. 첫째가 23살, 둘째가 10살, 이제 막둥이가 돌. 좀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새 남매가. 축하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이뻐요, 그래? 늦둥이. 8113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아유, 저는 이렇게 터울지는, 아이들 처음 봐요. 첫째가 종 막내 너무 이뻐하겠는데요. 0441님께서는요, 현미님, 저는 지금 아빠와 엄마와 옥자두를 따고 있네요. 마늘과 복숭아로도 유명한 의성이지만 옥자두도 정말 맛있답니다. 매일 현미님 이쁜 목소리 듣고 자란 옥자두라서 이쁘게 생기고 좋은 노래 듣고 자라서 맛도 끝내준답니다. 의성 옥자두 많이 많이 드세요. 아, 그래요? 자두 이름이 옥자두예요. 너무너무 예쁜데요? 저도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올여름 옥자두 한번 맛봐야 되겠네요. 그래요. 지금 수확하고 계신데 의성은 그럼 지금 비는 안 내리고 있는지요? 0441님 부모님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햄버거 세트 드리는 날입니다.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김덕영님께서는요, 강원도 고성에 귀향하여 농사짓는 70세 김덕영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밭이 질어 밭에 못 들어가고 대신 봉당에 앉아서 한글 붓글씨 한줄 쓰고 있습니다. 장마에 모두 건강 잘 지키십시오. 현미님, 추억의 좋은 노래 굿입니다. 호. 책상에 딱 앉으셔서 붓글씨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김덕영님? 멋지십니다. 이 여름에, 그쵸? 정좌를 하고 붓글씨를 쫙 쓰면 더위도 좀 잊을 것 같은데. 김덕영님께서도 이 장마에 건강 잘 지키시고요. 나중에 붓글씨 한번 사진으로 해서 보여주세요. 궁금합니다. 오늘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9946님께서는요, 새벽부터 매일 오이를 땁니다. 아, 오이 수확이요. 요즘같이 비가 매일 올땐 힘들지만 주렁주렁 달린 오이를 보면 힘이 납니다. 오이밭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찍은 오이들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오이들인데 참 지금 농사짓는 우리 농부님들 땀이랑 함께 이렇게 지내는 시간들이죠. 화이팅입니다. 근데 사진 오이 사진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보는 건 아주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1056님께서는요, 신청곡 주셨어요. 현미 언니,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중소기업 섬유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공무과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법 개정으로 보일러 자격증에 추가 자격증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61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회사 일과 병행하며 공부를 해야 해서 무척 남편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남편을 응원해주고 싶어서 문자 보내봅니다. 여보, 당신이 최고예요. 남편의 애창곡, 태진아의 동반자 신청합니다. 이렇게 신청곡 사연 주셨는데요. 3주라는 짧은 시간에 뭐 회사 일도 하시면서 또 무슨 공부? 보일러 자격증? 을 취득하셔야 되나 봐요. 3주 안에요? 공부해서? 대단하십니다. 저도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아, 좋아하시는 노래 들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6

8346님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8952님께서는 소명의 빠이빠이야 정해주셨어요. 이어드리겠습니다.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요즘엔 최고의 액션 배우로 마동석 씨를 떠올리지만 1970년대 최고의 액션 배우는 누가 뭐래도 바로 영화배우 박노식 씨였습니다. 박노식 씨는 1970년대 용팔이 시리즈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는데요. 김두한을 주인공으로 했던 팔도 사나이에서 용팔이는 전라도에서 주먹 하나 믿고 상경한 조연으로 등장해서 김두한과 한판 승부를 벌인 다음 깍듯하게 형님으로 모시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연이었던 용팔이가 인기를 모으면서 아예 용팔이가 주인공인 영화들이 속속 만들어졌는데요. 원래는 깡패였던 용팔이가 개과천선해서 맨주먹에 맨발로 가진 것 없지만 온갖 역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악착 같은 캐릭터로 그려졌고요. 서민의 애환을 대변하는 용팔이는 흥행의 보증수표가 되면서 방범대원 용팔이, 운전수 용팔이, 신입사원 용팔이, 돌아온 용팔이, 상경한 용팔이 등등 1970년대 최고의 시리즈물인 용팔이 시리즈가 탄생했죠. 당연히 이 당시 박노식 씨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는데요. 1970년대에 액션 배우로 인기가 많았던 박노식 씨지만 원래 박노식 씨는 용팔이 시리즈를 연기하기 전까지 벙어리 삼룡이와 메밀꽃 필 무렵, 카인의 후예와 같은 영화에 주연을 맡아서 대종상을 4차례, 그리고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5번이나 받았던 연기파 배우였습니다. 이렇게 박노식 씨의 탁월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리얼한 연기를 펼쳤기 때문에 용팔이 시리즈도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는데요. 인기 못지않게 노래 실력도 뛰어났던 박노식 씨는 인기에 힘입어서 앨범도 취입했는데요. 1974년에 발표한 앨범의 타이틀곡이 바로 원.

누막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월견초 씨가 작사하고 서승일 씨가 작곡한 원두막은 박노식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원시원하게 불러서 인기를 모았는데요. 1974년 최고의 영화배우였던 박노식 씨가 노래한 원두막.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1: 주현미의 러브레터. 7624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 CNG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충전원입니다. 버스 열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어가는데요. 그래도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흐흐 하셨는데, 아, 버스의 CNG 충전소에서

사님,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화이팅입니다.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4468님께서는요. 저는 계란을 운송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듣고는 있는데 문자 참여는 처음입니다. 현민우님,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누님이라고 불러주시고 건강 챙기라는 그런 당부까지 해주시면 진짜 제 마음이 엄청 이렇게 말랑말랑해져요. 4468님도 운송하시는 일, 특히 이렇게 장마철에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안전운전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햄버거 세트 드리는 날인데 햄버거 세트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안성훈의 은인이에요. 오늘의 특별 선물 햄버거 세트 당첨되신 50분의 명단은 잠시 후에 러브레터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루한 장마 때문에 힘든 한 주였는데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토요일 아침 산뜻한 노래 속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장맛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잠실대교부터 막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방화대교부터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도 반포대교 5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사진위 1,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이후로도 달래 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선운산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요. 이후로 원활하다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1: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0: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4520님이 주셨는데요. 청취율 호소 안 하고 최연한 명수 옹. 저도 30년 일하고 나면 그렇게 될까요? 30년쯤 하고 나면 더 초조해집니다. 3년 차에는 남 탓해도 되지만 30년 하면은 누굴 탓하겠습니까? 자세한 얘기는 진짜 울음바다 될 수 있으니까요. 스탑하고요. 오해가 있으신데 진짜 저는 매일 호소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골든벨 울리고 앙코르 젠틀맨 세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변함없이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자, 오랜만에 투투의 노래죠. 1과 2분의 1.

박명수의 라디오쇼입니다. 예, 7월 10일 금요일, 예,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반쪽 댄스, 홍영민님. 날이 흐리고 끈적끈적한데, 라디오쇼는 상콤하네요. 라고 변지훈님, 감사합니다. 예, 여기는 사람보다 기기가 먼저이기 때문에, 기계를 위해서 에어컨을 좀 심하게 틀어놓습니다. 열받지 말라고. 집학은 가만히 계세요. 예, 제 얘기 들으면 울다 기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최영민님, 제 얘기 들으면은, 울다 지쳐 쓰러져 잠들다 일어나서 식사 한번 하시면 소주 3병 먹습니다. 예, 진짜 말을 못해서 그러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아, 다 똑같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불타는 감자님도 예, 몽수로 이렇게 한번 이름 한번 불러달라고 하셨고, 한순영님은 제가 능소화 같다고. 능소화, 능소화가 뭐예요? 능소화가 꽃이에요? 꽃? 화가 꽃하자인가? 아 이게 흔히 이렇게 저 우리 주변에 피어있는 꽃 얘기하는 거죠? 흔하다는 얘기하는 지금 내가 무시하냐? 알겠습니다. 예. 뭐, 능소화든, 뭐, 소화전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저를 비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오늘 귀부인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앙코르 젠틀맨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자, 멋을 하는 남자의 필수품이죠. 150만 원 상당의 맞춤 정장. 우리 결혼식장이라도 가려면 입어야 되잖아요. 맞춤 정장, 기능성 신발, 샴푸 세트 한 분에 다 드릴 거예요. 이쪽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예. 자, 이쪽으로 보내주시면은, 예, 1등 당첨될 확률이 있으니까 보내서 저희는 한 분한테 몰아드려요. 예. 어차피 인생 한 방인데, 한 명 확 그냥 한번 대박 터지시라고. 금요일에는 오늘 검색 앤 차트입니다. 일주일이 금방 가네요. 방송에 미친 아이 방아방아 전민기 씨가 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핫 이슈와 차트로 더 키워드로 세상 돌아가는 얘기 알아볼게요. 이 소리 기다리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골든벨 소리예요. 방송 중에 이 소리가 들리면 퀴즈가 갑자기 나갑니다. 15,000번째로 정답 보내주신 한 분에게 그렇게 문자가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레지던스 숙박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민기 전민기 씨 들어오세요.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 중.

0: 영국의 정치인이죠.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계속 하려는 용기다. 아 좋다 얘기 진짜 좋아. 이 코너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키워드로 알아보는 빅데이터 차트쇼죠. 금요일엔 검색앤차트. 자 아, 베트남 타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신 방송에 미친 아이 방아방아 와이프 전미녀 남편 전민기 전민기 씨 나와주셨습니다.
1: 전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오랜만에 뵙게 네. 되는 것 같아요.
1: 그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이탈리아는 네. 폭염이었잖아요. 예. 베트남은 또 우기였어요.
0: 예. 좀 이렇게 좀 재밌네요.
1: 재밌어요?
0: 잘 되신 것 같아요.
1: 뭐가 잘 됐죠?
0: 그러니까 여기 남들 쉴 때, 네. 남들 일할 때 가서 쉬시니까.

0: 이게 얼마 좋아요. 예, 더 쉬라고.
1: 아, 일하고 온 거예요.
0: 어디 가지 말고 더 쉬라고 비온 거 아니에요. 아내만 있으라고.
1: 아, 예. 진짜 날씨가 왜 이렇게 안 받쳐주나.
0: 베트남 어땠어요 분위기는?
1: 거기가 이제 푸꾸옥을 갔는데 네. 내년에 APEC이 거기서 열린대요. 아, 그래가지고
0: 대단하네.
1: 지금 엄청 제가 작년에는 여행으로 갔었고 올해 이제 일로 간 건데 네. 1년 사이에 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막 예. 건물도 막 올라오고
0: 네, 네, 네. 네,
1: 뭐 전철 만들고 난리.
0: 와, APEC을 할 정도면 이제 뭐 베트남도 아주 저 발전 많이 하고 있어요.
1: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0: 우리나라도 기업들도 많이 진출하고 있고.
1: 네, 예. 그렇습니다.
0: 자, 아무튼 뭐 그런 경제 얘기는 전혀 모르니까 하지 말고요. 박민선 씨가 얼마 전에 나오셨는데
1: 아, 미선 누나 왔다 가셨죠?
0: 예, 전민기 씨하고 함께 한다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예.
1: 저에 대한 이야기 좀 좋게 해주셨나요? 예,
0: 보급형 배용준. 예. 보급형 배용준, 보급형 아. 이승철. 예, 예. 이렇게 일생의 보급형이요.
1: 그러니까 보급만, 아. 보급이라도 많이 되면 좋은데.
0: 그러니까, 예, 예. 예. 자, 아무튼 또 이렇게 좀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네. 본인의 임무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1: 알겠습니다.
0: 자, 빅보드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오늘만 지나면 또 즐거운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1: 빠르죠?
0: 7월 엊그저께 1일이었는데 벌써 10일이에요.
1: 아니, 올해 초에 그 말씀하실 때 제가 헛웃음 졌거든요.
0: 예, 예.
1: 뭐, 곧 있으면 뭐 6월이고 뭐 한 해 금방 간다 하셨잖아요.
0: 태풍 세 번 오면 추석이다.
1: 근데 예. 진짜 7월이 와버렸어요.
0: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금방 추석이에요.
1: 맞습니다.
0: 이제 금방 추석이에요.
1: 그리고
0: 예.
1: 뭐 이제 연말 크리스마스도 하면 1년 또 가는 거예요.
0: 그럼요. 예. 예.
1: 그래서 옛날에는 그 주말 저녁만 되면은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서 외국 영화, 외화 또는 뭐 방화라고 했나? 뭐 이런 거 봤어요.
0: 아, 빰, 빠빠빠빰, 빠빠빠빰, 빠바바.
1: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막 그런 시리즈물도 있었고.
0: 그때가 TV 전성 시대였는데.
1: 맞습니다.
0: 그때 미래를 준비했어야지 그냥 잘 나간다고 그냥.
1: 그때
0: 다리 쫙 펴고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지금?
1: 80년대 이 지금을 예상하고.
0: 아, 그때 백투더퓨처 나오고 그랬는데요.
1: 알겠습니다. 예, 예. 한국. 성우들의 목소리가 담긴 더빙으로 예. 이제 방송이 됐었잖아요.
0: 아, 그렇죠. 예.
1: 그때 그 시절 추억을 되새기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추억의 더빙 외화 시리즈 베스트 5.
0: 아, 이거 재밌겠다.
1: 당시 이제 주말 저녁 안방극장 양대산맥이 KBS에는 이제 토요 명화였고 MBC는 주말의 명화였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희는 이제 일요일만 되면 낮에 아이들이 놀이터에 모여서 어제 어떤 영화 봤는지로 한동안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한도전 주말의 명화 특집에서 박명수 씨가 비기너 게인 더빙했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기억나시죠?
0: 더빙했었는데 그때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네. 약간 좀 짜증을 냈습니다 안에서. 그래서 성우분들하고 좀 엔지니어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1: 왜 잘 마음대로 연기가 안 됐어요?
0: 그때 좀 기분이 좀 정준하고 싸웠는지 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1: 근데 그거 실제로 제가
0: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1: 명절 때 그 더빙본이 나갔었잖아요,
0: 예,
1: 그렇죠?
0: 예, 예, 예.
1: 네, 맞습니다.
0: 그건 제 잘못입니다. 예.
1: 네, 자, 여러분도 차트 들으시면서 재밌게 봤던 더빙 외화 시리즈 보내주시기 예. 바랍니다.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 로스팅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순위 없이 만나볼게요.
0: 야, 첫 번째 다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다 진짜.
1: 네, 요거는 이제 주말의 명화라기보다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그 외화 시리즈물을 쭉 해줬었습니다. 인기 있었던
0: 진짜 것도. 그때는 네. 이거 보려고 집에 진짜 미친 듯이 들어갔어. 미친 듯이.
1: 맞아요.
0: 남자 여자들도 좋아했나?
1: 좋아했어요. 다 좋아했어요.
0: 아, 그런가? 남자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
1: 제가 기억나는 게 네. 토요일에도 저희는 학교를 갔었잖아요.
0: 맞아.
1: 12시에 그래.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면 네. 1시부터 또 이런 외화 시리즈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6시인가
0: 그렇지,
1: 또 하나
0: 그렇지,
1: 하고
0: 그렇지.
1: 이렇게 했었어요.
0: 그리고 아침에 디즈니에서 뭐 해주고
1: 만화 해주고 기억하시네.
0: 그다음 나 그것 때문에 잠을 안 잤다니까 아침에. 그래서 기가 안 끄고 이렇게.
1: 그리고 이제 일요일 오전 오후 12시쯤 되면은 또 여기서 우리 저기
0: 전국 노래자랑?
1: 아니 그거 말고 학생들 나와가지고 막 그 대학생들 나와가지고
0: 그래
1: 우리 송범수 형님이
0: 맞아
1: 하시고 김명찬 형님이 하시고
0: 맞아.
1: 네, 돌격대 옷 입고서
0: 그래.
1: 네, 뭐 외나무다리 건너고 이런 거 뭐 했었어요.
0: 그거 끝나고 전국 노래자랑 보고.
1: 맞아요.
0: 공중파의 전성시대였지.
1: 맞습니다.
0: 그때 준비를 했어야지 그때.
1: 자,
0: 투자라고. 아이고.
1: 그때 뭐 OTT를 준비했어야 되나요?
0: 아니 AI.
1: 자, 첫 번째 가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맥가이버.
0: 아.
1: 아, 이 맥가이버는 리처드 딘 앤더슨 주연의 미국 ABC TV 시리즈물입니다.
0: 나는 맥가이버 그 우리 저 성우분이 하셨잖아요.
1: 네.
0: 그분 이름 나오나요?
1: 그분 이름이 이제 예. 나오죠. 네. 그래서
0: 근데 원래 맥가이버 목소리 듣고 되게 비호감이었어요.
1: 왜요?
0: 우리 성우 목소리가 워낙 귀에 익으니까.
1: 그치.
0: 원어로 들어봤 영어로 들어봤던 그 목소리 아니잖아.
1: 너무 다

0: 다르죠.
1: 너무 다르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화가 나더라고.
0: 예. 그때 이제 배한성 씨가 성우를 하셨었죠. 기억하시죠?
1: 선생님이 너무 잘해가지고 네. 원래 나는 그분이 이런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외국인인데도.
0: 그렇지, 그렇지.
1: 기가 막혔잖아요.
0: 네. 그래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피닉스 재단 소속 첩보원이었습니다. 이 맥가이버의 활약상을 그린 무리였고 기존 스파이물에 등장하는 첩보원들과는 다르게 총을 두려워하는 주인공이 되게 그러니까 과학자처럼 화학이나 물리학적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기발한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1: 그러니까,
0: 설정이었어요.
1: 예, 이게 앞서갔어. 진짜 앞서갔어.
0: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MBC가 들여와서 1986년부터 92년까지 했고요.
1: 난리 났지.
0: 배한성 씨가 맥가이버 목소리를 맡아서 정말 큰 인기였고
1: 진짜 난리 났지.
0: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전 따라는 잘 못하겠는데 네, 이거 네. 아실 거예요.
1: 네.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했어요.
0: 맞아.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1: 이런 거를. 우리 할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 예.
0: 그래서 그런 유행어가 있었고.
1: 아 이거 어찌하지? 예. 큰일 났군. 이런 거 많이 했던
0: 우리가
1: 거.
0: 이제 맥가이버 칼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1: 스위스 그 칼이잖아요. 그거.
0: 여기서 맥가이버가 사용하는 스위스 칼이 이제 맥가이버 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 우리 집에도 하나 있는데. 예.
0: 그래서 이제 장발의 독특한 헤어스타일. 요 뒷머리.
1: 아니, 머리 자르던 택. 예. 예.
0: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요 맥가이버 스타일의 머리를 하는 사람들이 예, 있어요. 예, 예. 요새는 이제 울프컷이라고 많이 하는데. 예, 예. 그래서 이 장발의 헤어스타일도 맥가이버 머리로 불리면서 시대적 아이콘이 됐고 당시는 이제 국민학교입니다. 이발소 가서 맥가이버 머리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알아서 해줬을 정도. 요 계보가 있습니다. 맥가이버 머리가 김병지 머리가 되고 이런 예, 식의 뒷머리를 네. 기르는 스타일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1: 그때 저 뒷머리 길었던 분들이 이제 위에가 많이 날아간 분들이 뒤를 많이 길러요. 예 여기 위에가 뚜껑이 없는 분들이 네. 뒤를 많이 기르는 게 한때 유행이었어요.
0: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맥가이버 시리즈의 영향으로 솔직히 지금도 뭐든 척척 해내는 사람들을 고유명사처럼 맥가이버라고
1: 맞아요,
0: 부릅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네. 아주 잘 만들어, 정말 잘 만든 작품이에요.
0: 너무 재밌었죠.
1: 너무 재밌었고 우리의 그 어떤 네. 어린 시절을 맥가이버와 함께했던 기억이 납니다.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김경률님도 맥가이버 칼 남자라면 하나쯤 갖고 있었죠. 위험하다고 엄마한테 등짝 맞았던 기억이.
1: 그거 우유 비싸.
0: 비싸요. 좋은 건 비싸.
1: 스위스 파는 건 진짜 비싸. 네. 오, 그 달라다.
0: 거기 좋은 건 있잖아요. 여기 끝에 플라스틱 빼면 핀셋도 나오고. 가위도 있고.
1: 이쑤시개도 있어요. 이쑤시개.
0: 그렇죠. 병따개 있고.
1: 돋보기 있고. 돋보기
0: 있고.
1: 가위. 톱 다 있죠.
0: 다 있지. 네. 가는 거 있고. 예.
1: 그렇게 만드는 것도 기술이야.
0: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이 두 번째 들어가 볼까요?
1: 좋아요.
0: 할 말씀이 다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빨리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저는 어린 시절 이분과 지냈습니다. 함께.
1: 난 기억이 안 나 이거는.
0: 천사들의 합창. 와 정말 저는 제 첫사랑이 히메나 선생님이에요 진짜. 왜냐면 저 어릴 때이기 때문에 형님은 아마 중고등학교 때라 다른 걸 좀 보셨을 것 같아요.
1: 나는 천사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악마 좋아했어요.
0: 천사들의 합창이 아무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한 영화 전문 잡지에서 조사한 다시 보고 싶은 추억의 외화 더빙 시리즈 1위가 바로 천사들의 합창이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1966년에 잊을 수 없는 하신타 피치마우이다 선생님이라는 원제 이게 아르헨티나 드라마예요. 이걸 시작으로 여러 번 리메이크가 되는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 천사들의 합창하면은 요거는 멕시코 텔레비전사에서 방영했던 그 일기를 우리가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 내용은 히메나 선생님이 아이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겪는 이야기인데 당시 이제 히메나 선생님 역의 멕시코 배우가 가브리엘라 리베로 정말 눈부신 미모로 큰 화제를 모았고 어린이 드라마치고는 인종차별, 빈부격차, 종교 문제 이런 묵직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린이들의 전원일기로 불리기도 했고 한국에서는 이제 KBS에서 들여와서 1989년부터 91년까지 일기를 방영했는데 이 히메나 선생님 역의 문지연 성우님, 페르민 할아버지 역의 임종국 성우님 등등에서 원로 성우들이 여련히 돋보였던 그런 작품입니다. 네. 이게 진짜 천사들의 합창 지금도 이제 너튜브 찾아보시면 있어요. 이제 그 추억 좀 생각나는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차수정님도 천사들의 합창 최고죠. 선생님 너무 예뻤어요 하시고 김혜정님도 천사들의 합창은 요즘도 다시 봅니다. 박정실님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씨도 천사들의 합창 하셨었어요.
1: 저 기억이 없네요.
0: 하셨었네. 난, 아니, 진짜.
1: 아니 근데 기억이 없대. 기억이.
0: 그래 저거예요. 예, 예, 예. 천사들의
1: 와,
0: 합창.
1: 이만 무작위 넘네. 예, 예. 알겠습니다.
0: 아, 조동철 씨는 어린인데 또 예, 수염이
1: 예.
0: 있네요.
1: 예,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여기 힘의

0: 선생님 사진 띄워주셨어요.
1: 진짜 미인이시네.
0: 저분이. 네. 옷도 늘 이렇게 원피스로 정갈하게 입고 나오신단 말이죠.
1: 선생님이 저 정도 외모면은 반응 1등 하겠네요 다.
0: 맞아요. 예. 네. 근데 되게 친절하기도 했지만 잘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진짜 호되게 혼내셨었어요. 우리 히메나 예, 선생님은. 예.
1: 브룩실즈 닮았네.
0: 약간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 네,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너튜브 찾아보면 히메나 선생님 나중에 어떻게 되셨는지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고.
1: 네, 나와요.
0: 예, 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지금 이제 연금 받고 지내시겠죠. 선생님 하셨으니까.
0: 네,
1: 예,
0: 네,
1: 예.
0: 네. 아, 그렇죠.
1: 그렇죠.
0: 맞아요.
1: 예, 연금 받고
0: 네,
1: 이제.
0: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1: 세 번째 가볼까요?
0: 자, 세 번째. 야, 요거 판관 포청천.
1: 오.
0: 이거 예전에 애들 많이 따라 불렀죠. 소설 칠협오의 소재로 한 드라마입니다. 송나라를 배경으로 포청천이 칠협과 오의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1974년에 중화텔레비전에서 최초로 방영이 됐고 그 다음에 대만, 홍콩, 중국에서 리메이크가 됐는데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봤던 이 유명한 이 포청천은 1993년에 대만 CTS에서 제작해서 1994년 KBS에서 방영된 버전입니다. 이게요 최고 시청률이 45%. 정말 큰 사랑 받았고 이 판관 포청천이 금요일에 방영이 됐는데 이때는 우리 택시 기사님들도 집에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택시도 놓친 분들이 근처 식당에서 음식 시키고 이걸 주인과 같이 방송 보는 장면이 기사화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청천 역을 맡았던 대만의 배우 김초군 이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찍기도 했답니다. 아, 요건 기억이 안 나네.
1: 나도 포청천에 대한 기억은 맞지가 네. 않아. 근데 내가 좀 네. 그 좀 사춘기인가 뭐 아무튼 그랬을 것 같아.
0: 포청천 때 사춘기가 아니실 텐데.
1: 나
0: 아 그런가? 93년이면
1: 아니지. 아, 그럴 수 있지. 93년이면 내가 데뷔했을 때요.
0: 아 그러니까 기억
1: 나는
0: 못한...
1: 별로 관심 없었어.
0: 그때는
1: 별로.
0: 이제 명수 형님도 예. 이제 방송국에 자리 잡기 위해서 그렇지, 고민하던 그렇지. 시기라 못 보셨나 본데.
1: 맞아, 맞아. 예,
0: 이제
1: 예.
0: 이마에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이제 무늬가 있죠. 이걸 달고서 그래서 이 신분이나 성별을 막론하고 죽을 죄를 지면은 이제 작두형을 내리는데 가장 치욕적으로 여겨지는 게 이제 개 머리 모양을 본뜬 개작두. 개작두를 대령하라 하면은 아. 막 그분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1: 얼핏 본 것 같기도 하고. 예.
0: 그래서 포청천 역으로 유명했던 노민성우의 명대사 3단이 여봐라 개작두를 대령하라 작두를 열어라 쳐라.
1: 예.
0: 요게 이제 3단 콤보라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재밌으면 다 보는 거야. 네. 세계 어디서든 다 보는 거야.
0: 이거 봐요. 지금 개작두 다 대령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유람님 예. 저는 포청천이요. 개작두를 대령하라. 초딩인데 포청천 보느라 10시 넘어서 잤던 기억나요. 0374님 제 나이 68 최애 작품이 포청천입니다. 서혜영님 남동생이랑 싸우면서 봤던 포청천. 전유진님 판관 포청천 진짜 대세였어요. 너도 나도 이마에 달 그림 그려놓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덴마크 공주님 그 뒤로 포청천이란 간판을 단 중국집들이 잔뜩 생겼습니다 라고 예,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오네요. 예.
1: 그렇게 많이는 안 와요. 예, 1500개 정도 왔습니다. 예.
0: 아니 엄청 많이 온 거죠.
1: 예. 뭐 사람의 또 캐파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아, 저는 한 8000개
0: 아,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비뚤어졌어요.
1: 전 좀 8000개 정도 기다렸는데 지금
0: 그래요?
1: 아니 1500개 왔습니다.
0: 그럼 여러분 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낼 거예요. 퀴즈 내면 또 난리 납니다.
0: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1: 자 다섯 번째 네 번째 이거는 꼭 얘기해야 돼. 빨리 얘기해야 돼. 빨리.
0: 자 V
1: 아 나 이거
0: 네
1: V
0: 기억나죠 이거
1: 이건 센세이션이야. 저는 이거는 나 이거 때문에 잠을 내가 몇 번을 못 잤는지
0: 저
1: 미치는 줄 알았는데 재밌어가지고
0: 어릴 때 이거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아, 얼굴 진짜
1: 나랑 열살 차이잖아.
0: 네.
1: 야 나는 이거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0: 이게 지구를 정복하려는 파충류 외계인과 그들의 비밀을 알아챈 과학자들의 게릴라전을 그린 작품인데 1983년에 미국 MBC에서 상영된 SF 드라마고
1: 83년이래 83년
0: 근데 우리나라에는 참. 1985년에
1: 아니 그러니까
0: KBS가 들여와서 방영을 했습니다.
1: 그 83년 그 영화가 지금 봐도
0: 재밌어요.
1: 또 퀄리티가 떨어지지가 않아.
0: 저 얼마 전에 또 봤어요.
1: 똑같다니까. 네. 정말 잘 만들었어.
0: 처음에는 여름 특선 심야 드라마로 2, 3부작이 연속이 방영됐는데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특히 이제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던.
1: 그래서 왔구나. 그래서 예. 아.
0: 외계인 최종 보스 다이애나가
1: 그러니까.
0: 생으로 쥐를 잡아먹는 장면.
1: 예.
0: 요때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루머가 이거 연기지만 실제로 먹었다 해가지고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0: 피 녹색 피 녹색 피. 네.
1: 그래서 아. 그 외에도 뭐 학용품, 옷식품 온갖 곳에 아. V에 나오는 캐릭터가 무단 도용됐고 작품 속에서 인류 저항군이 건물 벽에 스프레이로 그리는 슬로건 V를 모방해가지고 온 동네 골목길 벽마다 V 낙서로 도배될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 났습니다.
0: 예, 예.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1: 그 다음에
0: 예.
1: 피부를 딱 뜯으면 그 예. 안에서 초록색 외계인 얼굴이 나올 때 예. 저는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0: 솔직히 징그러운 건 쥐 먹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아. 쥐 먹고 이거밖에, 쥐 먹고 녹색 피밖에 없었어요.
1: 아, 그리고 저 아, 기억나는 아, 거는.
0: 얼굴 벗기는 거 있지? 얼굴 벗겨지는 거.
1: 이게 있었어요.
0: 그죠? 얼굴 벗겨지는 거.
1: 얼굴 벗기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간과 요 외계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아, 거기서 맞아, 맞아. 이제 파충류가 나오는 이런 신들이 그 당시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0: 그러니까, 83년도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1: 아니 얼마 전에 2000년대 야, 한 저도 5-6년 전인가 10년 전쯤에 이게 V가 다시 리메이크 돼가지고 오. 최신 버전으로 나왔는데 네. 전 그것까지도 봤는데 네. 그 예전에 봤던 그 정도의 느낌이 안 나지. 느낌이 안
0: 그
1: 나더라고요.
0: 느낌이 안 나는 거야.
1: 안 납니다.
0: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네. 거지. 아, 예상했던 게 나오면 재미가 없는 거야.
1: 맞아. 아, 이거 봐요. 김태경님. V요. 저녁 먹다 생쥐 먹는 장면에서 밥숟가락 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이문자님. 외화 시리즈인 V 너무 재밌게 봤어요. 파충류 외계인이 얼굴 뜯고 생쥐 잡아먹고 너무 충격이었는데. 아, 그러니까. 바로 저 장면. 저 당시 어떻게 저런.
0: 그러니까 83년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냐니까.
1: 저 SF물이지 뭐. 와 대단한 분야입니다.
0: SF가 결국 현실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
0: 외계인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아 진짜 저때 센세이션이었어. 센세이션.
1: 보니까 이중 분장이야. 아, 시간이 다 됐네.
0: 2부에서 마지막 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네. 너무 공감하는 거라 바로 이어집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9: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8: 자, 2부가 시작이 됐어요.
10: 네.
8: 자, 2부 이제 마지막 남았죠?
10: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네. 2000개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예. 자, 다섯 번째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X파일.
8: 오, 대박이네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이거는 맞습니다. 진짜 외계인 얘기잖아요.
10: 그죠? 이거는 아니 뭐 외계인 얘기도 있고 여러 개가 있었는데 예, 예, 예. 1993년에 방영된 미국 드라마고.
8: 예.
10: 아 바로 요.
8: 멀도 아. 멀도. 멀도.
10: 이거는 지금도 BGM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8: 아.
10: 예. 이게 FBI 요원인 폭스 멀더하고 데이나 스컬리가 FBI 사건 파일 넘버 X로 시작하는 각종 음모와 초자연적인 현상을 겪는 내용을 담고 있고. 외계인도 많이 나왔고요. 한국에서는 1994년에 KBS 통해서 방영이 됐는데 이게 국내에서 너무 큰 사랑 받으면서 시즌 6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휴방 기간 동안에도 팬들의 요청 때문에 시즌 1을 또 재방송할 정도로 인기였고 그 멀더 역의 이규화 성우, 스컬리 역의 서혜정 성우님도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0: 오늘 밤 10시에 방송했는데 저 학창시절에 꼭 챙겨봤어요. 멀더가 진짜 잘생겼고 똑똑하고 그리고 지구에 외계인이 있다고 믿었던 드라마예요. 윤정희님, 멀더와 스컬리 성대모사 자주 따라했었어요.
1: 그 사실 네. 그 엑스파인이나 맥가이버나 다 외아들은 성우님들이 다 살린 거예요.
0: 맞습니다.
1: 성우님들을 제대로 이렇게 그 우리 저 디렉터들이 네. 잘 뽑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드라마가 더 산 거죠.
0: 맞습니다. 예, 지금 예.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시리즈도 올려주고 계신데. 예. 윤정우님이 전격제트 작전.
1: 아 맞아 맞아요. 키트 키트.
0: 네, 말하는 자동차 이거 키트.
1: 이거 봐. 이게 네. 이건 더 오래됐을 걸?
0: 지금.
1: 근데 이거는 진짜로 이렇게 되잖아. 내가 지금 내가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0: 이제야 됐네.
1: 아 이건 내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눌러가지고.
0: 40년 후에 됐어요.
1: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했던 그런 공상광려 영화가. 네.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0: 맞습니다. 예, 예. 예.
1: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 외계인 그 사진들도 좀 공개 비공개한 것들 풀고 있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제 생각에는 진짜 있는 걸 안 푸는 게 있을 거예요.
0: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1: 아,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예, 예. 있어요.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네. 투자를 잘 하셔야 돼요.
0: 그거랑 투자랑 또 무슨 상관이야? 아니 외계인한테 투자하는
1: 아니
0: 얘기예요?
1: 외계인한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외계인은 언젠가는 뭔 친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0: 그래서 저도 이게 갑자기 전격 제트 작전 하니까 또 에어울프라고
1: 아나 그
0: 헬리콥터 있었어
1: 나 미치는 줄 알았네 그거 때문에 네,
0: 그거 너무 재밌었지
1: 근데 거기서 뻥이 좀 있었어 음속을 넘는다는 그
0: 맞아요
1: 현실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거든
0: 그래서 쭉 사라졌다 나타나고
1: 진짜 멋있어 남자들이 거의 미쳤잖아
0: 그것도 너무 좋아했고 그 다음에 에이트공대 있었고
1: 에이트공대 맞아
0: 딸기 코알라님 소머지 보면서 나한테도 초능력 하나쯤 있었으면 했었던 추억이 있네요 하고 김용환님 라떼는 말이야 언니하고 같이 600만 불의 사나이 보는 재미로 살았죠. 600만 맞아요. 불에 반해 디디디디디 소리 나면 엄청 빠르게 달리고
1: 지금은 600만 불 가지고 안 돼요. 네. 6억 불.
0: 네, 네, 맞습니다.
1: 어디가 수는데 못 내밀어 지금 미국에서.
0: 그다음에 7842님 저는 이거 원더우먼 좋아했었어요. 머리에 늘 왕관 달고 한 바퀴 돌면 맞아, 힘이 솟아나는 원더우먼 너무 재밌었어요. 아, 예. 그리고 토요일 낮 12시에 했던 그 레니게이드 레밍턴 스틸 또 이런 게 있었어요. 기억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많죠. 예. 예 바야바는 진짜 옛날 거다.
1: 바야바는, 바야바는 진짜 좀 그 나이가 많이 좀 느껴지네요.
0: 네,
1: 바야바! 이랬잖아요.
0: 그쵸.
1: 예, 예, 예. 예.
0: 맞습니다. 뭐 이 외에도 너무 많아가지고.
1: 아, 지금 보면 바야바는 너무 추잡스러운데. 아,
0: 너무 추잡스러워.
1: 아, 뭐야, 저게. 그런데 우리 그걸 보고 또 좋아했잖아.
0: 우리 옛날엔 또 다 재밌게 봤어.
1: 그냥 좋아했는데. 지금 보면, 네. 아우, 저걸 왜 좋아했을까? 조스.
0: 그때 아마 바야바도 사람이 그 탈 분장 쓰고 됐을 거예요. 털 달린 거.
1: 맞아. 근데 티가 안 났어. 참 대단합니다. 예.
0: 맞습니다.
1: 그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
0: 맞아. 아 그런 거 그것도 예. 있었다. SOS 해상 특공대 있었고.
1: 아, 그다음에 그렇죠. 굉장히 뭐, 많았죠.
0: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시절이 좋았던 게 다 같이 보니까 할 얘기가 많았어요. 맞아, 지금처럼 맞아. 각자가 원하는 걸 골라서 보는 시대가 아니니까
1: 맞아.
0: 대화의 주제가 하나로 통일이 되면서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1: 아주 재밌었죠. 네. 예, 그때 진짜 그 안방 극장이라고 해가지고 TV 앞에 온 가족이 다 모였잖아요.
0: 그래요.
1: 거기서 귤 까먹고 그때... 고구마 쪄먹은 거 먹고 치킨 시켜 먹으면서 맞아요. 그걸 봤던 기억들.
0: 저 어릴 때 제일 화났던 게 뭔지 아세요? 밤에 이제 토요명화 보려고 기다렸는데 네. 아빠가 야! 오늘은 무서운 거 한다고 들어가 자라고 하면은 정말 분해가지고 내가 방에서 귀 이렇게 대고서 소리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 예예 아, 네. 참 우리의 추억들을 그렇게 또 네. 만들어주네요.
0: 너무 좀 수달 많이 떠오르나
1: 예, 예.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네. 깔끔하게 예 샤이니의 노래입니다. 셜록.

0: 자,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골든벨이 울리면 퀴즈가 나가죠. 정민기 씨, 네. 퀴즈 하나 주세요.
1: 좋습니다. 기자님들이 참 좋아하시는 박명수의 라디오쇼 기사 중에서 퀴즈 나갑니다. 지난 6월 30일 박명수 씨가 이런 말을 해서 기사가 빵빵 터졌는데요. 이 사람과 손잡은 박명수, 김태호 PD랑만 하다가 참 좋아. 자, 문제입니다. 박명수 씨와 손잡은 스타 PD이자 김대호 아나운서 닮은 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보기 주시죠.
0: 1번 나영석, 2번 나르샤, 3번 나얼, 4번 나나무스크리.
1: 나나무스크리.
0: 1번 나영석, 좋았습니다. 2번 나르샤, 3번 나얼, 4번 나나무스크리.
1: 자, 정답 보내실 거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15,000번째로 보내주신 한 분께 레지던스 숙박권, 그 외 추첨을 통해 6분께 10만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제 네. 마지막 우리 키워드 뭐예요?
1: 자, 한국의 장항준 감독이 있다면 할리우드엔 이분이 있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개봉을 앞두고 첫 내한 소식. 이분 지금 온다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0: 놀랐네. 깜짝 놀랐네. 나 놀랐잖아. 이분 온다고 놀랐어요.
1: 힌트 줘버리시네. 예. 자, 수많은 한국 팬들이 열광하고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놀란 두 번째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왜 이제 오는 거야? 뭐야? 내가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1: 아니, 샤라우스 하셨어. 2018년에 네. 박명수 씨가 여기 라디오쇼에서 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한 번도 내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니, 그 한국이 주요 시장 아니냐. 아, 한번 정도는. 아,
0: 버리장머리 없네, 진짜. 네,
1: 한국에 와서.
0: 와서 좀 놀라게 해줘야지.
1: 팬들도 만나고 좋은 말들도 던져달라라고 그렇지. 소신 발언했었는데.
0: 아, 시대를 모르네, 지금.
1: 이 염원이 8년 만에 예. 이루어졌습니다.
0: 아니, 그 왜 안 온 거야?
1: 대체. 이제 오잖아요.
0: 뭐야? 뭐야 당신이?
1: 8년 만에 8월에 옵니다.
0: 내가 얼마나 놀라나 보자 한번. 네.
1: 자, 얼마 전에 영화 오디세이의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하고 배우 맷 데이먼. 아, 너무 좋죠.
0: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1: 샤를리즈 테론.

0: 8월 3일 내한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세계적인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생애 첫 한국 방문이라는 점에서 지금
1: 왜 안 오냐고. 뭐야.
0: 이제 오잖아요.
1: 대한민국 무시해?
0: 아닙니다. 이제 옵니다.
1: 와서 좀 뭐 좀 뭐 좀 해줘요.
0: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직접 적극적으로 요청했대요.
1: 뭐를?
0: 한국에 가겠다고. 아, 내한하겠다고.
1: 정신 차렸네.
0: 네. 아. 그래서 한국 팬들 꼭 만나고 싶다면서 여러 일정을
1: 만나야지.
0: 직접 조율을 했다고 해요.
1: 지금 대한민국이 위상이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0: 맞습니다. 이후에 한국 팬들한테 직접 또 자필 편지를 썼어요.
1: 그러니까 왜 진짜 안 그랬어.
0: 자, 그동안 한국 팬들이 제 영화에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아,
1: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구나.
0: 네, 오디세이를 통해 서울을 찾게 돼서 더욱 뜻깊고 한국 관객 여러분과 직접 만나 이 영화를 선보일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1: 손편지 맞지?
0: 손편지.
1: 대필 아니지?
0: 대필 아닙니다.
1: 걸리기만 해봐 아무튼.
0: 아, 별거
1: 아, 깜짝 놀랐네. 놀란.
0: 자, 앞서 한국에서 개봉한 크리스토퍼 또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 덩케르크.
1: 아, 나 덩케르크 때문에 진짜 보고 나서 그 감흥이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만들까?
0: 잘 만들었어요.
1: 덩케르크는 네. 최고의 작품이에요.
0: 저는 이제 테넷 재밌게 봤거든요. 테넷 좀 어렵긴 했지만.
1: 오펜하이머. 중간에 껐어요. 미안합니다.
0: 요거 좀 그럼 이거 어려워, 끝까지 보시면 어려워. 근데 또 괜찮아.
1: 어려워. 네. 아, 피곤해요 막. 아우.
0: 왜냐하면 놀란 감독 영화는 끝나고 나서 해석만 보더라도 줄줄이 몇 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누적 관객 수 합하면 약 3,600만 명. 평소 이제 전쟁 영화 좋아하는 박명수 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 덩케르크를 최애 영화 중에 하나로 지금 꼽고 계신 거죠?
1: 예, 아 덩케르크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동급이야 동급. 예. 진짜 기가 막히. 그게 이제 원테이크로 찍은 거 아니야?
0: 맞습니다.
1: 와, 그게 말이 안. 뭐. 야, 네. 진짜 그런 거는 우리 저 감독님도 좀 배워야 돼.
0: 자,
1: 그런 거는 그런 스킬은 배워야 돼.
0: 또 놀랄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1: 뭘 또 놀래? 놀랐네 또 놀라?
0: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명성님과 동갑입니다.
1: 자식 까불고 있어.
0: 70년생.
1: 자식아.
0: Your friend.
1: 와라 한번 놀란. Come here.
0: 놀란 is your friend.
1: 예. Yeah.
0: 네.
1: Welcome to my radio show. Come here.
0: 1998년에 첫 장편 영화 미행을 연출하면서 영화계에 데뷔했는데 당시 6,000달러 한화로 약 900만 원 정도의 아주 저예산으로 만들었는데 아이디어가 되게 참신했고 완성도가 좋아서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1: 이 사람은 천재지 천재.
0: 네. 이후에 역대 최고의 슈퍼히어로 영화 다크나이트. 아 이거는 아니 이 역대 배트맨 시리즈 중에서 가장
1: 됐어?
0: 철학적이고
1: 다크나이트 됐어?
0: 네 했어요.
1: 야 이제 이 양반은 천재네.
0: 네. 그 다음 놀란 감독이 무려 10년간 시나리오를 쓰고 다듬었다고 알려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인셉션. 한국에서 1,000만 관객 돌파한 세 번째 외국 영화 인터스텔라. 그 다음에 박명수 씨 최애 작품 아까 다 말씀하셨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제치고 전쟁 영화 흥행 1위를 달성한 덩케르크.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한 과학자 오펜하이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오펜하이머까지 특히 놀란 감독 이 작품으로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포함한 7개 부문 수상에 성공하면서 커리어 정점을 찍었습니다.
1: 아, 같은 동갑인데 이게 예. 뭐냐 이게 나는.
0: 자. 아 왜요? 많이 하셨잖아.
1: 아유, 맞아 무한도전 있지. 네, 네.
0: 자, 오펜하이머 차기작으로 오는 8월 5일 개봉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는 인류 최고의 고전으로 꼽히는 오디세이아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고요. 박명수 씨가 전에 이런 인터뷰를 또 했대요. 할리우드에서 섭외 오면 연기 생각이 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 70년생 동갑내기 박명수 씨를 섭외할 의향이 있다면 DJ G팍 박명수 씨 인별그램으로 DM 보내달라. 이런 말도 했었네요. 기억 못하시죠 또?
1: 돈 빌려달라는 것밖에 없어. 돈 빌려달라.
0: 지금 확인하고 계세요. DM 혹시 놀란 감독한테 왔는지.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놀란 아유, 감독이 연락 왔습니까?
1: 안 왔어요. 돈 빌려달라고 또 왔어요. 네.
0: 와 동갑인데 근데 둘 다 그쪽 명장 박명수 씨 거장.
1: 그러니까
0: 네,
1: 예.
0: 통하는 게 있습니다.
1: 그새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요.
0: 있어요.
1: 삶의 질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0: 아, 근데 그분은 또 예.
1: 새끼 먹고 사는 건 비슷하겠지 뭐.
0: 그래도 뭐 개그의 명장이니까 너무 아니, 또 자책하지
1: 마세요. 말씀이라도 감사하네요. 네, 예, 예. 네. 좋습니다. 예, 아무튼 오시면은 저도 워낙 뭐 동갑이고 이런 거 떠나서 너무 존경하니까
0: 라디오쇼 나올 수 있나?
1: 안 나와. 거기까지 여기 김세스랑 선이 안 돼.
0: 아니 섭외 좀 해보세요.
1: 아 나홍진 감독도 못 부르는데 뭐.
0: 아 또 그렇게 하면
1: 나홍진 감독 얼마나 좋아하는데.
0: 아 나오시겠죠.
1: 호프 얘기 좀 좋아할 거야.
0: 개방할 때, 아 개봉할 때쯤 미안합니다. 개봉할 때쯤 나오실 거예요.
1: 나오고만 해봐봐. 아유,
0: 자 알겠습니다.
1: 한마디도 안 해 이제 근데 그런 네. 얘기.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0: 네.
1: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놀란 감독님이 오신다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 시장이 커진 거 우리를 이제 그만큼 이제 신경을 쓰는 거지. 그런 거에 맞습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네. 그런 거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자, 퀴즈 하나 주실까요?
0: 자, 방아 방아 방아 퀴즈 나갑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로 오는 8월 3일 첫 내한하는 할리우드의 거장 이 감독의 소식 전해드렸죠. 이미 가가멜 더빙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박명수 씨의 할리우드 진출이 꼭 성사되길 바라면서 문제 드립니다. 박명수 씨와 70년생 동갑내기인 이 감독은 누구일까요? 보기 주시죠.
1: 1번 장항준,
0: 2번
1: 나홍진,
0: 3번
1: 크리스토퍼 놀란,
0: 4번
1: 남기남.
0: 누구예요?
1: 남기남 감독님 계세요.
0: 아, 계세요? 예, 예. 죄송합니다.
1: 재미난 영어 잘 만드신
0: 자, 문자번호 샵891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 10분께 오메가3 젤리 보내드리겠습니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안녕히 계세요.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7: 장세.

0: 기저귀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2: I love coffee, I love tea.
3: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내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예매권 선물도 있습니다. 7월 29일 개봉하는 액션 블랙버스터 영화죠. 스파이더맨 예, 브랜드 뉴 데이 예매권을 드립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본인 이름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8910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학 퀴즈의 정답이죠. 크리스토퍼 놀란, 예, 골든벨 퀴즈의 정답은 1번 나영석, 일 좀 줘. 예, 죄송합니다. 예. 레지던스 숙박권 받으실 분 만번째, 만오천번째 당첨자는요, 장현진님, 그리고 8503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150만원 상당의 맞춤 정장 기능성 신발 샴푸 세트 받으실 젠틀맨 세트의 당첨자는 끝번호 4385님 7년 사귄 여친한테 차이고 취업 사기로 알바하며 모았던 돈도 잃고 아유 어떻게 했길래 그래도 불쌍한 우리 친오빠를 좀 위해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니 취업 사기는 왜 당했어 하, 미치겠네 정말 이런 거 좀 구해주세요. 좀 제발 좀. 예,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피해 안 입게. 아유,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예, 인생은 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연속으로 오고 또 좋은 일 올 땐 더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이팅 하십시오. 원타임의 노래입니다. 핫뜨거! 핫뜨거!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칠게요. 내일 11시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1: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민지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청각장애를 가진 딸 민지와 평창 600마지기에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산 정상의 풍경과 밤하늘의 은하수까지 너무 황홀했어요. 평창에서의 기억이 민지의 마음에 오래 남길 저도 응원할게요. 민지의 여행 끌어

0: KBS 연중 캠페인 초령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평택분기점 3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요. 이 부근으로 비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방향 산청 1터널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도 상주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선산 나들목부터 밀립니다. 서울 시내 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4차로에서 공사합니다. 서강대교부터 막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론 반포대교 4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동호대교부터 정체입니다. 내부 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도 홍은램프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함께하면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1: 해투의 살아있는 역사, 국민 MC 유재석,
0: 음악의 신 윤종신, 1600만 거장 장항중 감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1: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0: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오는 7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첫 방송됩니다.
2: KBS ETV에서 만나요.
3: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어떤 공간이나 건물에 놓인 의자들을 보면요, 오래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고 딱 봐도 오래 못 있을 것 같은 의자가 있죠. 널찍한 등받이에 쿠션이 두툼한 의자는 편하게 오래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고, 등받이가 아예 없거나 돌덩이처럼 딱딱한 의자는 빨리 일어나라고 눈치를 주는 것 같죠. 그 공간의 속마음이 훤히 읽힙니다. 우리 사람들도 각자가 하나의 의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편하게 기대도 되고 발 뻗어도 되고 이렇게 누군가의 무게를 편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도 기꺼이 마음을 내줄 준비가 돼 있다는 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자리 비워놨습니다. 한번 앉으면 절대 못 일어나는 마법의 의자니까 편하게 기대해 주세요.

오늘 임백천의 백뮤직 7월 10일 금요일 1부를 시작하는 곡은 영국 웨일스 출신의 가수죠. 바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였습니다. 영웅을 기다린다는 얘기인데요. 누군가 날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강하고 용감하고 믿을 수 있는 영웅을 기다립니다. 라는 노래로 오늘 출발했습니다. 버니 타일러가 영면에 들었죠. 우리 시간으로 9일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원래 목소리는 이렇게 허스키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맑은 목소리였는데 성대결절 수술을 받고 의사가 이제 그 얼마 동안은 말을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재활하라는 얘기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말하고 이래가지고 재활에 실패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굵고 거친 목소리에 음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는 좌절을 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았던 거죠. 아주 개성 있는 목소리 바니 타일러. 대형 제국 훈장도 받았더라고요. 75세를 일기로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1980년대를 대표하는 락 가수죠. 그야말로. 유용혁 씨도 타일러의 명복을 빕니다. 신청하려고 했는데 첫 곡으로 나오네요.

0: 김은 씨, 김명환 씨는 금요일이라 백천아 안녕 이렇게 인사할 뻔. 반갑습니다 백디. 백뮤직 착석 완료. 네, 잘 오셨어요. 아, 요즘 애청자 감사 주간이라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어디 계셨었어요 그동안. 정오영 씨, 백뮤직에 어제 처음으로 앉아서 오늘은 기대해봅니다. 백뮤직 들으며 차분하게 오후일과 시작합니다. 첫 곡부터 좋아하는 노래라 흥겹네요. 예, 환영의 커피 드립니다. 5826님, 첫 곡부터 와우네요. 본드로 엉덩이 붙였어요. 백뮤직은 나의 행복 보험 시간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하셨죠? 네,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하트 받으려고 이미아 씨도 기다리고 계셨군요. 조혜영 씨도 하트 받고 에너지 뿜뿜. 네, 감사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트 5종 세트를 늘 드리고 있어요. 자, 애청자 감사 주간 맞아서 요즘에 계속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선물은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더위도 녹아내리고 여름도 얼어버리는 시원한 선물입니다. 우유 팥빙수를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수박 주스도 있고요. 자, 듣고 싶은데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보내주세요.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도 기다리고 있고요. 하루 보내면서 피식 웃었던 일이면 돼요. 아니면 푹 아니면 훗. 자,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도전하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딜 가나. 광고 잠깐 듣죠.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에너지 넘치는 두 곡 듣고 왔어요. 독일 그룹이죠. 굼베이 댄스 밴드의 Son of Jamaica. 이현주 씨가 청했죠. 자메이카의 태양 아래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고 싶어라는 노래. 방금 끝난 노래는 캐나다의 락 싱어송라이터죠. 기타리스트이기도 한 브라이언 아담스의 Summer of 69이었습니다. 1969년 여름 친구들과 음악하면서 최고의 시간을 보냈어. 그 뜨거웠던 여름의 추억은 아직도 선명해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브라이언 아담스는 참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거칠면서도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그죠? 아,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요. 3861님. 편안한 의자 착석하며 오늘도 감사드려요. 중2, 고2 키우는 학부모라 삭신이 후덜덜 쑤시네요. 야, 중2, 고2요. 와, 말만 들어도 그냥 갑자기 피곤이 몰려오네요. 아이들이 도무지 치우질 않아요. 어제는 큰아이가 남친 있다고 고백하던데 제 마음이 왜 덜컹거릴까요? 이제 제 손을 떠난 아이들이겠죠? 데이트하더라도 조심하라고 당부해 줬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하지만 뭐 아직 미성년자니까요. 네, 맨으로 늘. 3861님 제가 우유 팥빙수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여름도 얼어버리는 시원한 선물. 우유 팥빙수 데이입니다. 그 외에도 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시원한 수박 주스도 물론 있고요. 더위에 지치지 마시라고요. 저희가 시원한 선물 드립니다. 한지원 씨, 비가 오다 말다 하는데 제가 일하는 세차장이 문을 안 닫아요. 왜요? 비가 오는데. 세차 차량도 없는데요. 근데 방금 차 한 대가 세차를 해달라고 해서 했네요. 또 비 내릴 것 같은데. 저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실내에 있다가도 차 타고 나가서 그 물로 세차 달리면서 세차하고 싶던데 오, 세차를 하는 사람들도 있군요. 이제 일어나셨군요. 7536님은 우리 엄마는 김밥 만들고 있고 제가 대신 출첵합니다. 방학해서 집에 있으니까 엄마 밥 먹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라디오 문자도 보내고 팝송도 들어요 하셨어요. 아유 착하시네요. 제가 우유 팥빙수 보내드릴 테니까 엄마랑 같이 드세요. 5410님은 양평휴게소에서 해장국 먹고 차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원주 가야 되는데 비가 양동이로 퍼붓듯이 오네요. 앞이 안 보여요. 그 이상하게요. 칼로 물을 딱 자르듯이 어느 지점 딱 지나가면 쨍하고 어느 지점까지는 비가 억수로 퍼붓고 와 요즘 날씨 참 이거 헷갈립니다. 네.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비 쏟아지면은 윈도우 브러쉬 아무리 그냥 막 빨리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6410님 우유 팥빙수 네,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7733님이 익스트림의 When I First Kissed You 청하셨죠. 아주 뭐랄까요 끈적끈적한 노래입니다. 처음 너한테 입 맞췄던 순간 시간이 흘러도 그 설렘과 그 사랑 잊을 수 없어 하는 미국 밴드 익스트림의 노래. 이어서 미국의 디스코 자매 그룹이죠. The Pointer Sisters의 Slow Hand. 난 서두르지 않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랑을 원해. 그런 얘기예요. 자, 익스트림 When I First Kissed You. The Pointer Sisters의 Slow Hand.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7946님,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이 아침에 학교에 가기 싫은 얼굴로 그럽니다. 불공평해! 일주일 중에 평일은 5일인데 왜 휴일은 2일밖에 안 돼? 평일이랑 휴일 날짜 수가 똑같아야지. 3일이나 차이 나는 건 너무 불공평해. 그리고 투덜거리면서 학교에 갔어요. 애들한텐 당연한 게 없나 봐요. 그저 웃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는 기막힌 생각을 아이가 했네요. 평일과 휴일이 똑같은 세상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이현정 씨, 남편한테 여보 우리 나이 들면 각자 방어 둬서 따로 살까? 했더니 남편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좋은데? 완전 굿 아이디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물어본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빨리 대답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 있죠. 서운하지만 웃어요. 축하합니다. 일단 각방부터 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웰컴 투 각방 월드. 김예준 씨, 아내가 요즘 부쩍 버스를 자주 타고 다니더라고요. 이상해서 물었죠. 아, 차는 어쩌고? 주차자리 제일 좋은 곳에 세워뒀거든. 절대 빼면 안 되지.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자리 벗어나면 다시 못 돼. 이럽니다. 아니, 주차한 자리가 아까워서 버스를 탄다고요? 그래, 평생 주차자리 맡아도 어이없어서 웃음이 납니다. 아시죠? 차와 말은 달려줘야 합니다. 4333님, 저희 집 세탁기가 15년 됐어요. 엄마한테 바꾸라고 해도 멀쩡한데 돈 아껴 뭐하러 이러셔서 제가 엄마 몰래 새 세탁기를 주문해 드렸거든요. 쓸데없는 짓 했다고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오늘 전화하셔서 그러네요. 세탁기만 샀니? 냉장고는 더 오래됐는데. 엄마 때문에 웃습니다. 냉장고 받고 그 TV도 요즘 좋은 거 많던데 그렇다고요.

전설 속에 그러니까 설인이죠. 예티를 찾아 신비로운 세상으로 떠나자라는 이탈리아의 디스코 그룹 라디오 라마가 노래한 예티였습니다. 3572님이 청하셨죠. 네, 그냥 웃죠 산속에 된 분들께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 보내주세요. 지금 사연 주셔도 돼요. 잘 챙겨놨다가 그냥 웃죠 시간에 저희들이 늘 소개할 테니까요. 아직 한 방 쓰신 분이 계세요? 사랑하나 봐요. 김정환 씨. 그런가 보죠? 이상하네. 김경희 씨. 주차하기 힘들어서요. 아유, 그 마음 이해됩니다. 그렇죠. 아, 이해는 되죠. 당연히. 1402님이 이 프로 저 프로에서 선물 공세가 쏟아지는데 딱히 보낼 사연이 없어서 듣고만 있어요. 좋은 노래로 힐링할게요 하셨어요. 제가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수진 씨 안녕하세요. 방학해서 놀던 아들이 오늘부터 해수욕장 알바 갔어요. 더 춥겠다고 투덜대는 소리가 집까지 들리네요. 그렇죠. 남들은 다 비키니 입고 수영복 입고 해수욕하는데 본인은 거기서 옷 입고 지금 땀 흘리면서 일하니까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그 돈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죠. 임수진 씨, 아들한테 보내주면 좋아할 것 같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권현진 씨군요. 백디, 우리 아들이 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뮤지컬 주인공이 됐대요. 대단하다고 기뻐해주고 역할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백설공주래요. 헐, 가발 원피스 구하러 알아보러 나갑니다.

백설공주님은 주인공 아니에요. 오, 축하합니다. 아, 지금 권현진 씨 지금 자랑한 거죠. 제가 우리 그 온라인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붙이세요. 네, 자랑하시면 돈 붙여야 됩니다. 아무튼 백설공주한테 우유 팥빙수 드립니다. 근데 아들 같죠? 네. 아, 우리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들내미가 지금 백설공주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타가 인정하는 아주 고운 아이군요. 우유 팥빙수 보내드립니다. 백설공주 저도 분장 한번 해봤죠. 예. 그거 괜찮아요. 내가 공주 된 것 같고 막 그래요. 막 그래요. 이상숙 씨, 백디 평생 처음으로 필라테스를 등록했어요. 온몸이 쉴 새 없이 비명을 지르지만 꼿꼿해진 허리를 보니 세상 다 가진 기분입니다. 오, 효과 보셨네요. 그게 이제 그 이 비틀고 연 그러니까 이제 쭉쭉 늘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관절 막 이런데 좋죠.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이상숙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주세요. 장종석 씨가 백디 한 달째 무급휴가 중인데요. 친구랑 낚시 간다고 하면 아내가 허락해 줄까요? 답답해서 넓은 바다를 보고 오고 싶은데 하셨어요. 글쎄요. 저 같으면 제가 장성석 씨의 그 최상위 포식자라면 그래 갔다 와 그럴 텐데 왜냐면 이제 여름에 또 붙어 있고 또 덥고 그러니까 지금 뭐 장성석 씨 마음이 또 마음이겠습니까? 그죠? 다녀오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네, 궁금합니다. 의견을 좀 보내주세요. 6944님이 핑크 마티니의 Splendor in the Grass를 청하셨죠. 울산 동구 더워요 하셨습니다. 6944님 여의도 더워요. 지금 한반도가 다 덥습니다. 제가 6944님 더워하시는 것 같아서 커피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핑크 마티니는 그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불리는 미국 밴드인데요. Splendor in the Grass. 그러니까 풀 소리를 듣자는 얘기인데 우리 너무 바쁘게 살아왔어. 이제 욕심 내려놓고 푸른 들판에 누워서 별도 바라보면서 평온하게 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느리게 살기를 추천하는 노래인데 아 누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냐고요. 핑크 마티니 노래로나마 좀 느리게 살아보죠. Splendor in the Grass.

0: 꿀 할인 훈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0: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6944님, 핑크 마티니의 Splendor in the Grass 청하셨었고요. 김경희 씨가 엘비스 코스텔의 She를 청하셨어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죠. 영화 노팅힐에서 그 엔딩곡으로 흘렀었죠. 대스타와 그냥 평범한 남자의 러브스토리 은근히 긴장하면서 봤었죠. 그녀는 내 삶의 이유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녀를 사랑할 겁니다. 우리 김경희 씨한테 수박 주스 드릴 거고요. 4712님은 셀린 디온의 That's the way it is라는 노래 시청하셨어요. 세계적인 디바죠. 지금은 힘들어도 좋은 날이 올 거야. 그게 바로 인생이야 라는 노래. 우리 4712님께도 커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인백션의 백미지 이제 1부 마치고요. 지금 일찌감치 반말 사연들 주고 계신 분들 많아요. 2부에 본격적으로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함께합니다. DJ 천이가 당 떨어지는 시간이죠. 하고 싶은 얘기 모두 지금부터는 반말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삼형제 밴드죠. 헨슨이 노래하는 음밥이란 노래입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지금의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말자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I'll be coming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사고 난 곳이 많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장성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남장성 분기점부터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쪽으로 춘장대 2차로와 갓길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동둔내요금소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 구간은 비도 오고 있는데요. 감속으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도로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나들목 3차로에서 공사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 4차로에서 작업하고 더 가서 한남대교 5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영동대교부터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론 동호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고요. 원효대교부터 막힙니다.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6: 소
5: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6: 로
5: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나도 같이 박수 치고 싶네요. 예, The Coors하고 보노하고 노래한 Summer Wine 라이브였습니다. 보노는 그 아일랜드 밴드 U2의 리더죠. 아주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가수입니다. The Coors는 아일랜드의 4남매 밴드고요. Summer Wine. 아, 원곡은 그 리 헤이즐 우드하고 프랭크 시나트라의 딸 낸시 시나트라가 불렀었죠. The Coors와 보노 버전도 괜찮네요. 잠시 쉬어가세요. 달콤한 와인 한잔 하시면서. 그래서 한잔 먹었는데요. 잠이 듭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 그 사람도 지갑도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은 잊을 수 없다는. 네. 사기당한 노래죠. 그렇지만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네. 아, 아까 제가 저 어떤 분이 한 달째 무급휴가인데 친구랑 낚시 간다 그러면은 와이프한테 허락해줄까? 뭐 그런 얘기였잖아요. 넓은 바다 보고 싶다고. 여러분들 의견 달라고 했는데 1402님이 무급휴가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죠. 소파와 한몸이었는지 부인 퇴근 전에 집안일을 좀 해놨는지. 이민재 씨는 낚시 보내세요. 안 보내면 집에서 진상짓 합니다. 그 꼴이 더 보기 싫을 거예요. 요즘 남해에 문어 많이 나와요. 와, 그래요? 저도 잡으러 가야겠는데요. 근데 저는 가면은 문어가 절 잡을 거예요. 1402님, 이민재 씨 감사합니다. 두 분께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9365님은 오라버니 지금은 엽서나 손편지는 취급 안 하시죠? 예전에 방송할 때 주소를 꼭 얘기해 주곤 했는데 갑자기 궁금해요 하셨어요. 9365님. 취급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100%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소성이 있잖아요. 9365님도 한번 보내보세요. 제가 커피 보내드립니다. 최연재 씨가 백천님 저 오늘 마음이 심란해서 감자를 쪘어요. 그럼 제가 수박 주스를 보내드려야죠. 감자 찌셨는데. 손선진 씨 오늘 처음 오셨네요. 선곡 너무 좋고 최고 임백천 오빠야 최고 하셨네요. 네, 손선진 씨한테는 제가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2부입니다. 우리 모두 말이 짧아지는 시간이죠. 반말 모드예요. 이번 주에는 비 많이 왔잖아요. 오늘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날씨도 덥고 그래도 회사 가서 돈 벌어야죠. 집에서 식구들 뒤치다꺼리 해야 되고 또 들판 나가서 과일나무 열매 솎아야 되고요. 하우스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해야 되고요. 아무튼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속에 쌓인 거 모두 반말로 털어내세요. 저한테 우선 DJ 천이 이름부터 편하게 불러보세요. 이렇게요.
1: 백천아, 백천아, 백천아.
0: 알았어.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께 DJ 천이가 직접 만든 축하송을 네, 이름을 넣어서 불러드려야죠. 남편 이상화 씨 생일.

생일이에요. 축하송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49님은 아내는 장모님이랑 같이 식당 하는데요.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열심히 일하는 아내 박성금 씨. 여보 항상 고맙고 사랑해. 생일 축하해 오셨어요. 김미라 씨는 오늘 사무실에서 분위기 메이커 순애 씨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김지영 씨는 저는 도자기 공방에 다니는데요. 오늘 저희 공방 막내 생일입니다. 김예지 생일 축하한다고 꼭 외쳐주세요. 꼭이요. 그리고 어제 축하송에 이름이 안 불려져서 다시 한번 신청합니다. 녹음해서 선물해 준다고 약속해서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쁜 며느리 김희영의 생일이에요. 생일송에 꼭 이름 넣어서 불러주세요 하셨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미안하네요. 5942님 미리 축하해 주세요. 내일 모레 일요일이 아내의 생일입니다. 20년 동안 함께 잘 지낸 거 고맙고 은경아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생축성을 불러드려야죠.

0: 씨, 예지 씨, 어제는 희영 씨, 일요일은 은경 씨 생일. 축하합니다. 인백천의 백뮤직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레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들입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이 많아요.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있습니다. 광고 잠깐만 듣고 가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6: 이영약품.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따,

0: 좋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자기 기분 안 좋으면 몇날 며칠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있지 않냐? 연애할 때는 본인 기분 안 좋으면 잠수 타서 얼굴도 안 보여주고 연락도 안 되고, 집에 가족들도 그래. 입 꾹 닫고 웃지도 않고 무슨 일 있어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 나 때문에 화났어? 아니야, 그런 거 있어. 이렇게 사람마다 감정을 정리하는 방식이 다른 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 본인 위주잖아. 그런 사람은 아유 또 시작이구만 하고 내버려 둬야지 방법 없다. 그래도 신경 쓰이지? 버려! 근데 사실 뭐 버릴 것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그냥 뒷담화하고 잊어버리자. 나한테 해.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번호 나간다.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알지? 콩 깔면 전 세계 어디서나 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 로그인하기 뭐 귀찮다 이런 애들 있던데, 야, 그 정도 귀찮으면 어떻게 사냐? 아이디 비번 외워, 로그인 좀 해. 머리 좀 쓰고 살아. 너도 콩 깔 수 있어. 얘네들이 텍사스라는 밴드인데 스코틀랜드 밴드래. 근데 왜 이름을 텍사스라고 그랬지? 썸머선, 너는 내 맘속에 남아있는 여름날의 사랑이야. 들어.

0: 여긴 어디? 자, 에브리바디 반말의 명가 반말 맛집 임백천의 백뮤직이다. 한때 라디오 방송에 반말 코너가 좀 있긴 있었거든. 근데 다 없어지고 이 코너만 살아남아서 흥하고 있으니까 명가 맞지? 그치? 명가의 전통을 쭉 이어나갈 수 있게 많이들 참여해. 존댓말 막말 안 된다. 야, 근데 나한테 욕해달라는 애들도 있는데 진짜로 내가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욕은 각자 혼자 있을 때 하는 걸로 하자. 8740 백천아, 나 지금 설악산 왔어. 서울에서 2주 만에 처음 쉬거든. 여기 케이블카 타고 권금성 올라왔는데 비가 촉촉하게 오네. 설악산에서 안부 전해줄게. 그래, 잘 갔다. 근데 다음에 갈 때는 그냥 등산을 해. 케이블카 타는 게. 그 권금성 그 케이블카 타면 뭐 10분 안짝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잖아. 야, 대청봉 정도는 가야지. 그지? 새벽에 일찍 가서 어? 해 뜨기 전에 내려올 수 있잖아.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코스 뭐 울산바위, 야 그런 데를 가야지. 설악산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지. 유형아, 백천아, 남편이 자기 카드 쓰라며 쿨하게 주길래 좋아했거든. 아, 근데 내가 결제만 하면 5분 안에 전화가 온다. 뭐 샀어? 어? 얼마 나왔어? 아니, 카드는 내 손에 있는데 사용 권한은 남편 손에 있는 것 같아. 이럴 거면 카드를 왜 줬니? 백천아, 너도 그러니? 나는 내가 의도세지. 너는 행복한 거야. 김미선, 백천아, 일이 없어서 천천히 일하는 것도 고문이다. 집에 가고 싶어. 아, 천천히 일하는 게 뭐가 고문이야. 천천히 해. 3735 백천아, 시어머니와 사춘기 아들 매일 말다툼해서 못 살겠어. 중간에서 미칠 지경이야. 당분간 시간을 갖는 게 낫겠지. 요즘 너무 힘들다. 아니, 시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손자가 말다툼한다는 거야. 너하고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거 문맥상 내가 못 알아먹겠다. 야, 알아먹게 좀 보내. 신승민, 백천아, 너 호빵맨 닮은 거 알고 있니? 너 귀엽다. 나 진짜 귀여워. 호빵, 근데 조금 이상하다. 호빵맨 귀엽긴 하지. 똥똥을 해가지고. 2600, 백천아, 남편이 내가 아끼는 오동나무 손잡이 우산 잃어버리고 부러진 비닐 우산을 대신 가져왔다고 준다. 열받어. 버릴까? 우산하고 같이. 우산은 왜 버리냐? 야, 오동나무 손잡이 뭐 좀 멋진 것 같은데 그걸 왜 그랬대? 3544 백천아, 20년 넘은 에어컨 바꿀 돈 벌려고 주식 잠깐 단타하려고 들어갔다가 지금 에어컨 가격만큼 마이너스 돼가는 중이다. 이거 지금이라도 손해보고 팔아야 되냐? 나 어떡하니? 뭘 산 거니 너 지금? 남들은 다 돈 버는데 너만 그래요. 너만. 대개 그렇지. 대개 그래. 그러니까 아, 조금 기다려봐. 어? 그리고 주식이 어떻든 저렇다 뭐 내 말대로 내 말 들어 뭐 다 거짓말이니 그걸 어떻게 아냐. 그거를 누구 얘기도 듣지 마. 윤미야구나, 백천아, 내가 옥수수 먹다가 장난을 쳤어. 아들, 엄마 이가 다 빠진다 어쩌냐 했더니 아들이 그럼 우리 밥 어떻게 먹어? 이 와중에 밥 걱정을 한다. 아이고 미안해. 농담했다가 완전히 그냥. 아니, 그 녀석도 그렇지 엄마가 이가 빠졌던데. 이번엔 누구냐? 진이구나. 김진희, 들어와.
1: 백천아,
0: 왜?
1: 나 하품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응. 부장님이 옥상에 가서 잠 좀 깨고 와라 그러시네.
0: 갑자기 성대모사? 응.
1: 정말 옥상 올라오니까 잠이 확 깬다.
0: 어, 진짜?
1: 아, 나 조금만 쉬다가 갈게. 백천아, 목소리 듣고 있을게. 안녕.
0: 진이, 너 진짜 기분 좋은 게 느껴진다. 야, 아, 근데 하품을 얼마나 했길래 부장이 옥상까지 보내냐. 하품이 아우 아우 졸리네. 이 수준이 아니었네. 완전 사자 포효하는 수준이었네. 그지? 콧구멍 벌렁거리면서 야, 응? 입이 찢어지게 코평수 커지고. 그지? 턱은 괜찮아? 턱 빠진 거 아니야?

근데 너 거기 옥상에 눌러앉아서 자면 안 된다. 야 진짜 잠 깨는 얘기 해줄까? 부장이 너 지금 시간 다 재고 있어. 한가하게 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정신 차리고 빨리 잠 깨고 내려가. 알았어? 네가 진이 네가 듣고 싶다고 한 노래 나간다. 얘가 진짜 지가 부른 저 휘발음 소리야. 클라우스 마인의 스콜피언스 윈드 오브 체인지인데 이 노래 좋지 않니? 야 오늘 내가 인스타에 스콜피언스랑 찍은 사진 보낼게. 변화의 바람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고 있어라는 노래야. 들어.

이어진 노래는 미국 가수고 배우야 아담 램버트가 노래하는 What Do You Want From Me라는 노래야. 나한테 뭘더 바래. 우리 서로 믿고 함께 이겨내자라는 노래야. 들어.

0: 백천아.
1: 해줘라.
0: 네가 이렇게 인기가 많단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1: 해줘라.
0: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1: 많아요. 백천아, 난 잘 지내고 있다.
2: 사랑아, 나도 잘 지내고 있다. 야, 니들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이렇게 눅눅하고 축축 처지고 비가 왔다 갔다 계속 이런 날씨. 우리 따랑이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좀 깨끗해지는 것 같지 않니? 따랑이 목소리가 소방수야. 좀 과열됐다 싶을 때 따랑이 목소리 들으면 정신이 돌아오잖아. 이제 따랑이한테 축복받았으니까 다시 본업에 충실하자. 같이 가열차게 반말하는 거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니네 오늘 아주 사연이 막 쏟아지는구나. 2284 백천아, 어제 퇴근길에 아들한테 톡을 했는데 3시간이 지나도 안 보길래 한 번 더 보냈는데도 안 봐서 남편한테 무슨 일 생긴 것 같냐고 걱정했더니 내가 네 아들이냐? 이런다. 알고 보니까 아들한테 보낸다는 게 남편한테 보냈네. 아, 그럼 잘못 보냈다고 해주면 되지. 안 그래? 아, 왜 그 잘못 보내? 근데 네 아들은 한두 시간 지나면 꼭 오는구나. 부럽다, 야. 박준민, 백천아, 대학 동창회 갔는데 친구가 얼굴에 나는 점하고 검버섯을 빼고 피부가 백옥처럼 깨끗해진 거야. 그 친구가 내 얼굴 보고 견적을 내는데 100만원은 넘을 것 같대. 근데 아내한테 말했더니 그냥 살래. 몰래 해볼까? 준민아, 그냥 살아. 왜 그래? 채송하구나. 백천아, 내가 어젯밤에 그냥 잠봉베르가 먹고 싶다고 그랬거든. 남편이 기억을 했는지 내가 배달 보냈어. 하면서 엄청 큰 소리를 치더라고. 오구 오구 고마워 했지. 근데 배달이 짬뽕이 왔네. 아휴, 이 아저씨 잠봉배를 모르냐니까 모른대. 답답하다. 송아야, 잠봉

0: 뭘 소리냐? 할 소리야. 정신아. 가게 문 닫을 때쯤에서 한번 가서 잠깐 둘러봐. 궁금하긴 하다, 야, 나도. 근데 애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양성하구나. 백천아, 막내 아들 오늘 기말고사 끝났거든. 집에 오자마자 엄마 나 100점이야 이러는 거야. 아우 나 진짜 감격해서 치킨 시킬 뻔했어. 근데 두 과목 합쳐서 100점. 그래도 시험 끝났으니까 치킨 시켜줘야겠지. 야, 그 녀석 참 대단하다, 그지? 세 과목 합쳐서 100점보다 낫지, 그지? 치킨 시켜줘. 김교봉이구나. 백천아, 우리 와이프가 댕댕이를 데리고 말을 가르쳐준다고 난리다. 근데 보면은 댕댕이가 아휴 하고 한숨 쉬는 것 같아. 스트레스 받나 봐. 백천아, 너는 말하는 강아지 봤니? 말하는 강아지는 못 봤고 눈으로 말하는 애들은 종종 봐, 지금도. 야, 골목길에 가다가 이렇게 서가지고 지 주인하고 이렇게 눈 맞추면서 어? 주인이 하는 얘기 이렇게 듣고 있잖아. 눈으로 얘기하는 거야, 걔들은. 근데 구강구조가 다르니까 말은 가르쳐주지, 사람 말은 가르쳐주지 않는 걸로, 그지? 안송이구나. 백천아, 어머님이 고추 좀 가져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밭에서 따가래. 나 예쁜 원피스 입고 고추 딴다. 그저 엄마, 아 그저 엄마 그에 몸빼 바지냐 뭐 그런 거 빌려서 입고 작업을 해. 덥지 않아 지금? 이해숙이구나. 백천아, 나 갱년기야.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짜증냈더니 더 화를 내면서 지는 사춘기래. 무슨 사춘기가 20년째 계속하나. 이번에 누구냐? 유식이구나, 유식이. 그럼 야, 김유식 들어와.
1: 백천아, 나 응? 유식이야.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유식한 줄 아는데 나 진짜 유식하다.
0: 응.
1: 무식이 아니라 유식해.
0: 어.
1: 다른 사람은 아니라 해도 백천이 넌 믿지.
0: 응.
1: 나 똑똑하다, 백천아.
0: 너 몇 살이니? 너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우리 친구하자. 유머 코드가 나랑 맞다, 야. 이름이 유식이라고 나 유식해 하는 애는 너밖에 없을 거야. 딱 내 스타일이야. 근데 너 이름 때문에 학교에서는 좀 피곤하겠다, 그지? 선생님이나 애들이 툭하면 이 문제는 유식이가 유식하니까 풀어봐. 하나라도 틀리면 그러지. 유식이가 이름값 못하네. 이름 바꿔. 막 이러고, 그지? 근데 유식이 진짜 똑똑할 것 같다, 야. 목소리만 들어도 느낌이 빡 온다. 우리 똑똑하고 씩씩하고 귀여운 유식이 만나서 반가웠고 이 삼촌이 이름 꼭 기억할게. 그 유식이 유식한 거 축하하는 의미로 이 노래 같이 듣자.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 펑크 디스코 밴드야. 쿨 앤 더 갱 셀러브레이션. 오늘 모두 함께 축하하자.

김수현이구나. 백뮤직은 늘 신나, 자나 깨나 출근할 때나 에헤라디어. 야, 너 지금 뭘 듣고 있는 거니? 국악부로 듣고 있어? 8235구나. 백디 잠봉베르 참고하라고 사진 보내. 아, 바게트 반 자르고 햄 넣은 건, 햄하고 뭐 버터 넣은 거네. 아, 그럼 그냥 샌드위치 그러면 되지. 잠봉베르 그러니까 헷갈리잖아. 내가 무식한 건 좀 있지. 강정님, 백천아, 남편이가 선풍기 조립하다 날개를 부셨다. 도대체 잘하는 게 뭘까? 야, 선풍기 선풍기 조립하다가 어떻게 하면 날개를 부수지? 그거 진짜 망치로 부셔도 안 부서지겠다. 왜 그랬대? 7776, 백천아, 나 요즘 적게 먹고 운동 열심히 했더니 몸무게 3kg 빠졌어. 기분이 너무 좋은데 네가 내 나이도 3살 가져가줘. 너 3살 더해도 45살쯤 되지. 공짜로 줄게. 싫거든? 그리고 나 3살 더하면 42이야. 왜 자꾸 내려? 아, 올려. 왜 그러지? 2824, 백천아, 남편 하얀 코털이 나와서 내가 손으로 뽑아줬거든. 근데 이제 코털만 나오면 내 앞에 앉는다. 더러워. 한마디 해줘. 야, 그 코털 자르는 거 있잖아, 그거. 그리고 야, 코털 제발 좀 그거 잘라. 눈썹도 좀 긴 거 자르고. 아니, 귀에까지 나요. 그거 좀 잘라. 4181, 백천아, 나 너무 열받고 괘씸해서 잠을 못 잤어. 어제 줌바 자리 강탈당했어. 줌바? 그 댄스하는 거 아닌가? 3년간 늘 1등으로 가서 서는 자리인데 새로운 회원이 날 밀치고 서버리더라. 이 정도면 싸우자는 거지. 너무 황당하고 유치해서 그냥 놔뒀는데 슬슬 부하가 치미네. 나 대신 욕 좀 시원하게. 야, 욕은 못하지. 그리고 아니, 줌바하는데 무슨 자리가, 글쎄 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필요한가? 그리고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되나? 황금숙, 백천아, 지금 내 앞에서 외국인 애들이 떠들고 있다. 내가 영어만 잘했어도 조용히 시킬 텐데 아깝다. 여기까지입니다. 제 당도 여기까지입니다. 당 떨어지는 거 좀 느끼셨죠? 들으면서 여기까지 할 때 됐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아, 오늘도 체면, 뭐 교양, 예의 범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즐겁게 반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와 함께 환상의 반말 케미를 보여주신 분들 선물 드립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하고요. 추첨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흑마늘 진액, 아이스크림, 편의점 상품권, 우유 식빵 등등 추첨해서 저희가 보낼 거예요. 음성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선물 3종 세트 드립니다. 피자 콜라 세트 그리고 커피까지요. 음성사연 기다려요. 휴대폰 보면 음성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로 20초 정도 녹음해서 인백션의 백뮤직 홈페이지 금요일 게시판에 그 녹음 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카메라 열어서 비디오로 찍어도 돼요. 저희가 음성만 뽑았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당첨자 명단 길어요. 나중에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시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선물 당첨됐어요 하는 글을 남기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밴드예요. 베를린이 노래하는 Take My Breath Away. 당신은 숨이 멎을 것처럼 아름다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맛있네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유미수 씨가 오늘도 웃음 보따리 한 보따리 이구 지구 갑니다. 내일도 기대할게요 하셨습니다. 네, 내일 토요일도요. 낮 12시에 다시 만나죠. 김영애 씨가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군요. 백디 방송 끝날 무렵 주섬주섬 호주머니에 뭐 넣고 가는 모습 보고 웃어요. 그리고 손 흔들어 주시는 것까지 봐야 마무리된 것 같고요. 그러시군요. 제가 우측 주머니에다가 이제 그 KBS 출입증도 넣고 차키도 넣고 그렇거든요. 그걸 빼놨다가. 왜냐하면 기타를 쳐야 되니까 그게 있으면 좀 불룩해가지고. 네. 다 보고 계시는군요. 심유영 씨. 백천아 일주일치 쌓인 스트레스를 반말로 푸니까 너무 좋다. 고맙다 하셨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푸시라고 매주 금요일 2부에 반말 데이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또 금요일 날 반말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 금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마치는 곡은 카니에 웨스트라고요. 미국의 래퍼입니다. 프로듀서이고 카니에 웨스트하고 프랑스의 전자음악 듀엣 다프트 펑크가 노래하는 스트롱거예요. 시련이 날 더 강하게 만들었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끝으로 인사드리죠. 내일 낮 12시에 임백천의 백뮤직 다시 만나주세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춘장대 일대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현재 전차로를 막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서천나들목에서 춘장대 사이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미리 서천나들목에서 21번 국도 등으로 우회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임고 4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동둔내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둔내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행주대교 이전부터 정체되고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저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쌍!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5101님께서요. 응디, 내가 왜 이러죠?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꼼짝도 하기 싫어요. 몸이 무거워서 그런 걸까요? 날씨 때문일까요? 나 어쩌면 좋아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랑 통하셨네요. 아, 저도 진짜 그 얘기가 하고 싶었거든요. 반짝이분들, 몸이 왜 이러죠? 자꾸 축축 처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오후 2시에 텐션 올릴 사람은 누구다? 바로 저 응디다. 자, 반짝이분들의 에너지 공급원 응디가 왔습니다. 힘들고 덥고 빨리 집에 가고 싶지만 지금은 안 돼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딱 2시간만 함께해 주세요. 응디가 기운차게 해드릴게요.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이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요. 박구윤의 재충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아 그리고 청취율 조사가 맹렬히 진행 중입니다. 서울, 인천 포함한 경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 핸드폰 잘 챙기셨죠? 일하시다가 집안일 하시다가 015 오는 전화 오면 얼른 받아주셔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듣고 있어요. 이렇게 응답 부탁드립니다. 아 축축 처지죠 여러분? 아 이게 진짜 비가 뭐 올 거면 확 그냥 쏟아지던가 얼랄랄랄랄라 이렇게 왔다가 갑자기 뭐 또 해가 잠깐 비치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내리고 아 그러니까 몸도 이렇게 처져요 처져요 그쵸 아유 김은경님께서 축축 처지는 건 비 때문이야 비 때문이야 해결은 응디 상큼한 목소리 들으면 벌떡 일어나실 거예요 어떻게 제 목소리 들을까 조금 기운이 나십니까? 박선영님께서 응디 안녕하세요. 인천은 비가 안 오고 더워요. 인천 비 안 와요? 어, 되게 가까운데. 아, 참 이러면 신기해요. 진짜 저번에 그 먹구름 있는 곳에 딱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비 오는데 한 발자국 탁 건너가니까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하늘을 봤더니 먹구름이 여기 위쪽에만 있어. 그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여긴 비 오는데 여긴 비가 안 와. 아유 이렇게 가까운데도 참 다르다 그죠? 김은숙님께서 날이 더워서 그렇죠. 이동훈님께서 그러시네요. 삼계탕 한 그릇 드시고 힘내세요. 진짜 이럴 때는요. 예, 이열치열. 더울 때 그 뜨거운 거 싹 그냥 먹고 국물 뜨거운 거 확 삼켜가지고는 땀을 쫙 뺀 다음에 시원하게 샤워하고 그렇게 또 더위를 이겨내야죠. 아유 참 후텁지근한데 거기다가 비까지 오니까는 정말 처집니다. 그래도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힘차게 시작했어요.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1부요. 보물찾기 이벤트 진행할게요. 저희가 오늘도 어떠한 노래의 효과음을 숨겨놨거든요. 그 효과음에 숨겨진 노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효과음부터 확인해 볼게요. 어제는 카네리안 새소리였는데 오늘은 병아리 소리예요. 삐약삐약삐약삐약. 이런 효과음 제가 녹음하면 안 돼요? 나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삐약삐약삐약삐약. 자, 오늘은 병아리 소리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봐요. 아유, 맑아라. 에. 이 소리가 들어간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그리고 오늘도 주제 사연 있습니다. 오늘도 간단해요. 반지분들 불금에 뭐하면서 빛나는 트로트 듣고 계시나요? 입니다. 인증 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참 좋겠죠.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7분 추첨했어. 와, 무려 7분 26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려요. 뿔뿔뿔 자체 효과요. 와, 7분이나 드려요 오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에 이어서 은비트 1일 드라마 시간 자기야 이어지고요. 2부에는 밀당 얼쑤 퀴즈 풀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지분들 뭐가 허전하시죠? 이쯤 되면 뭐 응디 라이브 한곡 듣고 싶은데라는 생각 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응디의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짠하고 돌아올게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향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최우진의 사랑은 뷰티풀이었어요. 하.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반지분들 그 불금에 뭐하면서 빛나는 트로트 듣고 계시나요? 인증사연 만나볼게요. 김은영님께서 응디 저는 반차 쓰고 포천으로 캠핑 가요.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오려고요. 저는 그 직장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으로서 반차 월차 뭐 이런 거 진짜 신기해요. 내가 쓰고 싶을 때 저 쉴게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게 그 펑크 내는 거라 가지고 저 큰일 났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오후에 반차 뭐 쓰고 그냥 하루 또 쉬고 뭐 너무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오세요. 7939님께서 저는 개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없어서 승강장 그늘진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손님분들 택시 이용 많이 해주세요. 김여울님께서 여기는 가마솥 만드는 주물 공장이에요. 더워서 옷을 세 번이나 갈아입었어요. 소금꽃이 피네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잘 듣고 있어요. 늘 감사합니다. 진짜 요즘은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집에 가서 티셔츠 벗으면 진짜 소금이 나올 것 같은 진짜 이게 말라가지고 다시 말랐다가 다시 땀이 나고 다시 말랐다가 다시 땀이 나고 이게 반복하니까 이게 약간 무슨 이상 가루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게 진짜 소금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짜요. 그건 확실해요. 와, 고생 많으십니다. 가마솥 만드는 주물공장이면 얼마나 덥겠어요. 아유. 1388님께서 벽걸이 선풍기 3개를 닦아서 조립하고 있어요. 아가씨 때는 나사가 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맥가이브가 다 됐어요. 능수능란하게 선풍기 3개를 한 번에 조립했습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에,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머, 그게 뭐야? 뭐 이랬었지. 요즘은 그냥 막 들고 가져와! 뭐 이래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변하는 제 모습이 가끔씩 그쵸? 낯설 때가 있죠. 2549님께서 응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려요. 저는 남편과 작은 전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은 외부일 보러 나가고 저는 패전선 벗기고 있습니다. 응디 라디오 들으면서 작업하면 시간 금방 가요. 그러시구나. 진짜 일하시면서 라디오 이렇게 그냥 들으면서 세상 사는 얘기 듣고 아유 저기는 뭐 비가 오는구나 안 오는구나 아유 남편이 그랬구나 아유 아이들이 그랬구나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진짜 시간 너무 빨리 가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듣기만 하시는 것보다 참여하시면은 더 재밌습니다.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일단 전유진의 가요가요 음원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응디의 라이브 이선희의 갈바람 띄워드립니다.

0: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전유진의 가요 가요에 이어서 갈바람 응디의 라이브로 들려드렸습니다. 손영수님께서 소름 돋았어요. 정말요. 박명숙님께서 은선이. 아, 김겨울님께서 응디는 가수였어요. 그럼요. 개구먼 아닙니다. 가수입니다. 9252님께서 어머머 응디 노래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다요. 호다닥 달려가서 꽃다발 전하고 싶어요. 우리 응디 멋지다. 가까이 계시나요? 신유승님께서 응디 목소리 같아서 걸어가다가 잠시 멈춰서 보라 켰어요. 너무 감미로워요. 최고. 이렇게 또 콩을 또 깔아주시고 지나가시면서 또 바로바로 보시고 그쵸? 여기 또 청취 조사 기간 되면은 또 라이브 많이 들려드리니까요. 7776님께서요. 응디 여기는 지방인데 자주 따면서 잘 듣고 있어요.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잘 듣고 있습니다. 응디는 항상 텐션이 너무 좋아서 저까지 기분이 덩실덩실하네요. 맞아요. 우리 반찌분들 기분이 울적하거나 졸리시거나 심심하시거나 울적하시거나 그럴 때 또 이게 제가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고영우님께서 딸이 취직해서 바빠요. 방이 너무 엉망이라 치워주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아들 방보다 딸 방이 더 수선해요. 그래도 선배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잘 다니니 기특합니다. 회사에서 좀 실적이 좋은가 보죠. 그러면 뭐 방은 조금 어지러워도 밖에 나가서 이제 큰일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그 또 뭐 아무거나 또 치웠다고 또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어질러져 있어도 뭔가 자기만의 그 위계질서가 있을 텐데 이건 여기 있었고 이건 여기 있었고 이런 거. 신현우님께서 양계장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진짜 더워요. 저도 덥고 닭들도 덥고 그래도 우리 힘내라고 응디가 외쳐주세요. 더워서 달걀도 바로 익을 것 같아요. 닭들을 생각 못했네. 그 닭이 털이 이렇게 겹겹이로 이렇게 있잖아요. 덮이고 위에 또 덮이고 또 위에 덮이고. 덥겠다 닭들. 어때 내가 꼬꼬댁 한번 해줘야 되나. 요즘 목이 안 좋아서 꼬꼬댁 또 닭들아 힘내. 행복 주파수님께서 저는 오늘도 택배하면서 빛나는 트로트 듣고 있습니다. 무거운 상자로 옮기는 건 힘들지만 좋은 노래 한 곡이면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하루가 즐거워지네요. 배송은 사랑을 전하는 일이니까요.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불금 보내세요. 이런 마음으로 배달을 또 해주신다면 받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아유, 안전운전하시고요. 자, 지금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26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거든요. 사연 소개된 다른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노래 듣고 왔어요? 반지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보물찾기 이벤트 진행 중이거든요. 이번에 나갈 노래는 과연 뿅아리 소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윤윤서의 가지마라.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나는 자기랑 동갑이거든. 1987년에 태어난 토끼띠야. 자기랑 동갑이다 보니까 편하게 뭐 얘기하게 되는데 말이야. 자기는 결혼하고 뭐 달라진 거 없어? 많지.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나는 결혼 5년 차거든. 결혼 전과 후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 나도 나의 이런 생활이 조금 놀라울 정도라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냔 말이야.

0: 비결이 있냐고? 아, 그러고 보니까 비결이 있었네. 비결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야. 응? 선배님 아이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 아이들. 나는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
1: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와서? 아빠 보고 싶어서 아빠 사랑해요.
2: 아니야, 내가 아빠도 사랑해. 아빠 나 안아줘요.
0: 알았어 알았어, 우리 귀여운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아빠가 동시에 안아줄게. 으쌰. 오늘도 잘 놀았어? 어? 아, 엄마 말 잘 들었고 둘이 싸우진 않았지?
3: 잘 놀았어. 오늘이 금요일인 거 몇 번씩 확인하면서 내일이랑 모레도 아빠랑 계속 같이 놀 수 있는 거냐고 나한테 몇 번이나 확인했어. 아빠가 너무 좋아서 계속 같이 있고 싶대. 그래서 내가 아빠도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된다니까 자기들이 마사지 해주겠대. 아빠랑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싶대. 어떡하지? 자기 이제 큰일 났다.
0: 아니, 그게 왜 큰일이야? 나 너무 좋은데? 얘들아, 지금부터 일요일 밤까지 아빠랑 놀자. 아빠도 너희랑 함께 있어서 정말 정말 행복해. 주말아, 제발 늦게 일러가라. 우리 딸아들이랑 오래오래 놀 수 있게 부탁할게.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남진 장윤정의 당신이 좋아였고요. 이 곡은 오늘 사연의 주인공 김효영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효영님께는 선물로 간장 세트 선물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아유.

안 피곤해 나는 우리 아이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랑 놀 생각하면 그냥 기운이 나. 이거는 진짜 그 행복한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죠. 아빠의 정석. 김춘희님께서 응디 따라 하품한 걸 안 비밀. 아 제가 사실 그 하품한 연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이제 연기로 만약에 한다 치면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나가 진짜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쭉 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원래 하품하는 소리 들으면 같이 하품하게 되는 거 아시죠? 지금 하품을 하다가 나도 같이 하품했다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이동우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랑 노는 게 그렇게 좋다고. 오혜진님께서 우리 집 아이들이랑 똑같네요. 교대무 근무하는 아빠라 저녁에 출근하는 아빠를 보내기 싫어서 7살 딸은 매일 운답니다. 이게 딸이 아빠를 좀 좋아하는 게 진짜 그게 맞는 건가요? 저희 딸은 저한테는 뭐 7번, 5번 웃어주면 아빠한테는 열이면 열 웃어줘요. 아빠 얼굴만 봐도 막 깨르르 깨르르 웃어요.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희 신랑이 딸한테 아빠 웃기게 생겼어? 막 그래요. 얼굴만 봐도 웃어가지고. 아빠를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아. 이 목소리 저음을 좋아하나 싶어서 제가 서너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래도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김상철님께서 아기들 생각하면 힘나는 거 완전 정답. 맞죠 맞죠. 고혜경님께서 아빠 사랑해요. 안아주세요. 너무 귀여워요. 아빠 힘나겠어요. 화목한 가족 사연 듣고 있으니까 제 얼굴에 웃음 가득이에요. 자기야 코너 재밌어요. 참 간만에 행복한 사연 나왔죠. 맨날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울상이다가 오늘은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행복한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사연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은비트의 짧은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어요.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1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요 같이 보내주시면 사연 읽어드리고 그 뒤에 띄워드려요. 노래 듣고 올게요. 김용임의 사랑의 밧줄 이명화의 진짜 배기

백은수님께서요, 지금 751번 버스 아닌데요. 이어폰 끼고 응디방송 듣고 있었는데 세상에. 기사님이 응디방송을 틀어놓으셨네요. 그래서 지금 버스 안에 있는 15명의 승객과 같이 응디방송 같이 듣고 있어요. 맨 뒷자리라 다 세봤어요. 안 그래도 15분 계신 거 세보셨어요? 이러려고 했는데 맨 뒷자리에 계셔서 다 보이셨구나. 751번 버스 기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거기 타고 계시는 승객분들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중이십니까? 아유, 또 이렇게 또 응디방송 또 이렇게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백은수님께서 거기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15분의 승객과 기사님을 보고 계세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아무쪼록 가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8454님께서 장난감 치우며 들어요 응디. 감기 걸려서 등원 못한 4살, 5살 형제 보고 있는데 노는 거 보면 저보다 더 컨디션이 좋네요. 어지른 사람 따로 있고 치운 사람 따로 있는 우리 집. 에휴,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장난감이 와 저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와, 하긴 뭐 장난감 통만 해도 막 세네 통씩 되더라고요. 하, 장난 와 저기 이제 뭐 개구리 인형도 보이고 트럭 무슨 뭐 피아노 같은 드럼도 있네요. 드럼도 있고 로봇도 있고 강아지 능도 있고 공룡도 있고 없는 게 없네요. 뿅망치도 있고. 8454님 집에 가면 강아지도 있고 공아지도 있고 공룡도 있고 없는 게 없네요. 원래 그 감기 걸려서 등원 못하고 학교 못 가는 아이들 집에서 쉬라고 하면 갑자기 쌩쌩해진다면서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놀고 재밌죠 뭐. 에이, 아프지 마라 아가들아. 네. 자, 저는 이쯤에서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0: 행복을 전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9: 종근당 건강
10: 건강기능식품.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좋다.
1: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0: 옷이 좋아 반짝이들 좋아 모든 걸 다 가진 라디오 넌 이미 은빛 가진 걸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 나게
1: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보물찾기 이벤트 정답곡 발표할게요. 정답곡은 바로 윤윤서의 가지마라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2부에도 이벤트 쭉 진행합니다. 반지분들 불금에 어디서 뭐 하면서 은빛도 듣고 계세요.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만나봅니다. 그리고 인증사연, 인증사연도 보내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지분들 퀴즈 풀어봐야죠. 밀당 얼쑤 퀴즈로 돌아올게요. 1부 끝곡으로 박성훈의 왕자님의 꿈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춘장대 일대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현재 전차로를 막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천나들목에서 춘장대 사이가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미리 서천나들목에서 21번 국도 등으로 우회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서평태풍기점 부근과 다시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부근, 더 가서도 매성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와 또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임고 4터널 부근 2,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강천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 후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와 또 월곡분기점 일대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여의 하류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번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요. 마이진의 사랑의 리콜이었습니다.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불금에 어디서 뭐 하면서

0: 준비도 듣겠어요. 네, 인증사연 만나볼게요. 신혜경님께서 저 혼자 있는데 다진 부추랑 청양고추랑 새우 넣고 감자 전분 넣어서 부침개 먹으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먹기 바빠서 그냥 다 먹어버렸네요. 요즘 다들 먹기 전에 사진이 중요하다던데 저는 이게 참 익숙하지가 않네요. 먹었다는 게 중요하겠죠? 아, 정말 사진 왜 빼먹으셨어요? 저 진짜 사진 보고 싶은데. 아우, 다진 부추랑 청양고추랑 새우 넣고 감자 전분 싹 해가지고 부침개 이런 날씨에다 부침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겠다. 아우, 갑자기. 9630님께서 우리 회사는 저와 직원 둘이서 일하는데 오늘 직원이 휴가 떠나서 혼자서 외로이 일하고 있어요. 저도 떠나고 싶지만 응디 라디오 들으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응디 항상 텐션 올려서 방송해줘서 감사해요. 아유, 둘이 있다가 갑자기 하나 없으면 참 외로운데, 그죠? 그래도 또 응디가 있잖아요. 3895님께서 오전 내내 정성 들여서 만든 반찬 들고 소년소녀 가장 아이들 위해서 반찬 배달 가려고요. 저희 부녀회에서 2주에 한번 사비로 장을 봐서 아이들에게 반찬 만들어서 배달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먹는다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에이. 옛날에 그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김해에 있는 거기 소년소녀 아이들 모여있는 곳에 그 용돈 모아가지고 그 갖다 줬거든요, 간식. 근데 그게 몇 번 가니까 아이들이 저를 알아보고 이게 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뒤로는 제가 서울에 올라오는 바람에 못 갔는데 그 친구들도 많이 컸나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유, 너무너무 좋은 일하고 계시네요. 맛있게 먹을 거예요, 분명히.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었으니까. 아유, 참 좋은 일 하신다. 예. 자, 지금 사연 소개되신 분들도요, 26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되셨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발표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리고 서울, 인천 포함한 경기 지역에 사시는 반짝이분들, 02로 시작하는 전화 오면 얼른 받으셔서,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듣고 있어요? 하고 응답 부탁드립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요, 밀당 얼쑤 퀴즈로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응디가 사랑하는 이 코너, 반짝이 분들이 애정하는 이 시간, 불금에 빠질 수 없죠.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밀당 얼쑤 퀴즈. 첫 번째 퀴즈는요, 문제와 힌트만 잘 들어도 정답이 들리는 퀴즈입니다. 얼쑤 퀴즈 내드릴 거예요. 반짝이 6233님께서 아이고 아까워라, 응디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퀴즈부터 정답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샵 01091로 보낸 거 있죠. 아 어떡해 하고 보내주셨는데 어떡해요. 샵 1061입니다. 1061. 6에서 그 바로 조금만 내려가면 9가 있어서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급하게 놀리다가는 9가 눌러지거든요. 안 돼요. 천천히, 침착하게 잘 한번 우리 성공을 시켜봅시다. 샵 1061이에요. 자, 저희가 애청자 주간에 맞아서요, 정답자를 10분으로 늘렸습니다. 10분! 그러니까 이번 주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선물도 꼭 받아가세요. 자, 얼쑤 퀴즈 시작합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요.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보도를 뜻하는데요. 이번 주는 비도 많이 내렸고 그리고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이것을 통해서 일기예보 자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비도 하고 건강관리에도 신경 쓸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요. 순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에서 온 말인데요. 워낙 많이 사용하는 말이어서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 있어요. 1번 뉴스, 2번 SNS, 3번 우리 동네 알림판.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정답자 10분 뽑아서 1인 컵빙수 쿠폰 보내드립니다. 시원하게. 네, 자 그러면은 힌트곡으로 나가는 노래 두 곡 들려드리고요. 얼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제목의 첫 글자들을 잘 들어보세요. 정국구의 뉴욕의 밤, 그리고 김현숙의 스리 살짝.

전국구의 뉴욕의 밤 김현숙의 스리 살짝 듣고 왔습니다. 밀당 얼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래 듣기 전에 얼쑤 퀴즈 나갔었죠? 다시 한번 문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보도를 뜻하는데요. 요즘 비도 많이 오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일기예보 자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문제였어요. 보기도 있었죠? 1번 뉴스, 2번 SNS, 3번 우리 동네 알림판. 많이 맞히셨어요? 김현숙님께서 오스. 오픈 스튜디오 말씀하시는 거죠? 오고 싶으시다고요? 윤숙님? 예. 김현숙님께서 또 보내주셨네요. 뉴진스. 거기서 딱 하나만 빼면 되는데. 예. 4333님께서 친구 4명이 부산 가는 차 안에서 수다 떨다가 퀴즈 소리에 조용해졌네요. 맞히셨어요? 아우 맞히셨네요. 꿈꾸는 별님께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가 청취율 1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싶네요. 와, 정답 성공하셨어요. 에, 이런 소식이 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5085님께서 옛날에는 뉴스 이거였죠. 응지도 알죠. 그쵸? 저 몰라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 진짜 진짜 몰라요. 저는 발음 똑바로 다 하던데요. 이렇게 안 했었는데요. 저 때는. 옛날에는 반갑습니다. 오늘의 안녕하세요. 이거 개그맨 분들이 따라하는 건 많이 봤는데 전 진짜로 몰라요. 진짜예요. 9156님께서 우리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일기예보 꼭 챙겨보는 거 중요하죠. 오늘은 엄청 덥네요. 아, 우리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맞죠, 맞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날씨가 중요하죠. 그래서 꼭 일기예보 보고 아침마다 이거 틀어놓고 그렇죠. 오늘의 하루를 또 시작을 합니다. 자, 정답 성공하셨고요. 어떻게 정답 발표해볼까요? 네, 정답은 바로 1번. 1번 뉴스였습니다. 1번 뉴스. 뉴스. 뉴스를 통해서 일기예보 확인하시면서 비피에도 대비하시고 폭염과 열대야 건강관리도 미리미리 좀 잘해주세요. 우리 반지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지분들 아시죠? 뉴스는 KBS.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 1인 컵빙수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 닉네임, 핸드폰, 뒷번호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왔어요.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해볼게요. 이 노래 듣죠. 또치 하나의 뉴스 속보.

0: 또 치아나의 뉴스 속보 듣고 왔습니다. 김용재님께서 노래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뉴스 속보. 실제로 아나운서분이 부르셨대요. 오, 뉴스에 관련된 노래는 딱 이 노래 하나라고 합니다. 하, 이 찾아낸 PD님도 참 대단하세요. 자, 이제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해볼게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단계 힌트는요. 정답곡을 딱 1초만 들려드립니다. 반짝이 정승기님께서요. 제가 만든 오이냉국에 청양고추 넣어서 칼칼하게 만들어 먹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네요. 이 정신으로 음악 밀당 퀴즈 잘 풀어보겠습니다. 또 침 넘어가네요. 아, 너무 맛있겠다. 오이냉국에 청양고추 넣어서 먹으면 진짜 입안에 그냥 침이 샥 돌면서 너무 시원하고 칼칼하고 맛있죠. 아유, 상상만으로도 이 모든 세상의 모든 퀴즈를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자, 승기님 감사합니다.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음악 밀당 퀴즈 1단계 힌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초 힌트 주세요. 아, 너무 빨라. 진짜 이거 적응이 안 되네 아직까지. 에? 근데 어디서 뭔가 들어본 듯한 그런 느낌에 이거 워낙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그런 느낌. 아직 눈치 못 채신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자 빨리 2초로 넘어갈게요. 2초 힌트 주세요. 와, 우리 반짝이분들 우리 반짝이분들 점점 실력이 늘고 계세요. 지금 벌써부터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심지어 맞췄어요. 뭐예요? 어머머머머머머 윤동근님께서 정답 가져와! 오늘 다들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 곡은 워낙에 유명해서 진짜 좀 1초에서도 맞히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나는 모르겠어, 엉디 하시는 분들 3초 힌트 있습니다. 자, 3초 힌트 주세요. 과연 이게 엄일까요? 아니면 근데 이렇게 뭐가 넘어가면서 엄이 될 건가? 엄마? 2740님께서 청조사 기간이라 후하네. 고마워요. 그런가? 청조사 기간이라서 후하신 건가요? 우리 반짝이들 많이 가져가시라고.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자, 4단계 성대모사 힌트 나갑니다. 이 일부분을, 가사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1: 안 돼요? 왜래요?
0: 어떻게
1: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 돼요?
0: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근데 그 안성택 박희진 씨 성대모사거든요. 근데 이게 잘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꿀팁 좀 알려주세요. 아니 그 막 이거는 할 수 있겠어. 근데 이제 이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안 돼요? 왜 이래요? 아무튼 이 가사가 들어간 노래 제목 알려주십시오. 정답 아시는 분들 이 노래의 제목만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10분 뽑아서요. 수박주스 쿠폰 시원하게 보내드려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지하 힌트곡으로 들려드리는 노래 띄워드리고 정답 발표할게요. 하루의 어머니의 계절, 그 다음에 신유의 나쁜 남자.

밀당 얼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하루의 어머니의 계절 그리고 신유의 나쁜 남자였습니다. 자, 노래 듣기 전에 음악 밀당 퀴즈

막 이거예요. 뭐 퀴즈 내시는 거예요. 뭐 어떡할까요? 뺏어 갈까요? 막까요? 박선미님께서 응디 청조사 전화가 왔어요. 프로그램은 은비트, 코너는 자기야가 재밌다고 말했네요. 오! 정답까지 성공해 주시고, 와, 박선미님 아주 아주 굿도 굿도 굿도예요. 감사합니다. 일단 박선미님께 따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음악 밀당 퀴즈 정답곡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정답곡은 장윤정의 어머나였습니다. 아, 이거 워낙 유명해서 1조인트에서 거의 다 맞추셨어요. 자, 다시 한번 힌트 들어볼게요. 갈 때랍니다. 엄청 뭐 남녀노소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노래였죠.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10분 뽑았어.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음악 밀당 퀴즈 정답곡 장윤정의 어머나 띄워드리고요. 저는 드라이브 트루 퀴즈로 돌아옵니다.

음악 밀당 퀴즈 정답곡 장윤정의 어머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 박명숙님께서 응디 장윤정님 웃음소리 흉내 잘 내시잖아요. 근데 그 잘 낸다고 생각하시는데 원래 제 웃음소리예요. 그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똑같다고 하셔가지고 제 웃음소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 흉내낼 수 있어요. 웃기 전에 하시는 거. 아! 이거 하시잖아요.

0: 이번에는 드라이브 트루 퀴즈 시작해볼게요. 지금부터 차가 슝 하고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노래 일부분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 노래를 듣고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반짝이 이선희님께서 주파수를 돌리고 돌리고 돌려봐도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만한 방송이 없네요. 앞으로 매일 오후 2시에는 주파수 고정하고 들을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안목이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선희님. 앞으로 매일 오후 2시에 빛나는 트로트에서 만나기로 약속해줘. 그리고 서울 인천을 포함한 경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 02로 오는 전화 받아주셔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언급도 해주세요. 약속해줘. 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면서 드라이브 트로트 퀴즈 1단계 힌트 들어볼게요. 1단계 힌트 주세요. 뭐지? 아, 이게 저 방법을 알았어요. 반짝이분들 잘 들으려고 막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오히려 안 들리고 그냥 차가 지나가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약간 그냥 한쪽 귀 이렇게 흘릴 준비하고 이렇게 들으니까 들리네요. 아닌가? 오늘 힌트가 후한 건가? 자, 전 들었는데 두 번째도 어떻게 잘 들릴지 이제 제목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갑니다. 두 번째 힌트 주세요. 뭐지? 아, 이제 여름 시작인데 아직 피디님 가요 탈락 멀었는데 오늘 너무 청취 조사 기간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 이거 뭐 3단계 성대모사 힌트 필요 없겠는데요? 반제분들 이미 뭐 다 맞추고 계셔가지고 그 와중에 틀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모르는 분이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성대모사 힌트로 가사 읽어드릴게요. 제가 갑니다.
1: 아, 당신 못 믿는 사람! 아, 아, 당신 철없는 사람! 아, 아우, 뭐야! 아우, 뭐야! 아우, 뭐야! 아우, 뭐야!
0: 예, 미달이 아버지, 배우 박영규 씨 성대모사로 가사 힌트 들려드렸습니다. 자, 지금 들려드릴 이 가사가 들어간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정답자 10분 뽑아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자, 힌트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박군의 땡 잡았다.

박군의 땡 잡았다 듣고 왔습니다. 드라이브 트로키에서 좀 전에 문제 내드렸어요. 2777님께서 땡볕. 아니, 지금 땡볕에 계시다는 거죠? 에, 아유 더우신데 괜히 제가 정민영님께서 남진 땡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실수가 있을까봐 항상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제목만 보내주시면 된다고. 제목만 보내주셨으면 정답인데. 아유 또 이런 0674님께서 박상철 땡벌. 아우 정말 이 가수는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 제목만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유 선우진님께서 매일이 오늘처럼 기분 좋으면 좋겠어요. 오늘 웃겨주셔서 감사해요. 어? 저 때문에 웃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김진태님께서 응디 나 들려요. 처음인데 너무 쉬워요. 라고 하면서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저희가 청조사 기간에 맞아서 진짜 유명한 곡으로 한번 골라봤대요. 그래서 이제 그 힌트도 조금 후하게 드릴 거래요.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가져가시고 평소에는 어렵대요.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박다니님께서 우리 남편 노래방 최애곡이라 첫 음절에 바로 알았네요. 오 남편 뵈러 노래방 자주 가시는구나. 바로 알죠 그러면. 그쵸? 자 이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드라이브 트로 퀴즈의 정답은요 강진의 땡벌이었습니다. 박상철 아니죠? 남진 아니죠? 강진 선배님이에요. 자 힌트 다시 한 번 더 들어봅시다. 땡벌 너무너무 잘 들렸죠.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10분 뽑아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려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드라이브 트루 퀴즈의 정답곡 강진의 땡벌 듣고 올게요.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도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은간의 비난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 전에 1부에 진행했던 이벤트 당첨자 발표합니다. 26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받으실 7분.

8939 김여울 2549 신연우 행복주파수 백은순 3895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의 명단은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확인하신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요 강태관의 내 인생의 고속도로 뛰어드리면서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반짝이들 오늘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춘장대 일대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현재 전차로를 막고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천나들목에서 춘장대 사이가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미리 서천나들목에서 21번 국도 등으로 우회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서평태풍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로 정체 심해져 있는데 이 서평태풍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까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남해 제1지선 창원 쪽으로 서마산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임고 4터널 부근 사고는 여전히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춘천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합니다. 그 밖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양재 부근에서는 5차로를 막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0: 것처럼
1: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하지 라는 얘기를 자주 하십니까? 당연히 이래야지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겪는 문제의 반 이상이 바로 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처럼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닌 걸 알면서도 이해와 판단의 기준이 대부분 나거든요. 아니 이렇게 해야지. 아유 왜 저렇게 한다? 당연히 이게 맞지. 저러는 게 말이 돼? 그렇게 물음표 하나가 머리에 뜨는 순간 오늘치 스트레스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라 그래 그러시던가요. 어떤 것들은 그냥 흘려보내는 게 나한테 더 좋아요. 굳이 마음에 꼭 쥐고 괴로울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여행 스케치의 노래를 만나고 왔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주말권의 시작이에요. 마음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나한테 물음표를 띄우는 많은 순간들이 대부분 사람한테서 온다고 해요. 주말까지 퇴근 후 집까지 그 스트레스를 다 가져가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2시간 같이 털어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아이디어 좋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편하게 쉬엄쉬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기님, 저도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좋아요. 그러려니 하고 그래 그래라 하고 넘어가는 게 제 속 편한 것 같습니다. 김명아님, 이건 당연하지. 해야 돼요. 아, 당연히 해야 돼요. 4시에는 라라랜드 듣는 거 말입니다. 김명아님, 감사합니다. 김동기님, 이분님 안녕하세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보이는 라디오는 처음입니다. 아침에 비가 세차게 오더니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저 오는데 오다 말다 오다 말다 정말 참 변덕이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동기님이 계신 곳은 지금 소강 상태라고 이렇게 또 비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임혜정님, 금요일 보이는 라디오로 콩디 얼굴을 보니까 좋으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좋으세요. 저도 오늘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는요. 1주년 감사제 중입니다. 잠시 후에 종소리와 함께 본다방이 문을 열 겁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떠한지, 만약 커피 한 잔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콩디가 주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 뭐 이것도 좋습니다. 운이 좋으면 뽑힙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오늘도 20잔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잔을 챙겨왔으니까 20분을 뽑아서 또 마음껏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불공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꾹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도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5: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4: 메디힐 토너 패드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 하모니 렌트카
5: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

오늘 하루 어때요?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와, 오늘은 1등의 주인공이 두 분이십니다. 아, 이런 날도 있네요. 0627님, 오랜만에 고추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콩디는 어떤 찌개를 좋아해요? 하셨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커피 먹고 싶어요 하셨어요. 커피 먹고 싶었어. 제가 커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820님, 오늘의 1등 당첨되기를. 오늘 운전한다고 고생한 엄마 수고 많았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꼭 좀 전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전하고 싶으셨어. 이런 이야기는 많이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네요. 3820님도 오늘 1등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이분에게도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디, 오랜만에 햇빛 쨍쨍. 어디예요? 어딘데 햇빛이 쨍쨍이야? 게다가 칼퇴근. 어우, 좋겠습니다. 즐거운 불금이네요. 신나고 좋아요. 신나고 좋아. 칼퇴근이라. 2244님 주셨고, 송소연님, 부산이에요. 와, 진짜 장마 이렇게 끝난 거 맞나요? 아직 아니죠? 너무 더워요 하시면서 부산에서 우리 송소현님이 주셨습니다. 너무 더워.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저도 쉬엄쉬엄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참 잘 안 되네요. 너무 쉬워 보이고 참 평이한 것들이 행동으로 옮기려면 참 어렵게 느껴지죠. 콩디 방송 들으면서 힘을 내보겠습니다. 2244님, 어우, 문자를 두 통이나 벌써 시작과 동시에 쏴주셨습니다. 오혜선님, 콩디, 저요, 커피가 필요해요. 커피가 필요해. 이제 퇴근인데 퇴근이 아니에요. 아이 하원에서 곧장 육아 출근입니다. 아, 바쁘다 바빠. 진짜 현대사회 바쁘다 바빠. 우리 혜선님에게 조금 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큰일 나니까 제가 커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5명 출동합니다. 싱싱한 회도 먹고요. 음악에 따라 춤추는 분수대도 구경할 예정입니다. 기대가 되는 불금입니다. 정희수님, 출동하셨습니까 벌써? 좋으시겠습니다. 0077님, 제주 하모해수욕장 백사장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햇빛 쨍쨍, 바람은 솔솔입니다. 아우, 분위기 아주 좋겠습니다. 7775님은요, 태연, 정남, 민경, 선미, 제주 여행 중입니다. 줌바 댄스로 만난 소중한 인연, 행복한 추억 만들고 갈게요 하셨습니다. 아, 또 합이 맞는 분들끼리 제주도 여행을 떠나셨나 봐요. 즐겁게 잘 놀다 오시기 바랍니다. 홍정아님, 이쁜 콩디 생방 감사해요 하시면서 우리 홍정아님 찾아오셨습니다. 저 이번이 늘 감사하죠. 언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늘 고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6064님 콩디 아들이 오늘 첫 여행으로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혼자서 하는 여행인데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오라고 콩디가 이야기해주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설렐까요? 또 혼자서 여행하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마음껏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6064님 그리고 우리 홍정아님에게도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콩이 노래합니다. 모짜렐라.

이번에 라라랜드 6385님 저는 시험 끝난 고딩 딸과 영화를 볼 겁니다. 사춘기 딸과 얼마 만에 데이트인지 설렙니다. 즐거운 불금 되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5352님 오늘 유난히 더 힘든 날입니다. 하루에 쓰리 잡디는 주부입니다. 라라랜드 들으면서 알바하러 갑니다. 알바하러 가. 그리고 6736님 금요일 퇴근이에요. 차가 밀려도 즐거운 퇴근길입니다. 언능 집에 가서 14개월 된 딸 보고 싶어요. 어우, 얼마나 이쁠까요? 저도 퇴근 후 육아 출근이지만 이 또한 행복합니다. 이쁘니까 그만큼 사랑스러우니까. 박왕규님. 왕규님이에요. 콩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북 장수인데요. 지금 밭에 풀 제거 작업하는데 너무 덥네요. 온몸이 땀으로 사우나를 하고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알죠? 아우, 뭔 뜻이지 이게? 알지 알죠. 제가 시원한 커피 한 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연님도 컬러링 하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컬러링을 하시라고요. 김채연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주연님도 감사하고요. 우리 박상우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김상건님 콩디님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끝내고요. 요즘은 라디오와 즐기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라디오를 요즘 걸으면서 청취하고 계시다고 문자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성경님도 찾아와 주셨고 김수진님도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은 사연이 있습니다. 아, 요청으로 가서 나왔습니다. 이분은 0864님이에요.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콩디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입니다. 인천에 사는 우정현이라고 합니다. 콩디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라방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런 이야기는 라방에 올릴 만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고민하셨어 우리 우정현님. 이 글은 사연이 아니니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5월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사무실에 기계 소리 때문에 이어폰을 끼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노래 듣는 걸 좋아해서 그냥 음악만 듣다가 콩이 있다는 걸 알고 주파수를 여기저기 돌렸죠. 그러다가 콩디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헉! 그 목소리가 저에게 마법의 주문을 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4시부터 6시까지는 거의 무조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연도 가끔 올리기도 하고요. 이제는 안 들으면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콩디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사진에 보내드린 것처럼 콩디가 제게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 참 여기까지만 소개를 했는데도 참 행복한 여자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 들 수 없겠죠. 제가 누구한테 빠져드는 스타일은 아닌데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힐링을 받고 있다, 힐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사진에는요, 현수막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름 윤슬처럼 반짝이는 그대여, 당신이 곁에 있어 세상이 참 눈부십니다. 참 연기를 하고 일단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뽐낼 수 있는 이 직업을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태어난다고 해도 저는 어김없이 이 직업을 선택할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사랑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받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0864님. 이 윤슬, 햇빛이나 달빛, 이 물결 위에 비치어서 반짝이는 걸 말하잖아요. 여름 윤슬처럼 반짝이는 그대여, 당신이 곁에 있어 세상이 참 눈부십니다. 윤슬처럼 반짝이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 곁에 있어서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 얘기로 답을 해드리고 싶네요. 3746님, 언니 저 내일 고창으로 배드민턴 대회 나갑니다. 우승하고 오라고 응원해주세요. 파이팅입니다. 꼭 우승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세영 선수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대회에 임해보시길 바랍니다. 강유선님, 신랑과 같이 수원으로 여행 가는 길입니다. 문자 보내려고 회원 가입하고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이 시간에 라디오를 켜니까 언니를 만나네요. 어머 하시면서 강유선님 보내주셨습니다. 저 오늘 완전 선머슴 같죠? 아,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좀 죄송하네요.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아, 참. 그래도 이쁘게 보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3746님, 강유선님, 그리고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오늘은 좀 깜짝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혜경님, 홍두성님, 김은님, 김수진님, 요분에게도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끝나는 이 시간까지, 6시까지 저 이번은 문자 폭탄을 맞고 싶다, 맛보고 싶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현진영님의 흐린 기억 속에 그대 준비했고요. 김태우님의 사랑비 이어서 듣겠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가라.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노래 지금 배달합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 서비스. 자, 콩디가 여러분의 든든한 배달부가 되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한 시간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 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듣고 싶은 노래 여러분들 많으시죠? 내가 찾아서 들을 수도 있지만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나오면 괜히 더 기분이 좋아지죠. 지금부터 저한테 여러분들은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선물로 컵빙수 20개를 챙겨왔습니다. 노래와 사연이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골고루 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와 제목, 가수 이름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틀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오늘 첫 곡은요, 이소라님의 신청곡이 되겠습니다.

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려는 파밀리아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한우진님, 콩디 저 이 노래가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잼에 난 멈추지 않는다. 퇴근까지 힘내자 우진아.

불금의 신청곡 퀵 서비스. 지금 시각 4시 43분 1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듣고 싶은 곡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손문호님, 윤종신의 팥빙수. 그리고 이은영님은 투투의 1과 2분의 1. 그리고 0888님은 히식스? 히식스의 초원의 사랑? 신청하셨습니다. 비가 내려서 온 산화가 다 푸릇하고 특히 드넓은 녹색 초원을 마주하니 어릴 적 듣던 그 노래가 아련히 아련히 떠오르신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강정림님은 박효신의 야생화, 그리고 조환호님 넬의 희망고문 생각난다 하셨고요. 오정현님 이승철의 내가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9658님은 김유나님의 길, 2928님은 알리의 서양, 그리고 김윤숙님 모노의 파라다이스 생각나서 이렇게 또 문자 보내신다 하셨어요. 9927님 수원에서 택시 운전 중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보냅니다. 린의 어쩌다가 듣고 싶다 하셨어요. 늘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승용님 허각에 있어줘요 신청하셨고, 7262님은 부산에서 클론의 도시 탈출 하고 싶다고, 문은미님은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해, 황정은님 영특스클럽의 타인, 그리고 이소영님 라이크준의 이노진 피처링의 런투게더 신나는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습니다. 행운팡팡님 불금이라 그냥 좋습니다. 불금이니까 퇴근하고 시원한 맥주 마실 거지요. 캬 하셨습니다. 루미님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배구하는 초딩 3학년 딸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라 길이 다 빨개요. 다들 가다 서다 반복하니까 브레이크에 발을 못 대고 계신가 봐요. 볼륨 업 하고 라디오 들어봅니다. 이건서님 옥천에서

프랑스합니다. 옥천 복숭아가 유명하던데 물복, 딱복, 질리게 먹고 가려고 합니다. 행복하네요 하셨어요. 복숭아 많이 드시고 아름다워지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님? 자격증 시험 앞두고 요즘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아 어렵네요. 여름엔 공부하기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날씨가 더우니까.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콩디한테 얘기 한번 해봐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내 사랑님. 하소연할 곳이 없었어. 그랬죠. 이분에게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직환님, 콩디 오늘은 가족들과 같이 듣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들으세요. 월차 내고 포천에 놀러 왔습니다. 계곡에 발 담그고 수박 먹으며 힐링 중입니다. 그래도 비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으니까 특히나 계곡은 조심하셔야 되니까 항상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직환님. 장귀래님,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듣고 싶다 하셨어요. 콩디 너무 더워서 떠나고 싶습니다. 그쵸. 그리고 5496님, 육아 휴직 후 7월 1일자로 복직했습니다. 정신없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무슨 업무만 오면 다 제 거래요. 계속해서 다 우리 5496님의 몫인가 봐요. 집에 가고 싶어요 하시면서 7월 1일자로 복직하셨는데 벌써? 집에 가고 싶으시다고. 이분에게도 좀 달달한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듣겠습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김란숙님, 구본승의 악세사리 듣고 싶다 하셨고, 윤나윤님은 자자의 버스 안에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6241님 20대 청취자입니다. 일하면서 격주로 이 시간에 운전을 하는데 라라랜드 듣고 라디오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라디오가 꽤 재미가 있네요 하셨습니다. 아, 재미가 있죠. 우리 6241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4823님 저는 이 노래 퀵서비스 신청할래요. 쿨의 작은 기다림. 오늘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1부 끝곡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쿨의 작은 기다림. 그리고 얼음동동님, 불금에 야근 근무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저만 이제 출근인가요? 라라랜드 들으면서 출근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출근하기 너무 싫어 하시면서 얼음동동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컵빙수 받으실 분들 일단 절반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27님 수원에서 지금 택시 운행 중이라고 하셨던 분, 그리고 여승용님, 김란숙님, 윤나윤님, 그리고 배달의 VIP님, 최주민님, 그리고 7262님 부산에서 보내주셨고, 김창래님, 박유선님, 문은미님, 조환호님, 우선 요분들에게 컵빙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또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쿨의 작은 기다림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낮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춘장대 일대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여전히 전차로를 막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천나들목에서 춘장대 사이가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미리 서천나들목에서 21번 국도 등으로 우회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임고 4터널 부근 사고는 지금도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으로 금정산 터널 2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이 여파받아 뒤로 김해 가야부터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70 물류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 양재 부근에서는 여전히 5차로를 막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부곡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군포나들목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파.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이하선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뽕이 언니, 인천 사는 애청자 이하선이에요. 저는 오늘 저처럼 라라랜드 애청자이자 쌍둥이 언니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어서 이제 라방에 메시지 남깁니다. 저희 언니는 저와 다르게 엄청 꼼꼼한 똑진이에요. 저는 될 대로 되라 하는 편이라 보이스피싱 당한 뻔한 적도 있고 물건도 잘 잃어버리고 포기도 빠른데 그때마다 언니가 다 해결을 해주고 있답니다. 겨우 몇 분 차이로 태어난 동갑인데 언니라는 이유로 저 때문에 고생이 진짜 많아요. 올 언니 이지선 30번째 생일 축하해. 나 귀찮다고 결혼 일찍 하지 말고 앞으로도 나 잘 챙겨줘. 오늘 저녁은 내가 쏠 테니까 언니 먹고 싶은 거 먹자. 사랑해. 콩디도 울 언니 생일 같이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신화의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해결사를 듣고 왔어요. 오늘의 라방 주인공은 이하선님이었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하선님에게 먼저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은 오늘의 라방을 들으시고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엿보겠습니다. 신하님은 목소리 착하다요. 축하합니다. 그쵸? 목소리가 아주 매력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소현님, 오 그랬죠. 이쁜 동생이네요. 라고 하셨고 이재숙님, 아우 애교가 사랑스럽네요. 언니분, 아니 두 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방성경님, 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와 언니 같아 뭉클했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쌍둥이 언니 생일 축하드려요. 근데 평소에도 언니라 부르는 거 맞죠? 항상 그렇게 친구처럼 잘 지내시길요. 이소영님 보내주셨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몇 초? 몇 분? 몇 분 차이로 태어난 동갑이다. 그러면은 오늘 두 분 다 생일이시라는 거잖아요. 아, 근데 우리 이하선님만 언니의 생일을 이렇게 또 챙기고자 문자를 주셨네요. 그렇네. 두 분에게 오늘 생일 맞으셔서 제가 우리 쌍둥이 두 분에게 좋아하실까? 마음에 들어하실까? 비즈 팔찌를 좀 만들어서 손목에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선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좋아하는 색깔 그리고 손목 사이즈 좀 적어서 보내주세요. 주세요. 제가 두 분, 쌍둥이 두 분 생일 기념으로 제가 비즈 팔찌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격이 좀 다르고 그게 또 쌍둥이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네요. 서로 다르니까 부족한 부분들 채워줄 수 있고 앞으로도 평생 친구이자 든든한 가족으로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시라고 저도 덤으로 무언가를 얹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써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가봐야죠. 이제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지는 시간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 편하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노래만 적어서 썰렁하게 보내주셔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선물로 컵빙수 20개를 챙겨왔습니다. 벌써 12개 판매됐습니다. 8개 남았습니다. 8개 주인공을 8분의 주인공을 잠시 후에 또 소개해드리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불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세롬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로 찾아갑니다. 금요일에는 늘 찾아갑니다. 우리 통통이님 휘성의 노래 듣고 싶다 하셨고요. 2253님 콩디 안녕하세요. 여름 되면 더위랑 모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 여파로 오늘도 낮부터 졸음과 사투 중입니다. 사투 중이야. 그래도 상큼한 목소리 콩디와 함께해서 오후가 신나요. 휘성의 인썸니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대구는 완전히 찜통입니다 하시면서 5615님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문영주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혹시 제 거 남아있나요? 컵에 주는 빙수 요거 원하셨어 우리 문영주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디 가지 마시고. 콩디 어디 가세요? 아, 너무 빨리 하셔서. 아, 문자하고. 문자 소개할 때는 그냥 후다닥 해버리고 싶은 마음에 좀 빠르게 스피드를 내고 있죠. 우리 7692님. 그래서 뭐 받아 적고 싶으신데 못 받아 적으셨어? 그러셨으면 제가 다음부터는 천천히 읊어드릴게요. 그리고 김영임님, 와 콩디가 만들어주는 팔찌 최고의 생일 선물이네요 하셨고. 1478님, 안녕하세요. 저는 KT 서비스 업종에 있고요. 스치듯 3040 영원하길 노래는 정동원의 독백 틀어주세요 하시면서 또 1478님도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소영님, 콩디 정신 단디 잡고 쏘세요. 막 퍼주시다가 또 작가님한테 혼나지 마시고요. 아, 맞습니다. 저는 정신을 좀 차려줘야 돼요. 이소영님 잘 짚어주셨습니다. 8개 남았습니다. 12개 쌌대요. 그리고 고혜경님, 아, 우리 홍정환님, 고혜경님, 뭐 구문서님 정말 많죠. 성영환님. 아껴주시고 뒤에서 토닥토닥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저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사연을 보내주셨어. 만약에 제가 콩디 비주 팔찌를 받는다면 우리 집 갑으로 남길 거예요 하시면서 고혜경님 보내주셨는데 제 마음을 흔드셨습니다. 우리 고혜경님 손목 사이즈 좋아하는 색깔 보내주시면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73님, 오늘이 저 회사 이직하고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이직하고 매일 라라랜드 들으며 퇴근을 합니다. 1년 고마웠습니다. 콩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저 이번이 잘 부탁드립니다. 9625님, 금요일에는 이 노래 들어야죠. 퇴근하고 사우나 가요 콩디. 밖에서 일했더니 땀을 너무 흘려서 씻고 삼계탕. 아, 정말 맛있겠다. 삼계탕 먹으러 갈까 합니다. G.O.D의 Friday Night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들어볼까요? G.O.D가 노래합니다. Friday Night.

위기연발님, 이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오산 택시 기사입니다. 퇴근길 손님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DJ DOC의 Run to You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위기연발님 지금 듣고 계십니까? 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래 띄워드리죠.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위기연발님 그대 선물 받으실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뽑힐지 안 뽑힐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DJ DOC의 Learn to You 듣고 왔습니다. 우리 김옥현님, 아 꽤나 웃기신다. 저도 팔찌 급하신 분들 먼저 해주시고 천천히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셨습니다. 김옥현님. 그리고 노재홍님, 저 팔찌 올 때가 됐는데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홍님은 하늘색을 좋아한다 하셨고 손목이

18cm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서 한꺼번에 보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느릿느릿 좀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조금 늦기도 했습니다. 이실직고하자면. 6735님 콩디의 지준생인데 어제 면접 보고 온 거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꼭 취업해야 돼요. 저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꼭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좋은 소식 오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5773님 라디오에 생애 처음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생애 처음이야.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보내면 정말 다 보시나요 하셨어요. 아, 저는 이 채팅 창을 보는 게 굉장히 익숙해서 정말 하나 한 통 오는 안티글도 저는 다 놓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노래 나가는 사이에 재밌는 사연 뭐 보내주셨을까, 그리고 진심이 팍 느껴지는 사연들은 뭘까 엄청 고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5766님 주말에 워터파크 가는 사람 저요. 아이들과 신나게 물놀이 하려고 합니다. 여름에 물속이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콩디는 워터파크 가봤어요 하셨습니다.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5773님하고 5766님의 사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면서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원준 씨의 노래를 신청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계시네요. 김원준의 쇼 신청합니다. 아내와 고딩아들 피고 왔습니다. 금요일 오늘도 신나게 고고합니다. 4881님 보내주셨어요. 자, 12분 컵빙수 드렸고 이제 8분 남았습니다. 갑니다. 제 거 남아있을까요? 라고 문영주님 저에게 웃음 주셨습니다. 문영주님. 그리고 위기연발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오산 택시 기사님들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리는 그 길이, 그대가 달리는 그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은주님 시스타의 노래 신청하셨고, 권혁화님 언니 에픽하이의 우산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미연님, 뽀언니 상큼 목소리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뽑히셨습니다. 박미연님. 그리고 서봉근님, 어머니와 장어 먹으러 갑니다. 소녀시대 힘내 신청하셨고, 이은영님, 콩디언니 입으로 갑니다. 저도 갑니다. 하시면서 저도 팥빙수 하셨어요. 이은영님 제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소영님 아주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늘 찾아와 주시는 우리 이소영님. 일단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일부 끝날 때쯤 되면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이소영님 일단 빨래 좀 널고요. 이렇게 또 재치 있는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소영님까지 컵빙수 오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준의 쇼 듣고요. 저희 보는 어떤가요? 준비하겠습니다.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요즘 하루에도 여러 번 엄마에게 문자가 온다. 휴대폰을 들어 문자를 확인해 보면 글 한 줄 한 줄에서 엄마의 신남이 보인다. 딸, 엄마가 장바구니에 수영복을 담아뒀거든. 엄마한테 노란색이 어울릴지 핑크색이 어울릴지 딸이 한번 봐주라. 엄마가 말이야 장바구니에 샌들을 담아뒀거든. 엄마한테 파란색이 어울릴지 하얀색이 어울릴지 보고 얘기 좀 해줬다. 엄마가 이토록 신이 난 이유, 첫 가족여행을 곧 떠나기 때문이다. 엄마, 나 안 그래도 지금 장바구니 보고 있는데 수영복 아빠랑 커플할래? 두 개 사면은 할인이래. 아니면 나도 하나 살까?
1: 아유, 네 아빠랑 무슨 커플. 됐어 됐어, 엄마는 우리 딸이랑 같은 거 입고 싶은데 두 개 사면 얼마야? 사는 김에 우리 공주들 것도 사자. 엄마가 사줄게.
0: 나 어릴 때 엄마는 아빠와 세탁소를 했다. 시골 동네 세탁소는 주말에도 문을 활짝 열고 손님을 맞아야 했다. 그 탓에 우리 가족에겐 휴가라는 게 없었다. 내가 결혼을 하고 쌍둥이 두 딸을 낳아 키우는 사이 부모님이 세탁소를 접게 되면서 첫 가족여행을 계획하게 된 거다.
1: 딸, 제주도 햇볕이 세다. 엄마 네 아빠랑 선글라스 사러 갈 건데 사는 김에 채서방이랑 애들 것도 살까? 아, 있어. 선글라스 있어. 그럼 우리 것만 사야겠다. 생각 바뀌면 엄마한테 콜해.

0: 제주도까지 비행기로 얼마나 걸려? 비행기에서 밥은 줘? 비행기 탈 때 빵 같은 거 가져가도 되나?
1: 설레어하는 엄마를 보며 내 마음까지 간질간질한 그런 오후다.

어떤가요에 이어서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왔습니다. 민경아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어요.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첫째 주에 제주도로 인생 첫 가족여행을 가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레실만도 하죠. 여러분들도 처음 여행 갈 때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기억나거든요. 정말 모든 게 행복하고 모든 게 이뻐 보이고 얼마나 하루 종일 가기 전날까지 웃음을 달고 다녔는지 저도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장영수님,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합니다. 그리고 안희로님, 여행은 준비할 때가 제일 행복하죠. 맞습니다. 시차 적응 잘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어우, 제주도도 시차 적응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주도 갈 때 여권 챙겨야 됩니다. 어머니, 2561님 보내주셨고. 오늘따라 딸 있으신 분들 왜 이렇게 부러워요? 나 왜 딸이 없는 거야? 하시면서 홍정아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홍정아님은 너무 예쁘신 며느님 계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홍정아님이 보내셨어요. 정말 1년 동안 그런 문자, 그런 내용을 한 번도 보내신 적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 홍정아님, 며느님하고 팔찌를 좀 사이좋게 끼고 싶다는 얘기 제가 아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기억을 해뒀습니다. 우리 홍정아님도 며느님과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컬러, 그리고 손목 사이즈 보내주시면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부탁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 홍정아님이 아까 그 문자를 보내주셔서 아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좀 보내주세요. 이번에 라라랜드 어떤가요 함께 들어봤고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부가킹즈의 여행길, 이렇게 두 곡 묶어봤습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나경우님, 며칠 전 우연히 출장 복귀하다가 차에서 콩디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 학창시절 야자시간에 몰래 듣던 그 목소리가 얼마나 반갑던지 눈물이 그렁그렁 했습니다. 나경우님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지언니, 뽀니언니 나도 매일 오는데 알고 있습니다. 섭섭했죠. 우리 설지언니. 이민재님은 콩디님 약 30년 전 자연농원에서 밤에 저를 보셨대요. 밤에도 빛나던 콩디라고 하시면서 이민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런 추억이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4459님 보내주셨어요. 언니, 저 엄마 항암 중이신데 오늘 CT 결과가 좋아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언니도 더운데 건강 잘 챙기셔요. 오래오래 곁에 있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은숙님, 황금숙님, 권정윤님, 서울에서 친정아버지 생신이라 포항에 왔다고 하시면서 정윤님도 문자 주셨고 은숙님, 금숙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윤경님, 매일 듣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또 보라로 찾아오시고 문자까지 주셨습니다. 별 하나의 사랑 이상명님, 8363님, 1770님, 2088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서운하고 가슴 아프고 헤어짐의 얘기를 좀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저와 함께 1년 동안 이번에 라라랜드를 이끌어주신 우리 윤성현 PD님 그리고 강혜정 작가와 아주 가슴 쓰린 헤어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며칠 전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열심히 달리고 있으면 돌아 돌아 또 만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위로를 저는 해봅니다. 헤어짐보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싶고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1년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은요. 유희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만났는데 그래서 이 곡이 선곡이 되었나 봐요. 피처링의 신재평님이 또 도움을 주셨다고 하네요. 여름날 띄워드리고 저 이번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무한 사랑을 받고 저 이번 퇴근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춘장대 일대에서는 오늘 낮에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지금도 전차로를 막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천나들목에서 춘장대 사이가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미리 서천나들목에서 21번 국도 등으로 우회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고창 담양고속도로 고창 쪽으로 장성 3터널 1, 2차로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함안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더 가서 동창원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안 광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문평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동림 부근에서도 1차로를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고덕 토평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노출의 계절 여름이 되면서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체중 감량의 방법은 사실 간단하죠. 배가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좀처럼 실천이 어려운 게 문제입니다.

근데요 말도 그래요. 그때 딱 한마디만 덜할 걸. 위로와 조언을 해준답시고 분위기를 맞춘다고 무심결에 건넸던 한마디가 아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두고두고 후회가 되곤 하잖아요. 밥도 말도 넘침보다는 차라리 모자람이 탈이 덜할 때가 많은 것 같네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저녁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언제나 그랬죠.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아,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한 주 동안 정말 무더위와 싸우시느라 장맛비와 힘들게 버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오프닝 들으셨어요? 그죠? 갑자기 다이어트 밥 덜 먹어라 그런 말씀 하신다고 예, 긴장하지는 않으셨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예, 말에 관한 얘기였어요. 말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뭔가 과하면 제풀에 제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아끼고 뭐 여지를 두고 너무 멀리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래도 과유불급이 참 인생에 참 필요한 덕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항상 말을 가려서 하게 되고 적절한 단어를 찾게 되고 이러는 제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특히나 더 상기시키고 다짐하게 되는 말이기도 하네요. 적절한 말씀으로 여러분께 위로와 기운과 응원과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예,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자, 우리 스테인들 뭐하고 계시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쏟아내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러셔도 됩니다. 자, 사연 기다릴게요.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우리 스테인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도 예, 편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시간들을 함께 돌아봅니다. 이맘때 우리 아니 퀴즈를 푸는 게 재밌는 거예요? 커피를 들여서 신이 나는 거예요? 어느새 추억이 곁다리가 되어버린 시간이 됐습니다. 이맘때 우리 자 오늘도 바로 달려봅니다. 퀴즈 컴온! 오늘은 4년 전 2022년 7월 10일 스드인이 보내주신 사연 중에 일부분을 만나볼게요. 인디, 저 나이 들면서 뇌와 손가락이 노쇠했는지 8월 6일 팽미팅 티켓팅 실패했어요. 저 왕년에 스위스로 콘서트 맨 앞줄에 앉은 여잔데. 아, 네. 이제 와, 우리 PD님, 제작진, 우리 작가님,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밤에 잠은 주무시는 거예요? 대단하시다. 정말. 아유, 이런 노력으로 과거 이제 제가 했던 말씀들을 찾아 주셨는데 2022년 7월 10일이면 제가 이 방송 시작하고 한 일주일 된 때예요. 예. 그랬는데 그때도 역시나 그 팬미팅, 그러니까 일상을 얘기해 주시는 우리 스드인들의 사연을 읽어봤습니다. 팬미팅을 열 정도면 참 인기가 많은 가수의 그 공연, 팬미팅에 티켓팅을 참여한 거죠. 아, 언제부턴가 참 피켓팅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너무 힘든 티켓팅, 그게 실패했다는 그 소식을 많이들 들려주시는데, 아, 누굴까? 제 머릿속에 있는 분들 몇 분 계세요. 특히나 부모님 뭐 저기 뵈드리려고 공연 티켓팅 한다 이런 분들, 그 정말 유명한 그 트롯 가수 있잖아요. 아, 근데 정말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팬미팅이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예, 누구일지 진짜 궁금합니다. 저 진짜 몰라요. 큰일 났어요. 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힌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카크 보내드릴 겁니다. 자,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어떤 유명 가수, 배우, 누굴지 한번 맞춰보십시다. 윤도현 밴드입니다. 날아라 펭귄.

0: 네, 윤도현 밴드의 나라라 펭귄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맘때 우리 오늘 팬미팅에 실패했어요라는 사연에 그 가수 혹은 뭐 배우 연예인 주인공 누굴까? 근데 힌트곡이 나갔을 거거든요. 윤도현 밴드의 나라라 펭귄. 자, 그러면요. 그 주인공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디, 저 나이 들면서 뇌와 손가락이 노쇠했는지 8월 6일 팽수 팽미팅 티켓팅 실패했어요. 저 왕년에 스위스로 콘서트 맨 앞줄에 앉은 여잔데 너무 속상하네요. 나도 속상하다. 와, 저는 당연히 윤도현입니다. 윤도현 밴드인 줄 알았어. 야, 이렇게 사람이 진짜 바보 같다니까. 펭귄, 그래, 펭수가 진짜 얘 수년 전에 엄청 큰 정말 탑스타급의 인기를 누렸죠. 펭수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에 직장인들의 애환이 시원하게 녹여져 있고 막 이랬다고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아, 그때 펭수, 아, 누군지도 알 것 같다.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트레인저 중에 펭수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아, 네. 펭수 잘 맞춰주셨나요? 좋아요. 정답 맞춰주신 분은 물론이고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도 함께 추첨해서 총 10분께 커피 쿠폰 커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끝난 다음에 선고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세요. 오답이 윤도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윤도현 형. 아, 도현이 형은 뭐 재밌는 오답은 아니겠네요. 너무 예, 저희가 낚였네요. 자, 이렇게 이맘때 우리 또 잘 한번 되짚어봤고요. 이어서 잠시 후 열리는 무인음악 가게, 예, 오늘 키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스테인 주목해 주십시오.
1: 파밤. 귀여운 척하는 노래예요.
0: 귀여운 척하는 노래. 아, 언제부턴가 우리 송윤선 PD가 부임을 하신 분 다음부터는 참 이 무인음악가게, 유인음악가게 주제도 참 재미있고 기발하죠. 귀여운 척하는 노래. 아, 귀엽다 못해 오글거리는 이 남사스러운 노래들 오늘 큰맘 먹고 한번 몰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아, 닭살 돋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에 선곡된 분들께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귀여운 척하는 노래가 뭘까? 아, 똑당해.
0: 뭐 이런 건가? 제법 잘하는데?
1: 아, 똑당하다. 아, 노래 듣고 싶다.
0: 죄송합니다. 네. 자, 5384님이 신청하신 015B의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 그리고 넥스트의 인형의 기사 듣고요.
1: 귀여운 노래 들으러 갈게요.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 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음악 가게. 자, 우리 스테인들, 예, 준비되셨어요? 닭살 돋을 준비 되셨나요? 자, 귀여운 척하는 노래 논스톱으로 달려갈게요.

우와 대단했다. 와 닭살. 야 좋아요. 아 주제가 뭐였어? 아 그렇지 귀여운 노래였지. 귀여운 척하는 노래.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익숙해요. 다들 노래들이 아 이런 귀여운 노래들을 우리가 영상으로나 밈으로나 많이 들어본 노래들이었기 때문에 아,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래는 3449님께서 이 노래는 노유미 씨가 귀여운 척하는 게 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NRG의 티파니에서 아침을 선곡해 주셨거든요. 아 중간에 그 노유미 씨 내레이션이 참 예 아주 귀엽고 상큼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귀여운 척은 아니었던 거고요. 워낙 또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귀여운 노유미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티파니에서 아침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는 자 대놓고 귀여워 귀여워 외치는 노래죠.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노래는 예, 영상 속에서 많이 또 뵈셨죠. 하리의 귀요미송입니다. 예. 이거 예, 손가락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꼽으면서 했던 그 영상이 또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서이브의 마라탕 후루 요 노래가 이제 흘러나왔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밈 최근이 아니죠. 그래도 한 몇 년 됐죠.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후루 후루 탕탕 후루루루루루 이렇게 예 죄송해요. 아, 그런 예, 귀여운 척하는 노래로 선곡이 되었었습니다. 자 아이고 잘 추천해 주셨고 한 곡을 더 들을까 합니다. 이 노래도 만만치 않습니다. 참 귀여운 노래예요. 예. 오마이걸 바나나의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0: 우리 3349님께서 큰아이 신체 검사가 있어서요 병무청에 다녀왔습니다. 차로 데려다 줄 겸 같이 갔었는데 아니 무슨 신검이 그렇게나 오래 걸려요. 장장 3시간이나 걸렸어요. 어우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네요. 그나저나 우리 아들 군대 어떻게 보낼지 걱정입니다. 우리 스테인들 군대 아들 보내신 분들 예. 옛날 생각나시죠? 그때 또 신체검사도 같이 가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물론 겪어봤고 생각보다 예, 같이 그 기간에 신검을 받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도 꽤 오래 걸렸던 예,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3349님께서는 더 마음이 졸이셔서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미지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어떻게 받았어? 괜찮았어? 몇 급이래? 군대 가야 된대? 막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예, 이제 건장하고 당당한 우리나라의 진짜 멋진 군인이 될 시작점에서 마음 졸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갔다 온 분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 좋아지고요.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요. 예, 또 그리고 생각보다 금방입니다. 아시죠? 아시는데도 처음으로 이제 밖에 내보내면서 긴 시간을 떨어져 지내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 너무 알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걱정 뿌리치고 잘 할 겁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4: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4: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2: 오래오래 락토핏.
13: 종근당 건강
14: 건강기능식품.
15: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6: 든든한 내일로요.
15: 네?
1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5: 제대로 가시네요.
1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2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인음악가게 귀여운 척하는 노래. 아, 배부르게 잘 들었다. 아, 나 제법 재미 붙인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아, 이 혓짧은 소리 어떡하지. 예, 덕분에 아주 상큼하게 기분 좋아지는 노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분들 배달음식 교환권 받으실 오늘의 당첨자 명단은요, 방송 끝난 다음에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를 한 자리를 꼭 본문에다가 글쓰기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한 사연 만나볼게요. 7789님께서요. 아, 여기는 속초 인디 응답 바랍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남편이가 해준 소고기 무국국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집에 도착했으면 좋겠는데. 배에서 밥 달라고 막 난리가 났는데 순간 이동이 절실하네요 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행복한 저녁 시간 우리 다 같이 행쇼를 외칠 만한, 네, 이쁜 사연 도착했네요. 남편이가 소고기 무국국 잘 끓이시나 봐요. 그죠? 각자 요리를 하시는 부부라도 그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남편이 소고기 무국국 끓여준다면 우리 남편이 제일 잘하는 건데 진짜 먹고 싶다, 와 진짜 맛있어, 자 밥 두 그릇 먹을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메뉴들이 있잖아요. 아, 얼마나 맛있게 끓이셨으면, 얼마나 대단하시면 이렇게 그냥 난리, 문자로까지 자랑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소고기 무국국 안 먹은 지 꽤 오래된 것 같다. 집에서 듣고 계시는 어머니께서 소고기 무국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 갑자기 저도 기다려지는데. 자, 7789님 사연 끝으로 1부 끝곡 듣겠습니다. 5659님이 신청하신 로제와 브루노마스의 아파트 들으시고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1: 창이야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춘장대 일대에서는 오늘 낮에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조금 전까지 전차로를 막고 처리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1차로 통행이 가능해진 만큼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도로 위로는 사고 구간이 많습니다. 무안 광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문평 부근 사고는 지금도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동한평 나들목부터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쪽으로 달성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선산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수리티 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회인 일대로 정체가 매우 심합니다. 그 밖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판교 부근 3,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죽전 휴게소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사랑 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2: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매주 금요일 2부 첫 곡으로 저 인디가 아끼는 노래를 콕 집어서 한 곡씩 공개합니다. 인디 픽. 인디 픽. 오늘은요, 싱어송라이터 로이 킴의 싱글인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마음을 주고 사랑을 했던 것들과 여전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처음에 반했던 모습과는 서로서로 많이들 달라졌겠죠. 그렇지만 같이 겪어내는 시간을

인정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사랑. 나는 그런 사랑이 좋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계속 들었는데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테인과 함께 들으려고 가져왔습니다. 로이킴이 부릅니다.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었습니다. 오늘 인디픽이었어요. 아, 같이 듣는데도 좋네요.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지고 처음에 설레는 느낌, 그 도파민 팡팡 터지는 게 이제는 없고 무던해지는 걸 서로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더 편하고 좋아. 나 엄청 안정감을 느낀다고. 그 와중에 소소한 재미가 훨씬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이. 예. 그런 사이가 진짜 forever love. 예. 맞죠? 사랑이죠. 자, 오랜 시간 가깝게 두고 꾸준한 사랑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0: KBS 사랑입니다.
1: 공익 광고 같아. 오, 괜찮게 하는 것 같아. 자, 인디픽 잘 들으셨고요. 자, 이제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트바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이어지겠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편하게 사연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 같이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받아가십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트바 퀴즈 시작할게요.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구린들 잘자. 내 꿈꿔. 아차차 앞불싸. 아, 자기 전에 먼저 스비두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두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에그타르트 쿠폰 에타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허밍 잘 들어보세요.

스비트바 퀴즈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힌트곡인 박진영과 비의 나로 바꾸자였습니다. 아, 힌트곡이 너무 좋아. 할 때마다 좋은 것 같아. 특히 좋아하는 예전에 그 80년대 90년대 그 바비 브라운의 그 야 그런 바이브가 느껴지는 나로 바꾸자 들려드렸습니다. 자, 아직까지 정답을 눈치채지 못한 분들은 없으시죠? 네. 아, 오늘 살짝 좀 어려웠을까? 평소에 듣는 그런 어떤 그 후렴구의 느낌이 아니고, 예,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초반 부분을 허밍을 해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이었죠.

0: 믿었다는 못 믿어.
1: 이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정답 이정현의 바꿔 바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바꿔 바꿔 사랑도 다 바꿔. 예, 이정현의 바꿔였습니다. 방금 부른 부분이 후렴구라서 이거 너무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도입부를 불러드렸는데 어떻게 잘 맞추셨죠? 힌트곡도 나로 바꾸자 였고요. 아까 시작할 때
0: 잘자 내 꿈꿔.
1: 아, 오늘 계속 귀여운 척을 하네. 아, 죄송해요. 아, 근데 밖에서 빵 쐈어요. 귀여운 척 안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정현 씨가 그 조성모 씨와 함께한 휴대폰 광고에서 유명한 그 멘트로 예, 인기를 끌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이정현의 바꿔였습니다.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요. 에그타르트 쿠폰 에타쿠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또 에타쿠 이렇게 못하겠어요. 예, 과유불급입니다. 예, 과한 거 별로거든요. 자,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고표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본문에 글쓰기를 통해서 꼭 남겨주십시오. 그럼 정답 꼭 듣고 옵니다. 이정현의 바꿔.

이정현의 박과. 예, 오늘 스비트박 퀴즈 정답 꼭 듣고 오셨습니다. 자, 스윗드라이브 인오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함께 달리고 계십니다. 자, 이사사님께서요. 큰딸이랑 잠깐의 말다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집에 간다고 했으면 제가 치과 다녀올 때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잔소리를 했더니 입을 빼죽 삐죽 빼죽. 아이고, 어떻게 달래주죠? 아이고, 우리 이사사님께서 마음이 이렇게 또 여려지셔가지고 한마디 좀 싫은 소리 했다고 우리 아이들이 울려고 막 하거나 삐죽삐죽 하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셨나 봅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다음부턴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러겠죠. 이 삼촌이 너무 매정한가? 아니, 어? 치과 다녀오고 그러면 미리 또 얘기를 해줬으면 미리 준비하고 나갈 준비 딱 해놔야지. 할머니께서 기다리시는데.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아이도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크게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 일상과 평상시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도닥도닥 해주시고 내려가시면서 또 간식도 사 먹고 그렇게 이야기로 풀어주시면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853님. 남편이랑 족발 먹으면서 불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라도 더 많이 먹으려고 눈치 싸움 중이에요. 아, 딱 족발. 그죠? 아, 족발도 제가 이렇게 좀 최근에 먹어봤는데, 아, 예전보다 양이 줄어서요. 어머, 인디가 양 줄었다고. 많이도 드시지도 않는 양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 그렇지만요, 저 먹을 때는 많이 먹습니다. 근데 마트에 가서도 족발 이렇게 묶음으로 팔잖아요. 그 각종 부위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그럼 제가 좋아하는 살코기 부분이랑 그, 예, 저기 그 색깔이 좀 진한 부분, 그걸 뭐라 그래, 하여튼 그 부분을 이렇게 사서 오는데 같은 가격에 예전보다 양이 줄어가지고 아, 너무 좀 마음이 별로더라고요. 이렇게 또 식탐 욕심을 내는 제가 또 갑자기 이렇게 동질감이 들어가네요. 족발 먹으면서 불금 보내고 계시는 우리 5853님 아주 행복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다. 족발 얘기하니까 또 새로 시작한 곱창이 또 먹고 싶어지고, 아, 참 땡기는 게 많아지는 게 참 우리 스트인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제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쫄깃쫄깃해졌고요. 자, 잠시 후에는 우리 스트인들의 일상 만나보는 오늘의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 같이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와, 코코의 요즘 우리는, 와, 오랜만이다. 그리고 에스더의 뭐를 잘못한 거니까지 듣고 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3551님. 매주 금요일은 우리 아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기숙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주말에만 집에 올 수 있거든요. 엄마가 저녁에 뭐 해줄까? 하고 물으니까 떡볶이랑 치킨을 시켜달라네요. 엄마 밥보다 그게 최고인가 봐요. 크크 이렇게 찍어주셨어요. 아이고, 학식만 먹을 수밖에 없는데

0: 아들이잖아요. 또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 엄마의 정성이 담긴 푸짐한 집밥도 있겠지만, 야, 이 또 그냥 마음 편하게 시켜 먹을 수 있는, 예, 떡볶이, 치킨, 피자 이런 것들이 더 행복이잖아요. 엄마 밥도 좋지만 요것도 좋아요, 이런 의미잖아요. 7603님, 얼마 전에 미술 선생님께 문자 한 통이 왔어요. 국제아동미술대회에서 우리 아이가 수상을 했다고요. 그림 그리는 걸 유난히 좋아했지만 상까지 받을 만큼 잘 그린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어린이날 아빠가 근무를 해서 친구들이랑 놀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의 추억을 속상해하지 않고 재밌게 그려줬더라고요. 나희야, 너무 고마워. 장하다. 수상도 축하해. 아, 저도 그 이유를 듣고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상 작품 보내주셨는데, 야, 정말 대단하네요. 큰 인물 될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작품이고 색감도 잘 썼고, 무엇보다 어린이날 친구들도 다 아빠 엄마랑 선물 사러 가고 놀이동산 가고 좋게 보내는데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느라 진짜 집에 안 계신 거 그 틈에 그래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다면서 괜찮다고 그냥 그림이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에 이 삼촌도 울컥합니다. 우리 나희 정말 장해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8627님, 퇴근하고 평행주차를 하는데 앞뒤로 완전 좁은 공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주차선에 싹 들어가서 각 딱 맞춰서 한 방에 아주 완벽하게 주차에 성공하지 않았겠습니까? 제 차가 중고라서요. 아주 구식 후방 카메라 하나밖에 안 달려 있고요. 감지 센서 경보는 막 작동을 했다 안 했다 하는데 말이에요. 별일은 아니지만 제가 운전 초보라 그런지 너무 뿌듯해서 인디에게 공유하고 싶었어요. 와, 저 소름 돋았어요. 저 첫 줄 딱 읽는데 평행주차를 하는데 앞뒤로 완전 좁은 공간 여기까지 읽고 긁으셨구나. 아, 진짜 견적 얼마나 나왔을까. 이렇게 미리 선입관을 갖고 읽기 시작했는데 성공 사례였네. 야,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요렇게 한 단계씩 밟아 나가는 거예요. 운전 경력 3년 4년 되는 분들도 평행주차, 일직선 주차 되게 힘들어해요. 우리 8627님은 오히려 이 중고차, 내가 내 눈과 내 감각과 실력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는 이 사정이 이렇게 키워준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아주 역시나 장하십니다. 2365님, 가게 앞에 해바라기가 키도 크고 활짝 웃는 게 참 예뻐요. 나도 그래 봤으면, 아휴, 이렇게 한숨 한번 쉬고 꽃을 봅니다. 윤건의 걷다 신청할게요.
1: 해바라기가 아주 건강하게 키도 크고 진짜 뭐 그림같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디야. 네? 가게 앞에 이렇게 해바라기가 하나가 똑하니 수문장처럼 서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 이 해바라기. 좋아 보이셨나봐요. 그죠? 그냥 이쁘게 폈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활짝 웃고 있구나 하시는 건 2365님께서 요즘 좀 별로신가 봐요.
0: 하지만 신청하신 노래도 제가 바로 들려드릴 거고요. 예, 이건 별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해바라기 보면서 나도 한번 크게 한번 웃어 넘기시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해가 되실 겁니다. 해바라기가 우리 2365님을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자,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오늘의 장면 우리 해바라기 보고 한숨 쉬신 2365님이 신청하신 윤건의 걷다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장면 이렇게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십시오. 저 인디와 함께 나누고 싶은 순간들 언제든 편안하게 사연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우리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223님께서 청해 주신 신승훈의 내 방식대로의 사랑, 그리고 박지윤의 소중한 사랑, 여기에 UP의 뿌요뿌요. 뿌요.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마칠 시간입니다. 아, 불금 아니랄까봐 우리 박종우님 퇴근길에 곱창볶음에 소주 한잔 마시러 갑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인데 너무 보고 싶어서 발걸음이 빨라지네요 하셨습니다. 이제 도착하셨을 것 같은데 한잔 딱 야 미리 한잔 하자 야 시작 야 하실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도 반가울 거고 오랜만에 만나는 또 곱창볶음도 맛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곱창볶음 얘기했었는데 야 이렇게 또 예 부럽네요. 자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많이 웃는 저녁 시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1008님께서 청해 주신 자우림의 애인 발견 남겨놓고 갈게요.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금요일 퇴근길 사고까지 잇따르면서 여전히 곳곳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수리티 터널 사고는 지금도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회인 일대로 정체가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청주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안성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 사이로 정체되고 그 후로 서울요금소 부근에서는 버스 관련 사고가 나면서 1,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갈분기점부터 정체 매우 심합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으로 홍지문 터널을 빠져나와서는 3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밖에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뒤로 한강대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한동안 소확행이란 말이 유행하더니 요즘은 하루 행복이라는 말이 주목받고 있답니다. 하루 행복이 뭐냐? 소확행과 비슷한 결인데요. 나중에 장래에 먼 훗날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보단 오늘 하루의 행복에 집중하자는 거죠. 생각해보니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만 했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가 행복해질까 이런 고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가 모이면 행복한 1년이 되고 행복한 1년이 모이면 행복한 삶이 되겠죠. 이번 주말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라도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0: The Real Group, Small Talk.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7월 10일 금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막연한 궁리는 자주 하죠. 예.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예, 이런 구체적인 고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이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좀 밀어놓는 거죠. 예. 아, 내일이 되면 행복할까? 뭐 일주일 뒤에 행복할까? 1년 뒤에 행복할까? 몇 년이 지나면 행복할까? 뭐가 있으면 행복할까?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까? 예. 그런 조건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그렇네요. 예.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당장 나를 짓누르는 예, 고민들, 걱정들 때문에 오늘 하루 행복 예,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침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 잘 살기 위해서 닷새를 버텨보셨잖아요. 이 저녁 시간과 주말만큼은 내 행복을 위해서 예, 꽉 채워보시는 거 어떨까요? 금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 놓을게요.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274님이 신청하신 베리 매닐로우 코파카바나 들었습니다. 베리 매닐로우 코파카바나 듣고 싶어요. 예, 고난도 셔플 댄스 추면서 즐기고 싶군요. 리듬을 보아하니 고난도까지는 안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너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분명히 셔플 댄스 추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10일 금요일 밤이에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은미 씨, 27, 25살 된 아들 둘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숙소에서 고기 구워 먹고 산책하면서 여유로운 시간 보냅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다음에는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같이 왔으면 좋겠다.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네. 정작 아드님 두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을 텐데 정은미 씨는 너무 앞서가신 거 아니에요? 아, 저 25, 27에는 야, 부모님하고 여행을 간다? 예.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상상입니다. 진짜로.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27, 25이면 이제 군에 갔다 오고 뭔가 복학 준비하고 이제 뭐 졸업을 했거나 빨리 하면, 예, 약간 애매한 시간들이어서 차라리 대학을 다닐 때나 뭐 이렇게 좀 20대 초반 때는 친구가 더 주잖아요. 예, 활동 반경의 주를 이루는데 이 정도 이제 스물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그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이제 졸업할 시기니까 예 아르바이트를 뭐 물론 이제 용돈을 부모님한테 받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참 그 애매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시기 때 뭐 저희 때랑 또 다르죠. 예, 이 시기 때 부모님들과 여행을 가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나중에는 뭐 이제 취업 준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할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들이랑 함께 할 시간이 점점 더 적어질 텐데, 예, 이럴 때 얘기도 좀 많이 하시고,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좀 잘 들어주시고, 예. 뭐 색다른 게 없어도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만으로도 예, 소중할 것 같습니다. 정은미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8133님 어릴 적에는 부끄러움을 엄청 많이 탔거든요. 목소리도 작았는데 자라면서 부끄러움이 사라졌어요. 목소리도 커지고요. 잘 된 일일까? 예. 잘 된 거 아닌가요? 예. 오히려 제 친구들 중에는 어렸을 때 막 엄청 활동적이고요. 엄청 사교성 있고 그런 친구들이 사춘기 지나고 예, 성인이 되면서 더 이렇게 조용해지고 뭔가 이렇게 정갈해진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 반대인 친구들이 더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내성적이고 발표도 잘 못하고 본인 의견 이렇게 잘 내지도 못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예 성인 되면서부터 8133님처럼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어렸을 때는 예, 그 성격이나 기질이 다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약간 환경적인 영향도 좀 있고 예, 이렇게 좀 잠자고 있던 약간 억눌려 있던 그런 성격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자신감이라는 게 붙으면서 전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저도 발표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막 나서서 이렇게 손 들고 막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 건 있었어요. 선생님이 뭘 한번 해보라.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밖에 이렇게 예 밖에 나와서 뭘 좀 이렇게 해보라고 시키면 그거는 또 이렇게 잘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오버해서 지금 생각해도 그게 좀 신기해요. 예 그랬습니다. 5626님이 신청하신 R. Stewart on the border 듣고요. Thin Lizzy Whiskey in the Jar.

알 스튜어트 원더보더 5626님이 신청하셨고요. Thin Lizzy, Whiskey in the Jar 두 곡이었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9464님, 인천공항 가는 리무진 타고 동대구에서 출발 경기도 진입했어요. 인천에서 자취하는 딸 집에 처음 가보는 날이거든요. 일 끝나자마자 급하게 탔는데 저 혼자더라고요. 허걱 4시간 20분을 기사님과 저 단둘이 가야 하나. 좌석도 하필 기사님 옆자리인데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다른 한 분이 허겁지겁 타서 저 포함 승객 두 명이네요. 그분은 보이지도 않아요. 맨 뒤에 계신가 봐요. 드림팝 들으면서 가니 좋네요. 네. 아마 두 분이 얘기를 하시면 끝에 있는 승객분이 아마 앞으로 오셔서 대화에 동참하실 겁니다. 왜냐면 그분도 심심하실 수 있어요. 인천에 사는 따님 집에 가는데 리무진을 타고 가시는군요.

아, 이게 교통편에서 나을 수도 있겠다. 여러 이제 뭐 고속버스 타고 이렇게 예, 뭐 KTX 타고 이렇게 갈아타시는 것보다 그 근방인가 보군요. 그러네요. 예. 예. 아, 기사님들도 저기 생각보다 그렇게 말 거는 분 없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좀 약간 뻘쭘하긴 하지. 아, 내가 아 이게 단 둘밖에 없으니까 내가 좀 말을 걸어드려야 되나 이런 약간 강박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어색한 분이기 때문에 예 그분도 아마 예 저기 딴거 아마 듣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방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4263님 일주일 중에 금요일이 제일 좋아요. 예, 한 주에 금요일만 세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월화수목 금금금 예 노래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면은 금요일이 너무 섭섭하잖아요. 예, 금요일은 금요일이어서 예, 설레고 토요일은 토요일이어서 뭔가 편안하고 일요일은 일요일이어서 예, 뭔가 걱정이 되고 다음날 월요일 때문에 예, 세번 있으면 예, 지루할 겁니다. 예, 설렘이 아마 20%로 푹 떨어질 거예요. 예, 키노 서머

맨해튼 트랜스퍼 자바 자이브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7월 10일 금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9127님, 딸이 시험을 망쳤다고 자기를 건드리지 말래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자겠답니다. 보통 시험을 망치면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나요? 시험 망친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제가 스트레스 왜 받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슬픈 척해서 제 잔소리를 미리 차단하는 걸까요? 빙고! 예. 방어 모드에 돌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약간 예. 저도 많이 이렇게 해봤던 것 같은데요. 아니 뭐 9127님도 안 그러셨습니까? 학창시절에 미리 예. 아, 나 진짜 안 그래도 시험 예, 너무 못 봐서 속상한데 엄마가 내 맘을 알아. 시험 못 본 내 맘을 그러게 열심히 하지. 이런 말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선제 공격을 예, 날리는 거죠. 선제 공격. 아유, 그래 좀 이해해 주세요. 예. 7362님, 제가 피고 동생이 제이라 여행 갈 때마다 싸웠거든요. 예, 근데 동생이 똑같은 제이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대요. 각자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가자고 주장해서요. 그냥 자기가 짠 계획 따라다니는 피들이 짱이라네요. 아, 그럼요. 예. 저도 그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면서 가끔씩 이렇게 간섭을 하죠. 5356님, 너튜브에 감자조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길래 열심히 따라해봤거든요. 분명히 레시피 똑같이 했는데 왜 내가 만든 건 맛이 없을까요? 정말 아무 맛이 없어요. 예, 맛이 없을 무. 예. 본인의 기운입니다. 예, 그거를 좀 찾으셔야 돼요. 박상훈 씨가 신청하신 제인 버킨, 예, 디두다, 그리고 세르주 갱스부, 라나무,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네, 오늘은 인물 퀴즈입니다. 이 인물은 1959년 쿠바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 인물이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의대생이었지만 민중의 가난과 고통을 목격한 후 거친 혁명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힌트, 카를로스 뿌에블라, 아스타 시엠프레는 이 인물을 또 만나서 부르는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또 만났네 체게 바라.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체게 바라, 2번 넬슨 만델라, 3번 마하트마 간디.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카를로스 뿌에블라 아스타 시엠프레 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체게바라 였습니다. 예, 정확하게 들으셨죠? 자,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오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2201님, 오늘 보내주신 쿠폰으로 커피를 마시며 지인들에게 깨알 자랑했습니다. 아주 소소하고 달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늘 잘 듣고 있어요. 고마워요. 예. 그렇죠. 나 방송 탔다 이거 말고 일단은 실물을 보여줘야 주변에서도 관심을 가지죠. 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201님. KBS 이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1부 끝곡 베빈다 야 에스다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이 유난히 길었던 금요일이었습니다. 한 시간 사이 정체 빠르게 풀리면서 지금은 대부분 제속도로 지나실 수 있지만요.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용비교 부근 1차로가 고장난 승합차로 막혀 있습니다. 뒤로 성수 분기점 연결로부터 이 돌발 구간 지나 중랑교 쪽으로 아직은 답답하고요. 구리 방향 강변북로는 원효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잠실쪽 올림픽대로도 한남에서 청담대교 구간으로 막바지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서울 쪽 경부선 서울 용서 부근의 사고 차량 이제 갓길로 옮겨 정리 중이고요. 이후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짧은 정체 남아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 쪽 서해안선 용담 터널 부근과 인천 쪽 영동고속도로 북수원 부근으로 막바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승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노래가 머물고 있나요? 제 노래와 함께했던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지금 들려주세요. KBS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올 추석 이승철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그 특별한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케니 로긴스 풀루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게 좋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053님이 신청하신 마이클 샌벨로 매니악 들었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0390님, 요즘 들어 퇴사가 생각나네요. 저보다 한 달 늦게 들어온 3살 어린 후배 직원이 제가 청소하는 방식에 대해서 퉁명스러운 말투로 지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서럽네요. 그래도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이런 이유로

나가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버티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왜그 후배 때문에 0390님이 회사를 그만두셔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절대 그렇게, 속상하고 서러우신 건 알겠는데, 이거를, 일단 그래도, 뭐, 선배건 후배건, 예, 동료건 간에, 후배니까, 뭐, 한달 늦게 들어온 3살 어린 후배, 예. 청소하는 방식에 대해서 0390님이 납득을 하신다라고 하면, 예, 그거는, 예, 오케이.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퉁명스럽거나 뭔가 화가 난 말투로 나한테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얘기하실 수 있지 않나요? 예. 나는 네가 말하는 그 방식이 맞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셔야죠. 계속 그냥 그냥 서럽고 약간 속상한 느낌 때문에 계속 소가리를 하시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런 말들을 어떻게 그냥 또 일일이 시시콜콜 다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뭐 그분하고 이렇게 싸우라는, 뭐 다툼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 잘못됐고, 어떤 방식이 더 나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더 생산적인 대화를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고 나시면 아마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시지 않을까? 예. 진짜, 이게 지금 0390님을 마음을 좀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회사를 그만둘 정도의 그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예, 조용히 뭐 차를 한잔 하시던가 아니면 식사를 한번 하시면서 어떤 의도로, 예, 어떤 생각으로 나한테 그렇게 한 건지 한번 이렇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예. 근데 자초지종을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런 건지. 0390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창애 씨. 딸이랑 기숙사 남은 짐 가지러 서울 왔다가 이제 남대문 경찰서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오산까지 갈까요? 예, 피곤한 하루가 어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악 잘 들을게요. 따님이 이제 방학을 했군요. 예, 그래서 짐 찾으러 가셨나 보네요. 아, 조이의 헬로. 예. 조이의 곡을 신청을 하셨는데, 예, 오늘은 헬로. 예, 요 곡을 전해드려도 되겠죠? 네, 좋아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바카라의 Sorry I'm a Lady까지 두곡 듣죠.

최창애 씨가 신청하신 조이의 곡 들었습니다. Hello 들었고요. 바카라의 Sorry I'm a Lady 였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천명선 씨, 일 끝내고 퇴근했는데 톡이 오네요. 일이 급하다, 빨리 처리해달라. 이런 톡 보내는 사람들은 근무 시간에는 뭐라고 이렇게 퇴근 후에 톡을 보낼까요? 그냥 읽고 무시했는데 괜찮겠죠? 괜찮으시니까 익십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정말 급한 일이면 한 전화를 몇 번 했었을 겁니다. 예. 예, 톡 보내고.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진짜. 예? 아니, 일하는 시간에는 뭐라고 이렇게 퇴근한 사람을 붙잡고. 야, 참. 예,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읽고 무시했다라고 하시면, 이게 가장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한 방법인 것 같고, 만약에 좀 너무 좀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예? 내일 그냥, 예, 근무 시간에 얘기하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본인들이 정말 정말 진짜 시급하고 정말 급한 일이라면, 예, 전화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럴 일이 아닌 거를 본인들이 잘 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 예, 저는 진짜, 퇴근 후에는 그냥 오프 모드, 더더군다나 일 얘기라면, 예,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뭔가, 예, 이어질 것 같아요. 이런 안 좋은 어떤 습관이나 문화들이. 천명선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리차드 클라이더만, 발라드 부흐 아들린.

글렌 앤서드 마르게타 이글로바 If You Want Me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10일 금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419님, 드림팝의 기운을 받은 딸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연도 보냈는데요. 오늘 따로 지내고 있는 딸이 본가로 내려와서 합격 축하 파티를 했답니다. 올해 남편의 퇴직을 앞두고 있다 보니 딸의 취업이 더 간절했었는데요. 부담을 덜게 되어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딸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길 바랍니다. 딸 화이팅! 예, 와, 축하드립니다. 와. 또 드림팝의 기운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어우씨. 괜히 책임감이 더 커지고. 아니, 책임감은, 솔직히 없어요. 예, 저희가 뭐, 워낙에 자리가 좋기 때문에. 예. 따님이 열심히 준비를 한 거고, 예. 그리고 3419님이 옆에서 많이 응원을 해 주시고, 진심으로. 그리고 드림팝은 정말 예, 그 기운을 더 불어 넣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남편분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시면 이제 그 자식들이 뭔가 뭐 그 취업이든 뭐 공부가 됐든 뭐든 간에 그냥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예, 소위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다들 간절하잖아요. 예. 현실적으로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뭔가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 못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의 부담을 좀 덜어 놓으셨으니 예,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7142님 사랑하는 친구 규철이가 드림팝을 들으며 늦은 퇴근을 하고 있대요. 예, 운전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참 살가운 친구분이네요. 예. 아, 아델의 곡 신청하셨습니다. 헬로우 듣고요. 5466님의 신청곡이어서 듣죠. 크리스티나 페리, A Thousand Years.

7142님이 신청하신 아델 헬로 들었고요. 5466님이 신청하셨습니다. 크리스티나 페리 A Thousand Years 였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10일 금요일 밤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7454님, 여기는 금산입니다. 고등학생 둘째 픽업하는 길에 들어요. 정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는 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면은, 와, 정말 진짜, 예, 잘해주고 있는 친구네요. 7454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4451님, 마운자땡 안 맞고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거 맞으면 식욕이 없어진다던데, 식욕 없이 어떻게 사나요? 힘들게 빼더라도 가끔은 맛난 음식 온전히 느끼며 살 빼고 싶어요. 이 마인드로는 살 못 뺄까요? 해보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예, 저, 이 약을 먹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데, 사람마다 다른데 뭐 거의 식욕이 없어졌단 말은 안 하던데요? 그냥 좀 약간 좀 줄었다는 얘기들은 있는데 뭐 예전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한번 예, 뭐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라디오헤드의 나이스 드림, 예, 신청을 하셨는데 2561님도 신청하셨어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금요일 밤 끝곡 오아시스의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코디너. 공간 연출도 코디너. 코디너.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2: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3: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6: KBS.
7: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단순히 보는 전시가 아닌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기한 전시가 있다고 합니다. 스태프들이 일부러 지퍼가 열린 가방을 메고 돌아다닌다거나 신발끈이 풀린 신발을 신고 돌아다닐 때 친절하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도움을 주려는 관람객이 있다면 사탕과 스티커를 선물로 주는데요. 이 전시회의 이름은 바로 너무 착하잖아? 전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의와 친절을 베풀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나에게 보답하려는 심리가 생기죠. 그렇게 선함은 또 다른 선함을 끌어당기기 마련인데요. 아무쪼록 예쁘고 착한 마음들이 모여 우리를 늘 밝고 환한 곳으로 이끌 수 있길 바라보며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한올해 모두 행복해져라로 7월 10일 금요일 유지원의 밤으리즌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내가 먼저 선의를 베풀면 또 그만큼 나에게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또 내가 선의를 베풀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483호님, 피자집 하는 초보 사장입니다. 항상 퇴근길에 밤그대 들으며 집에 가는데 오늘은 술 취한 손님 때문에 무서워서 평소보다 더 빨리 문 닫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장사하는 게 쉽지 않네요. 이게 참 장사를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생활하다 보면 다 비슷한 동선으로 움직이는데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은 어떤 손님이 들어올지 예측이 안 되니까 또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술 취하면 좀 무섭게 변하는 손님들이 있죠. 286님, 6학년 아들과 공원에서 캐치볼 하고 왔어요. 엄마인 저는 의자에 앉아서 쉬었지만 남편은 2시간 동안 던지고 받고 끝없이 움직여서 힘들었대요. 아빠의 숙명이네요. 286님도 조금 배워서 한번 아드님이랑 같이 해보시죠. 그래서 삼각 캐치볼 하는 겁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도 밤부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1: 이향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2: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SES의 달리기 4451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였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665님, 요즘 사춘기 제대로 온 중학교 2학년 아들과 매일 전쟁입니다. 게임하고 휴대폰 보느라 학원 과제는 나 몰라라 하는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그 나이는 원래 그런 거라고 이해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막상 퇴근해서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지금도 삼계탕 한 그릇 먹더니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어요. 뭐 자기 인생이니 알아서 하겠죠? 어떻게 이 아이를 좀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할지 고민이네요. 아유, 사춘기잖아요. 집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시고요. 야, 우리 집에 들어오는구나. 네, 이걸로 이제 행복해 하시다 보면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길 믿습니다. 7978님, 초등학교 6학년 셋째가 지난주에 생일이었어요. 17년 동안 쭉 아이 셋 엄마로 살아오다가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 저도 경제활동 좀 해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보긴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두 손 불끈 쥐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더니 드디어 저에게도 출근할 곳이 생겼습니다. 처음 합격 소식 들었을 때는 엄청 기뻤는데 막상 출근하려니 걱정이 돼서 잠도 잘 안 오지만 저 잘할 수 있겠죠?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이 셋을 잘 키우시고 그리고 재취업 성공하신 거 대단하세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시면 대성하시리라 믿습니다. 5343님, 퇴근했는데 못 쉬고 몇 시간째 멸치 다듬고 있어요. 근데 도와주겠다고 앉은 남편이 다듬으란 멸치

는 안 다듬고 계속 먹기만 해서 속이 더 부글거려요. 좀 전엔 고추장이랑 맥주 없냐 해서 결국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네요. 전 밤그대 들으며 계속 멸치와 싸워야 할것 같아요. 저도 이게 힘들어서 그다음부턴 다듬은 멸치 삽니다. 아주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어요. 내장이랑 머리를 톡톡 떼서 그걸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정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김민종의 착한 사랑, 김정민의 애인 들려드릴게요.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그때는 오로지 집에 가서 얼른 침대에 누워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다. 그리고 버스로 출퇴근하는 게 고단하고 힘들어서 차를 한 대 살까 잠깐 생각했던 것 같다. 그만큼 매우 피곤한 상태였는데 우연히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그걸 발견한 순간 내 눈이 갑자기 번쩍 뜨였다. 플라스틱 소쿠리에 소복하게 담긴 발그레한 빛깔의 복숭아. 자칭 복숭아 킬러로서 복숭아가 맛있어지는 최적의 시기를 체크해가며 매해 여름을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난데 올해는 그조차도 깜빡 잊고 살 정도로 여유가 없었다. 내가 눈을 반짝거리며 복숭아를 쳐다보고 있자 과일 가게 사장님이 복숭아 한 조각을 인심 좋게 잘라서 건네주셨고 말캉한 식감의 복숭아를 한입 베어무는 순간 향긋한 냄새와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순식간에 생기가 돌았다. 나는 당장 복숭아 한 봉지를 샀고 묵직한 비닐봉지를 살랑살랑 흔들며 집으로 돌아와 개운하게 샤워를 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복숭아 하나를 뽀드득 깨끗하게 씻어 통째로 베어먹다 보니 그동안 쌓인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 여름이 시작됐다는 실감이 났다. 나는 오랫동안 여름을 대하는 방법을 잘 몰랐다. 여름은 그저 덥고 짜증나는 계절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 질문을 받았다. 혹시 딱복 좋아하세요? 물복 좋아하세요? 직장 동료였던 그 친구는 부모님이 복숭아 농사를 짓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름만 되면 다른 직원들 몰래 부지런히 나에게 복숭아를 가져다 줬다. 그때 내가 했던 말은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였는데 그 친구는 이런 답을 했다. 내가 당직도 바꿔주고 자기가 곤란할 때 은근히 편도 들어주고 간식도 잘 나눠주고 내가 먼저 잘해줬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거란다. 어쨌든 난 그 덕에 여름에 먹는 달콤하고 끈적한 복숭아의 맛을 알게 됐고 여름을 기다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됐는데 막상 그 친구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연락이 뜸한 사이가 돼버렸다. 그래도 이렇게 매년 여름 복숭아를 먹으면서 그 친구를 떠올리고 있으니 완전히 끝난 인연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

복숭아 아이유의 노래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어요. 복숭아는 매년 여름이면 돌아오고 또 우리 사연 보내신 분은 매년 여름 복숭아 먹으면서 그 친구 생각할 테니까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인연이 맞죠. 근데 또 인연이라는 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직 연락처를 알고 계신다면 복숭아 먹다 보니 네 생각이 났어 하며 슬쩍 연락 한번 해보세요.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그나저나 여름에 먹는 복숭아 참 맛있죠. 거기다 종류도 다양해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은 딱복, 물복 어떤 쪽 좋아하세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무료인 콩도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딱따구리 양쌍부리입니다.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코나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 딱따구리 앙상블의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786님, 오늘 회사에서 직장 동료 한 분이 선생님 나이가 50 몇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제 나이 올해 딱 50인데 50보다 더 들어 보이나 봐요. 한때는 저도 동안 소리 좀 들었는데 이제 아닌가 봐요. 아니 나이가 50 몇이에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군요. 야, 그냥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도 요즘은 신뢰되는 질문인데 50 몇이라는 전제를 하고 계신다니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7645님, 수험생 아들이 인대 파열이 의심돼서 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네요. 몸도 안 좋으니 쉬라고 하고 싶은데 수험생이라 어쩔 수 없이 학원 갔어요. 우리 아들 빨리 회복하라고 응원해 주세요. 아이고, 수험생이라 진짜 스트레스도 많은데 몸까지 이렇게 아프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몸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빨리 우리 아들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송지희님, 오늘 저녁은 뭐 먹지? 고민하다가 오징어회가 생각나서 남편한테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들었는데 남편한테 마침 전화가 걸려오네요. 바로 오늘 저녁 오징어회 콜! 이러는데 소름 돋았어요. 먹는 거 하나만큼은 잘 통하는 부부입니다. 텔레파시가 통하네요. 이런 사람들 있죠. 텔레파시로 먹을 거 메뉴 정하는 사람들. 지인님은 남편님이랑 아주 잘 통하는 부부네요. 잭스키스의 커플 들려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토이의 내가 남자친구라면 듣고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쌍!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0: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M 제2라디오입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폴킴의 노래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첫 곡이었어요. 2부에선 마음의 남을 이야기와 음악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12일 금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왔습니다. 이세계의 낭만, 젊음, 사랑. 이세계는 1998년생 동갑내기 친구 4명이 결성한 밴드고요. 팀 이름은 달을 2를 사용해서 우리의 음악을 듣는 순간만큼은 힘든 현실을 벗어나 색다른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지었다고 해요. 이 노래는 2020년 발매됐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린 괜찮을 거야.

이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2023년 방영된 우도환, 김지연 주연의 드라마 조선 변호사. 이 작품은 어린 시절 억울한 재판 때문에 부모를 잃은 강한수가 주인공이고요.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조선시대 변호사 외지부가 되고 신분을 숨긴 공주 이연주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가며 약자의 편에 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전 법이라는 칼을 이용해서 세상에 썩은 것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싹을 키우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인도인 여성 아니타 무르자니가 암과의 사투를 경험하며 써낸 책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중 한 구절입니다. 당신은 어떤 것보다도 또 누구보다도 절대 못하지 않아요. 당신은 완전합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단 하나.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이세계의 낭만, 젊음, 사랑,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너드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이었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드라마 조선 변호사 OST에서 이창섭의 Runaway, 에픽하이의 Run, 정재영의 Running이었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이승환의 나는 나일 뿐, 윤상의 행복을 기다리며, 김현철의 TV에서 보는 그대 모습은 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빛과 소금의 그대 떠난 뒤, 최진호님 신청곡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곡 임상아의 나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하지 라는 얘기를 자주 하십니까? 당연히 이래야지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겪는 문제의 반 이상이 바로 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처럼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닌 걸 알면서도 이해와 판단의 기준이 대부분 나거든요. 아니 이렇게 해야지. 아유 왜 저렇게 한다? 당연히 이게 맞지. 저러는 게 말이 돼? 그렇게 물음표 하나가 머리에 뜨는 순간 오늘치 스트레스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라 그래 그러시던가요. 어떤 것들은 그냥 흘려보내는 게 나한테 더 좋아요. 굳이 마음에 꼭 쥐고 괴로울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여행 스케치의 노래를 만나고 왔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주말권의 시작이에요. 마음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나한테 물음표를 띄우는 많은 순간들이 대부분 사람한테서 온다고 해요. 주말까지 퇴근 후 집까지 그 스트레스를 다 가져가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2시간 같이 털어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아이디어 좋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편하게 쉬엄쉬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기님, 저도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좋아요. 그러려니 하고 그래 그래라 하고 넘어가는 게 제 속 편한 것 같습니다. 김명아님, 이건 당연하지. 해야 돼요. 아, 당연히 해야 돼요. 4시에는 라라랜드 듣는 거 말입니다. 김명아님, 감사합니다. 김동기님, 이분님 안녕하세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보이는 라디오는 처음입니다. 아침에 비가 세차게 오더니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저 오는데 오다 말다 오다 말다 정말 참 변덕이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동기님이 계신 곳은 지금 소강 상태라고 이렇게 또 비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임혜정님, 금요일 보이는 라디오로 콩디 얼굴을 보니까 좋으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좋으세요. 저도 오늘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는요. 1주년 감사제 중입니다. 잠시 후에 종소리와 함께 본다방이 문을 열 겁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떠한지, 만약 커피 한 잔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콩디가 주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 뭐 이것도 좋습니다. 운이 좋으면 뽑힙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오늘도 20잔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잔을 챙겨왔으니까 20분을 뽑아서 또 마음껏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꾹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7: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 렌트카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뭐니 뭐니 해도

오늘 하루 어때요?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와, 오늘은 1등의 주인공이 두 분이십니다. 아, 이런 날도 있네요. 0627님, 오랜만에 고추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콩디는 어떤 찌개를 좋아해요? 하셨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커피 먹고 싶어요 하셨어요. 커피 먹고 싶었어. 제가 커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820님, 오늘의 1등 당첨되기를. 오늘 운전한다고 고생한 엄마 수고 많았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꼭 좀 전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전하고 싶으셨어. 이런 이야기는 많이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네요. 3820님도 오늘 1등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이분에게도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디, 오랜만에 햇빛 쨍쨍. 어디예요? 어딘데 햇빛이 쨍쨍이야? 게다가 칼퇴근. 어우, 좋겠습니다. 즐거운 불금이네요. 신나고 좋아요. 신나고 좋아. 칼퇴근이라. 2244님 주셨고, 송소연님, 부산이에요. 와, 진짜 장마 이렇게 끝난 거 맞나요? 아직 아니죠? 너무 더워요 하시면서 부산에서 우리 송소현님이 주셨습니다. 너무 더워.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저도 쉬엄쉬엄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참 잘 안 되네요. 너무 쉬워 보이고 참 평이한 것들이 행동으로 옮기려면 참 어렵게 느껴지죠. 콩디 방송 들으면서 힘을 내보겠습니다. 2244님, 어우, 문자를 두 통이나 벌써 시작과 동시에 쏴주셨습니다. 오혜선님, 콩디, 저요, 커피가 필요해요. 커피가 필요해. 이제 퇴근인데 퇴근이 아니에요. 아이 하원에서 곧장 육아 출근입니다. 아, 바쁘다 바빠. 진짜 현대사회 바쁘다 바빠. 우리 혜선님에게 조금 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큰일 나니까 제가 커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5명 출동합니다. 싱싱한 회도 먹고요. 음악에 따라 춤추는 분수대도 구경할 예정입니다. 기대가 되는 불금입니다. 정희수님, 출동하셨습니까 벌써? 좋으시겠습니다. 0077님, 제주 하모해수욕장 백사장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햇빛 쨍쨍, 바람은 솔솔입니다. 아우, 분위기 아주 좋겠습니다. 7775님은요, 태연, 정남, 민경, 선미, 제주 여행 중입니다. 줌바 댄스로 만난 소중한 인연, 행복한 추억 만들고 갈게요 하셨습니다. 또 합이 맞는 분들끼리 제주도 여행을 떠나셨나 봐요. 즐겁게 잘 놀다 오시기 바랍니다. 홍정아님, 이쁜 콩디 생방 감사해요 하시면서 우리 홍정아님 찾아오셨습니다. 저 이분이 늘 감사하죠. 언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늘 고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6064님, 콩디 아들이 오늘 첫 여행으로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혼자서 하는 여행인데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오라고 콩디가 이야기해 주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설렐까요? 또 혼자서 여행하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마음껏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6064님, 그리고 우리 홍정아님에게도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콩이 노래합니다. 모짜렐라.

이번에 라라랜드 6385님 저는 시험 끝난 고딩 딸과 영화를 볼 겁니다. 사춘기 딸과 얼마 만에 데이트인지 설렙니다. 즐거운 불금 되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5352님 오늘 유난히 더 힘든 날입니다. 하루에 쓰리 잡디는 주부입니다. 라라랜드 들으면서 알바하러 갑니다. 알바하러 가. 그리고 6736님 금요일 퇴근이에요. 차가 밀려도 즐거운 퇴근길입니다. 언능 집에 가서 14개월 된 딸 보고 싶어요. 어우, 얼마나 이쁠까요? 저도 퇴근 후 육아 출근이지만 이 또한 행복합니다. 이쁘니까 그만큼 사랑스러우니까. 박왕규님. 왕규님이에요. 콩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북 장수인데요. 지금 밭에 풀 제거 작업하는데 너무 덥네요. 온몸이 땀으로 사우나를 하고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알지요? 아우, 뭔 뜻이지 이게? 알지 알지요. 제가 시원한 커피 한 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연님도 컬러링 하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컬러링을 하시라고요. 김채연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주연님도 감사하고요. 우리 박상우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상구님. 콩디님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끝내고요. 요즘은 라디오와 즐기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라디오를 요즘 걸으면서 청취하고 계시다고 문자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성경님도 찾아와 주셨고 김수진님도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은 사연이 있습니다. 아, 요청으로 가서 나왔습니다. 이분은 0864님이에요.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콩디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입니다. 인천에 사는 우정현이라고 합니다. 콩디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라방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런 이야기는 라방에 올릴 만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고민하셨어 우리 우정현님. 이 글은 사연이 아니니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5월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사무실에 기계 소리 때문에 이어폰을 끼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노래 듣는 걸 좋아해서 그냥 음악만 듣다가 콩이 있다는 걸 알고 주파수를 여기저기 돌렸죠. 그러다가 콩디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헉! 그 목소리가 저에게 마법의 주문을 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4시부터 6시까지는 거의 무조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연도 가끔 올리기도 하고요. 이제는 안 들으면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콩디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사진에 보내드린 것처럼 콩디가 제게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 참 여기까지만 소개를 했는데도 참 행복한 여자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 들 수 없겠죠. 제가 누구한테 빠져드는 스타일은 아닌데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힐링을 받고 있다, 힐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사진에는요, 현수막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름 윤슬처럼 반짝이는 그대여, 당신이 곁에 있어 세상이 참 눈부십니다. 참. 연기를 하고 일단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뽐낼 수 있는 이 직업을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태어난다고 해도 저는 어김없이 이 직업을 선택할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사랑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받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0864님. 이 윤슬, 햇빛이나 달빛, 이 물결 위에 비치어서 반짝이는 걸 말하잖아요. 여름 윤슬처럼 반짝이는 그대여, 당신이 곁에 있어 세상이 참 눈부십니다. 윤슬처럼 반짝이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 곁에 있어서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 얘기로 답을 해드리고 싶네요. 3746님, 언니 저 내일 고창으로 배드민턴 대회 나갑니다. 우승하고 오라고 응원해주세요. 파이팅입니다. 꼭 우승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세영 선수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대회에 임해보시길 바랍니다. 강유선님, 신랑과 같이 수원으로 여행 가는 길입니다. 문자 보내려고 회원 가입하고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이 시간에 라디오를 켜니까 언니를 만나네요. 어머 하시면서 강유선님 보내주셨습니다. 저 오늘 완전 선머슴 같죠? 아,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좀 죄송하네요.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참. 그래도 이쁘게 보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3746님, 강유선님, 그리고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오늘은 좀 깜짝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혜경님, 홍두성님, 김은님, 김수진님, 요분에게도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끝나는 이 시간까지, 6시까지 저 이번은 문자 폭탄을 맞고 싶다, 맛보고 싶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현진영님의 흐린 기억 속에 그대 준비했고요. 김태우님의 사랑비 이어서 듣겠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가라.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노래 지금 배달합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 서비스. 자, 콩디가 여러분의 든든한 배달부가 되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 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듣고 싶은 노래 여러분들 많으시죠? 내가 찾아서 들을 수도 있지만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나오면 괜히 더 기분이 좋아지죠. 지금부터 저한테 여러분들은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선물로 컵빙수 20개를 챙겨왔습니다. 노래와 사연이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골고루 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와 제목, 가수 이름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틀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오늘 첫 곡은요, 이소라님의 신청곡이 되겠습니다.

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불태우는 family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묻혀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게

한우진님, 콩디 저 이 노래가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잼에 난 멈추지 않는다. 퇴근까지 힘내자 우진아.

불금의 신청곡 퀵 서비스. 지금 시각 4시 43분 1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듣고 싶은 곡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손문호님, 윤종신의 팥빙수. 그리고 이은영님은 투투의 1과 2분의 1. 그리고 0888님은 히식스? 히식스의 초원의 사랑? 신청하셨습니다. 비가 내려서 온 산하가 다 푸릇하고 특히 드넓은 녹색 초원을 마주하니 어릴 적 듣던 그 노래가 아련히 떠오르신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강정림님은 박효신의 야생화. 그리고 조환호님 넬의 희망고문 생각난다 하셨고요. 오정현님 이승철의 내가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9658님은 김유나님의 길. 2928님은 알리의 서야. 그리고 김윤숙님 모노의 파라다이스 생각나서 이렇게 또 문자 보내신다 하셨어요. 9927님 수원에서 택시 운전 중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보냅니다. 린의 어쩌다가 듣고 싶다 하셨어요. 늘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승용님 허각에 있어줘요 신청하셨고 7262님은 부산에서 클론의 도시 탈출 하고 싶다고. 문은미님은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황정은님 영특스클럽의 타인. 그리고 이소영님 라이크준의 이노진 피처링의 런투게더 신나는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습니다. 행운팡팡님 불금이라 그냥 좋습니다. 불금이니까. 퇴근하고 시원한 맥주 마실 거지요. 캬 하셨습니다. 루미님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배구하는 초딩 3학년 딸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라

길이 다 빨개요. 다들 가다 서다 반복하니까 브레이크에 발을 못 대고 계신가 봐요. 볼륨 업 하고 라디오 들어봅니다. 이 건서님 옥천에서 총캉스 합니다. 옥천 복숭아가 유명하던데 물복 딱복 질리게 먹고 가려고 합니다. 행복하네요 하셨어요. 복숭아 많이 드시고 아름다워지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님 자격증 시험 앞두고 요즘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아 어렵네요. 여름엔 공부하기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날씨가 더우니까.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콩디한테 얘기 한번 해봐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내 사랑님. 하소연할 곳이 없었어. 그랬죠. 이분에게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직환님 콩디 오늘은 가족들과 같이 듣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들으세요. 월차 내고 포천에 놀러왔습니다. 계곡에 발 담그고 수박 먹으며 힐링 중입니다. 그래도 비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으니까 특히나 계곡은 조심하셔야 되니까 항상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직환님. 장귀래님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듣고 싶다 하셨어요. 콩디 너무 더워서 떠나고 싶습니다. 그쵸. 그리고 5496님 육아휴직 후 7월 1일자로 복직했습니다. 정신없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무슨 업무만 오면 다 제 거래요. 계속해서 다 우리 5496님의 몫인가 봐요. 집에 가고 싶어요 하시면서 7월 1일자로 복직하셨는데 벌써? 집에 가고 싶으시다고. 이분에게도 좀 달달한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듣겠습니다.

0: 사람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잠깐.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김란숙님, 구본승의 악세사리 듣고 싶다 하셨고, 윤나윤님은 자자의 버스 안에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6241님 20대 청취자입니다. 일하면서 격주로 이 시간에 운전을 하는데 라라랜드 듣고 라디오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라디오가 꽤 재미가 있네요 하셨습니다. 아, 재미가 있죠. 우리 6241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4823님 저는 이 노래 퀵서비스 신청할래요. 쿨의 작은 기다림. 오늘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1부 끝곡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쿨의 작은 기다림. 그리고 얼음동동님, 불금에 야근 근무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저만 이제 출근인가요? 라라랜드 들으면서 출근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출근하기 너무 싫어 하시면서 얼음동동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컵빙수 받으실 분들 일단 절반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27님 수원에서 지금 택시 운행 중이라고 하셨던 분, 그리고 여승용님, 김란숙님, 윤나윤님, 그리고 배달의 VIP님, 최주민님, 그리고 7262님 부산에서 보내주셨고, 김창래님, 박유선님, 문은미님, 조환호님, 우선 요분들에게 컵빙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또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쿨의 작은 기다림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지.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e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이하선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뽕이 언니, 인천 사는 애청자 이하선이에요. 저는 오늘 저처럼 라라랜드 애청자이자 쌍둥이 언니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어서 이제 라방에 메시지 남깁니다. 저희 언니는 저와 다르게 엄청 꼼꼼한 똑진이에요. 저는 될 대로 되라 하는 편이라 보이스피싱 당한 뻔한 적도 있고 물건도 잘 잃어버리고 포기도 빠른데 그때마다 언니가 다 해결을 해주고 있답니다. 겨우 몇 분 차이로 태어난 동갑인데 언니라는 이유로 저 때문에 고생이 진짜 많아요. 우리 언니 이지선 30번째 생일 축하해. 나 귀찮다고 결혼 일찍 하지 말고 앞으로도 나 잘 챙겨줘. 오늘 저녁은 내가 쏠 테니까 언니 먹고 싶은 거 먹자. 사랑해. 콩디도 우리 언니 생일 같이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신화의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해결사를 듣고 왔어요. 오늘의 라방 주인공은 이하선님이었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하선님에게 먼저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은 오늘의 라방을 들으시고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엿보겠습니다. 신하님은 목소리 착하다요. 축하합니다. 그쵸? 목소리가 아주 매력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소현님, 오 그랬죠. 이쁜 동생이네요. 라고 하셨고 이재숙님, 아우 애교가 사랑스럽네요. 언니분, 아니 두 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방성경님, 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와 언니 같아 뭉클했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쌍둥이 언니 생일 축하드려요. 근데 평소에도 언니라 부르는 거 맞죠? 항상 그렇게 친구처럼 잘 지내시길요. 이소영님 보내주셨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몇 초? 몇 분? 몇 분 차이로 태어난 동갑이다. 그러면은 오늘 두 분 다 생일이시라는 거잖아요. 아, 근데 우리 이하선님만 언니의 생일을 이렇게 또 챙기고자 문자를 주셨네요. 그렇네. 두 분에게 오늘 생일 맞으셔서 제가 우리 쌍둥이 두 분에게 좋아하실까? 마음에 들어하실까? 비즈 팔찌를 좀 만들어서 손목에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선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좋아하는 색깔 그리고 손목 사이즈 좀 적어서 주세요. 제가 두 분, 쌍둥이 두 분 생일 기념으로 제가 비즈 팔찌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격이 좀 다르고 그게 또 쌍둥이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네요. 서로 다르니까 부족한 부분들 채워줄 수 있고 앞으로도 평생 친구이자 든든한 가족으로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시라고 저도 덤으로 무언가를 얹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가봐야죠. 이제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지는 시간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 편하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노래만 적어서 썰렁하게 보내주셔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선물로 컵빙수 20개를 챙겨왔습니다. 벌써 12개 판매됐습니다. 8개 남았습니다. 8분의 주인공을 잠시 후에 또 소개해드리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세롬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 서비스로 찾아갑니다. 금요일에는 늘 찾아갑니다. 우리 통통이님 휘성의 노래 듣고 싶다 하셨고요. 2253님 콩디 안녕하세요. 여름 되면 더위랑 모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 여파로 오늘도 낮부터 졸음과 사투 중입니다. 사투 중이야. 그래도 상큼한 목소리의 콩디와 함께해서 오후가 신나요. 휘성의 인썸니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대구는 완전히 찜통입니다 하시면서 5615님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문영주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혹시 제 거 남아있나요? 컵에 주는 빙수. 어, 요거 원하셨어. 우리 문영주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디 가지 마시고. 콩디 어디 가세요? 아, 너무 빨리 하셔서. 아, 문자하고. 어, 문자 소개할 때는 그냥 후다닥 해버리고 싶은 마음에 좀 빠르게 스피드를 내고 있죠. 우리 7692님. 그래서 뭐 받아 적고 싶으신데 못 받아 적으셨어? 그러셨으면 제가 다음부터는 천천히 읊어드릴게요. 그리고 김영임님, 와, 콩디가 만들어주는 팔찌 최고의 생일 선물이네요 하셨고. 1478님, 안녕하세요. 저는 KT 서비스 업종에 있고요. 스치듯 3040 영원하길 노래는 정동원의 독백 틀어주세요 하시면서 또 1478님도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소영님, 콩디 정신 단디 잡고 쏘세요. 막 퍼주시다가 또 작가님한테 혼나지 마시고요. 아, 맞습니다. 저는 정신을 좀 차려줘야 돼요. 이소영님 잘 짚어주셨습니다. 8개 남았습니다. 12개 쌌대요. 그리고 고혜경님, 어, 우리 홍정환님, 고혜경님, 뭐 구문서님 정말 많죠. 성영환님. 어, 아껴주시고 뒤에서 토닥토닥 따뜻하게 보듬어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저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사연을 보내주셨어. 만약에 제가 콩디 비주 팔찌를 받는다면 우리 집 갑으로 남길 거예요 하시면서 고혜경님 보내주셨는데 제 마음을 흔드셨습니다. 우리 고혜경님 손목 사이즈 좋아하는 색깔 보내주시면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73님, 오늘이 저 회사 이직하고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이직하고 매일 라라랜드 들으며 퇴근을 합니다. 1년 고마웠습니다. 콩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저 이번이 잘 부탁드립니다. 9625님, 금요일에는 이 노래 들어야죠. 퇴근하고 사우나 가요 콩디. 밖에서 일했더니 땀을 너무 흘려서 씻고 삼계탕. 아, 정말 맛있겠다. 삼계탕 먹으러 갈까 합니다. G.O.D의 Friday Night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들어볼까요? G.O.D가 노래합니다. Friday Night.

위기 연발님, 이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오산 택시 기사입니다. 퇴근길 손님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DJ DOC의 Run to You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위기 연발님 지금 듣고 계십니까? 늘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래 띄워드리죠.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위기 연발님 그대 선물 받으실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뽑힐지 안 뽑힐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DJ DOC의 Learn to You 듣고 왔습니다. 우리 김옥현님, 아, 꽤나 웃기신다. 저도 팔찌. 급하신 분들 먼저 해주시고, 천천히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셨습니다. 김옥현님. 그리고 노재홍님, 저 팔찌 올 때가 됐는데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홍님은 하늘색을 좋아한다 하셨고 손목이 18cm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서 한꺼번에 보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느릿느릿 좀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조금 늦기도 했습니다. 이실직고하자면. 6735님, 콩디의 지준생인데 어제 면접 보고 온 거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꼭 취업해야 돼요. 저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꼭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좋은 소식 오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5773님, 라디오에 생애 처음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생애 처음이야.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보내면 정말 다 보시나요? 하셨어요. 아, 저는 이 채팅 창을 보는 게 굉장히 익숙해서 정말 하나 한 통 오는 안티글도 저는 다 놓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노래 나가는 사이에 재밌는 사연 뭐 보내주셨을까, 그리고 진심이 팍 느껴지는 사연들은 뭘까 엄청 고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5766님, 주말에 워터파크 가는 사람 저요. 아이들과 신나게 물놀이 하려고 합니다. 여름에 물속이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콩디는 워터파크 가봤어요 하셨습니다.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5773님하고 5766님의 사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면서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원준 씨의 노래를 신청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계시네요. 김원준의 쇼 신청합니다. 아내와 고딩아들 피고 왔습니다. 금요일 오늘도 신나게 고고합니다. 4881님 보내주셨어요. 자, 12분 컵빙수 드렸고 이제 8분 남았습니다. 갑니다. 제 거 남아있을까요? 라고 문영주님 저에게 웃음 주셨습니다. 문영주님. 그리고 위기연발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오산 택시 기사님들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리는 그 길이, 그대가 달리는 그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은주님, 시스타의 노래 신청하셨고, 권혁화님, 언니 에픽하이의 우산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미연님, 뽀언니 상큼 목소리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뽑히셨습니다. 박미연님. 그리고 서봉근님, 어머니와 장어 먹으러 갑니다. 소녀시대 힘내 신청하셨고, 이은영님, 콩디언니 입으로 갑니다. 저도 갑니다. 하시면서 저도 팥빙수 하셨어요. 이은영님, 제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소영님, 아주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늘 찾아와 주시는 우리 이소영님. 일단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일부 끝날 때쯤 되면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이소영님 일단 빨래 좀 널고요. 이렇게 또 재치 있는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소영님까지 컵빙수 오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준의 쇼 듣고요. 저희 보는 어떤가요? 준비하겠습니다.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요즘 하루에도 여러 번 엄마에게 문자가 온다.
1: 까똑.
0: 휴대폰을 들어 문자를 확인해 보면 글 한 줄 한 줄에서 엄마의 신남이 보인다. 딸, 엄마가 장바구니에 수영복을 담아뒀거든. 엄마한테 노란색이 어울릴지 핑크색이 어울릴지 딸이 한번 봐주라.
1: 까똑.
0: 딸, 엄마가 말이야 장바구니에 샌들을 담아뒀거든. 엄마한테 파란색이 어울릴지 하얀색이 어울릴지 보고 얘기 좀 해줘 딸. 엄마가 이토록 신이 난 이유, 첫 가족여행을 곧 떠나기 때문이다. 엄마, 나 안 그래도 지금 장바구니 보고 있는데 수영복 아빠랑 커플 할래? 두 개 사면은 할인이래. 아니면 나도 하나 살까?
2: 아유, 네 아빠랑 무슨 커플. 됐어 됐어. 엄마는 우리 딸이랑 같은 거 입고 싶은데 두 개 사면 얼마야? 사는 김에 우리 공주들 것도 사자. 엄마가 사줄게.
0: 나 어릴 때 엄마는 아빠와 세탁소를 했다. 시골 동네 세탁소는 주말에도 문을 활짝 열고 손님을 맞아야 했다. 그 탓에 우리 가족에겐 휴가라는 게 없었다. 내가 결혼을 하고 쌍둥이 두 딸을 낳아 키우는 사이 부모님이 세탁소를 접게 되면서 첫 가족여행을 계획하게 된 거다.
2: 딸, 제주도 햇볕이 세다. 엄마 네 아빠랑 선글라스 사러 갈 건데 사는 김에 채서방이랑 애들 것도 살까? 아, 있어. 선글라스 있어. 그럼 우리 것만 사야겠다. 생각 바뀌면 엄마한테 콜해. 엄마, 네 아빠랑 마트 왔는데 캐리어 세일하거든? 제주도 3박 4일이면 몇 인치 사야 하니? 아우, 캐리어 보니까 여행 기분이 확 난다. 네 아빠 거랑 하나씩 사야겠어. 딸, 딸아, 딸 것도 필요하면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0: 아빠의 말에 따르면 엄마가 매일 달력을 보며 하루하루 날짜를 센다고 한다. 7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8월 언제 오나 하며 우리 엄마 자주 얘기를 꺼내고 애가 탄다고 한다.

0: 제주도까지 비행기로 얼마나 걸려? 비행기에서 밥은 줘? 비행기 탈 때 빵 같은 거 가져가도 되나?
1: 설레어하는 엄마를 보며 내 마음까지 간질간질한 그런 오후다.

어떤가요에 이어서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왔습니다. 민경아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어요.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첫째 주에 제주도로 인생 첫 가족

가족여행을 가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레실만도 하죠. 여러분들도 처음 여행 갈 때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기억나거든요. 정말 모든 게 행복하고 모든 게 이뻐 보이고 얼마나 하루 종일 가기 전

제주도 갈 때 여권 챙겨야 됩니다, 어머니. 2561님 보내주셨고. 오늘따라 딸 있으신 분들 왜 이렇게 부러워요? 난 왜 딸이 없는 거야? 하시면서 홍정아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홍정아님은 너무 예쁘신 며느님 계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홍정아님이 보내셨어요. 정말 1년 동안 그런 문자, 그런 내용을 한 번도 보내신 적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 홍정아님 며느님하고 팔찌를 좀 사이좋게 끼고 싶다는 얘기 제가 아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기억을 해뒀습니다. 우리 홍정아님도 며느님과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컬러 그리고 손목 사이즈 보내주시면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부탁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 홍정아님이 아까 그 문자를 보내주셔서 아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좀 보내주세요. 이번에 라라랜드 어떤가요 함께 들어봤고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부가킹스의 여행길 이렇게 두 곡 묶어봤습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카린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4: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나경훈이 며칠 전 우연히 출장 복귀하다가 차에서 콩디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 학창시절 야자시간에 몰래 듣던 그 목소리가 얼마나 반갑던지 눈물이 그렁그렁 했습니다. 나경훈님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지언니, 뽀니언니 나도 매일 오는데 알고 있습니다. 섭섭했죠. 우리 설지언니. 이민재님은 콩디님 약 30년 전 자연농원에서 밤에 저를 보셨대요. 밤에도 빛나던 콩디라고 하시면서 이민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런 추억이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4459님 보내주셨어요. 언니, 저 엄마 항암 중이신데 오늘 CT 결과가 좋아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언니도 더운데 건강 잘 챙기셔요. 오래오래 곁에 있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은숙님, 황금숙님, 권정윤님, 서울에서 친정아버지 생신이라 포항에 왔다고 하시면서 정윤님도 문자 주셨고 은숙님, 금숙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윤경님, 매일 듣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또 보라로 찾아오시고 문자까지 주셨습니다. 별 하나의 사랑 이상명님, 8363님, 1770님, 2088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서운하고 가슴 아프고 헤어짐의 얘기를 좀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저와 함께 1년 동안 이번에 라라랜드를 이끌어주신 우리 윤성현 PD님 그리고 강혜정 작가와 아주 가슴 쓰린 헤어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며칠 전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열심히 달리고 있으면 돌아 돌아 또 만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위로를 저는 해봅니다. 헤어짐보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싶고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1년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은요. 유희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만났는데 그래서 이 곡이 선곡이 되었나 봐요. 피처링의 신재평님이 또 도움을 주셨다고 하네요. 여름날 띄워드리고 저 이번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무한 사랑을 받고 저 이번 퇴근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심각하거나 절박할 때가 아니라 누가 봐도 최고로 유치할 때 행복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쯤 이런 사랑 해본 적 있으실까요? 바닷가에서 나 잡아봐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60년대 영화를 찍고요. 널 지켜줄게 이러면서 괜히 사람 많은 곳에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또 연락도 없이 그냥 몇 시간씩 비를 맞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요. 널 위해서 준비했어 이러면서 또 손수 만든 음식이나 선물을 건네주는 거죠. 보는 사람들에게 유치찬란 그 자체지만요. 내가 하면 그야말로 최고의 로맨스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Loveful 가디건스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평소에 잘 안 하는 편이실까요? 쑥스러워서 또는 민망해서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쑥스러운 마음을 살짝 누르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요. 그 순간 입꼬리가 씩 올라가면서 피어나는 미소를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팝스 프리덤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L2로 시작해서 53으로 끝나는 그대 귀여운 이모티콘 보내주셨고요. 2로 시작해서 01로 끝나는 그대도 인사 건네주는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블링크의 바티, 섹스펜스 넌더 리처의 키스미 듣고 올게요.

음악은요, 시간을 데리고 돌아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음악과 함께했던 시절의 우리를 소환해서 그때 감정과 이야기들을 다시 눈앞에 펼쳐놓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추억의 한 장면 속으로 떠나볼게요. 그때 그 차트. 오늘은 2002년 오늘의 영국 싱글 차트 1위 곡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와 정키 엑셀의 A Little Less Conversation이에요. 혹시 제가 연도를 잘못 말한 것 같아서 웃으셨을까요? 2002년에 영국 싱글 차트 1위 곡이 엘비스 프레슬리라니 아, 부민 아나운서가 좀 실수했네 라고 말이죠. 아닙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1977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음악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살아있었거든요. 원래 A Little Less Conversation 이 곡은 1968년에 발표된 곡인데요. 네덜란드 출신의 DJ이자 프로듀서인 정키 엑셀이 현대적인 비트와 또 댄스 리듬을 입혀서 새롭게 리믹스했고요. 이 버전이 영화와 광고를 통해 큰 인기를 얻으면서 2002년에 영국 싱글 차트 정상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참 대단하죠? 들어보죠. 세대를 뛰어넘어 다시 태어난 명곡 A Little Less Conversation입니다.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 곡, 특선. 외국 곡을 이용해서 멜로디는 그대로 두고 가사만 시대 풍토에 맞게 한글로 바꿔서 부른 곡을 번안 곡이라고 하죠. 마주 토요일엔 그 번안 곡과 원곡을 비교해서 들어보면서 그 노래들을 흥얼거렸던 옛날을 추억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어볼 노래는 번안 곡인 백지영의 닥터 닥터, 원곡인 로버트 파머의 Bad Case of Loving You입니다. 영화 친구의 삽입곡으로 유명한 로버트 파머의 Bad Case of Loving You는 힘있는 보컬과 또 시원한 록 사운드가 매력적인 곡인데요. 2001년에 백지영은 이 노래를 한국적인 감성의 라틴 댄스 곡으로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같은 멜로디가 어떤 색깔로 달라졌는지 비교하면서 들어보시죠. 먼저 번안 곡인 백지영의 닥터 닥터, 이어서 로버트 파머의 Bad Case of Loving You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로버트 파버의 Bad Case of Loving You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이 곡의 번안곡인 백지영의 닥터 닥터였습니다.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특선 두 번째로 나란히 들어볼 노래 역시 여름에 들으면 더욱 시원하게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진주의 난 괜찮아 그리고 이 곡의 원곡인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예요. 1978년에 발표된 I Will Survive는 실언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내용을 담은 노래로 디스코 시대를 대표하는 명곡이 됐는데요. 특히 나는 살아남을 거야 라는 당당한 메시지 덕분에 세대를 넘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곡이죠. 이 곡을 1997년에 진주가 난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번안했죠. 원곡이 가진 당당함과 넘치는 에너지를 한국적인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새롭게 표현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들어볼까요? 먼저 진주의 난 괜찮아, 이어서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입니다.

진주의 난 괜찮아,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나란히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들어볼까요? 나자렛의 Dream On, 허니 드리퍼스의 Sea of Love, 니콜레트 라슨의 Lotta Love 들려드릴게요.

나자렛의 Dream On, 허니드리퍼스의 Sea of Love, 니콜레트 라슨의 Lotta Love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로사 사라고사의 엘칸달스 오사였습니다. 제목이 새들의 노래라는 뜻인데요. 스페인 카탈루나 지방의 전통 민요로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노래예요. 들어보시고요. 올리비아의 투상에 키리의 엘라이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어집니다.

로사 사라고사의 알칸델스 오셀스, 새들의 노래하고요. 올리베 투상의 키리에 엘라이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려드렸습니다. 주말에는 아무래도 밖으로 향하던 시선이 안으로도 들어오는 요일인 것 같아요. 요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가장 많이 떠올리는 사람은 누구인지, 몸도 마음도 잘 지내고 있는지 가만히 물어보게 되는 거죠. JJ 카이라 Sensitive Kind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한 초등학생이 석기시대 유물을 발견한 줄 알고 박물관에 찾아와 기증한 돌인데요. 확인해보니 유물은 아니었지만 박물관은 그 돌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그 어떤 유물보다 소중했으니까요. 세상에는 결과보다 마음이 더 오래 남는 일들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위한 순수한 마음 하나면 충분히 특별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품어야 할 울림인 것 같죠?

0: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허이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이하이 손잡아줘요 였습니다. 고성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돌이래요. 이 돌에는 고성 초 5학년 김민재 2025 5월 17일 상리면 척번정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와, 근데 저는 이 아이도 아이지만 박물관이 참 우리 어린 아이의 순수함을 지켜준 것 같고 뭔가 이 아이에게도 큰 가르침을 준 것 같아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 뭐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는 거를 이렇게 한 구석에다가 작은 손이 전한 큰 울림이라고 전시까지 해놓는 이 정성이 참 감동적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좀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캠페인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그러려고 되게 노력하고 저도 그래서 저는 이 박물관처럼 어떤 대단한 일을 해주진 못하지만 엘리베이터나 그런 데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먼저 좀 인사를 건네거든요. 그런 것들부터 우리 아이들이 좀 순수함과 밝음을 잃지 않게 해주는 어른들의 한 가지 노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어른들 보면은 항상 인사드리고 서로 챙겨주고 막 이름도 알고 그랬는데 코로나 시기 이후부터는 좀 이제 대면대면해진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같은 아파트 에서도 그리고 워낙 이제 개인주의적인 사회니까. 근데 또 아이들을 위해서는 뭐 어른들이 먼저 한 번 더 빵긋 웃어주고 말도 한 번 건네주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부모님들이 싫어하시려나? 그러면 또 어쩔 수 없고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작은 손이 전한 큰 울림에 관한 이야기로 토요일 아침 열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 상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자 주세요. 토요일 오늘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아침 시작하고 계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함께 남겨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꼬착, 하루 5분 쉽게
0: 쓱딱 꼬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꼬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달인 훌라면.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별의 플라이어겐 듣고 오셨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햄디, 햄스터 DJ, 아나운서 허유원 내 목소리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여유되는 대로 열심히 들어드릴게요. 이소연님, 요원님 안녕하세요. 11개 시 외우기 수행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서 외우고 있어요. 종이에도 쓰고 말하면서 하는데 좀처럼 암기가 되지 않아요. 공부 잘했던 요원 언니의 공부 비법은 뭐예요? 누가 저 공부 잘했대요? 저 공부 못했는데.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고요. 저는 좀 잔머리를 잘 쓰고 그 순간적인 그 뭔가 임기응변을 잘하는 편이지 우직하게 잘 외우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소연님 죄송해요. 제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쵸? 그냥 암기를 이제 저희가 아나운서 일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암기 꿀팁을 드리자면 키워드로 외우기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다 똑같이 외워야지 라고 하면은 그거에 뭔가 그 강박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틀리는데 애매하게라도 대충이라도 외워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키워드로 대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점점 좀 이 돌 깎는 것처럼 깎여가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외우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니 무슨 수행평가를 11개를 시를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11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 키워드를 한번 외워보시고 두 번째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 외울 때 썼던 방법인데 좀 재밌게 외우는 거예요. 시도 뭔가 내용이 있을 텐데 굉장히 진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나 뭐 아이돌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코르티스 성현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게 성현이가 하는 말로 바꿔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어를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로 바꿔서 외우면 이게 또 에이 뭐 그런 걸로 외워지겠었는데 외워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시라는 게 되게 그 시의 내용을 좀 상상하면서 외우면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시라는 게 다양한 상상을 열어주는 그런 문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체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 아이돌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그럼 나름 재밌게 외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9336님, 최근 김대호 아나운서 때문에 실내 암벽을 취미로 하고 있어요. 하고 나면 뿌듯합니다. 김대호 씨가 집에 클라이밍 존을 만들었어요? 이제 선배님 대단하시다, 진짜. 아, 실내 암벽, 이게 은근히 팔 힘과 코어 힘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클라이밍 하는 데를 가보진 않았는데 뭐 어디 놀러 갔는데 거기에 한 벽 같은 데 클라이밍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그냥 저거 그냥 뭐 쥐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저 한 세 개도 못했어요, 이게. 처음 발을 딛는 것도 어렵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운동이 되게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336님 실내 암벽 잘 취미로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브리 싱글 데이의 에코 그리고 10cm의 서랍.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9년 7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9위 아이들의 어어우로 시작합니다. 풋풋한 신인 그룹이라곤 볼 수 없는 당차고 쿨한 퍼포먼스로 대중들에게 아이들을 각인시킨 노래죠.

18위는 잇지의 달라달라입니다. 잇지가 발매한 노래 중 가장 잇지스러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노래고요.

2019년 7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 17위는 폴킴의 너를 만나가 차지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이 축가로 이 노래를 부르면 신부님들이 무조건 울게 된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14위 박효신의 굿바이입니다. 상하 가족분들 이제 다 아시죠? 제가 박효신의 엄청난 팬인 거. 근데 솔직히 진짜 좋은 노래니까 다 같이 집중!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9020님, 와, 어제 카드값 나가는 날이었는데 통장에 돈이 정말 있다가 사라졌네요. 분명히 제가 써서 나가는 돈일 텐데 왜 이렇게 아깝고 서운하죠? 누구한테 서운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운해! 누구한테 서운한 거지? 스스로한테 서운하신 거죠? 9020님. 그쵸. 쓸 때는 뭐... 너무나 즐겁죠. 뭐 카드 이렇게 슉슉 쓰는데 돈을 낼 때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할 때가 되면 대가를 치를 때가 되면은 아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썼나 싶기도 하죠. 근데 이게 참 뭐에 많이 썼냐에 따라서 그 자괴감이 더 들 때가 있고 덜 들 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비랑 식비에 많이 썼을 때 진짜 좀 스스로에 대해서 유언아 좀 작작 쓰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히 제가 운전을 하기 전에는 네, 택시비를 정말 많이 썼었고요. 아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는 제가 빵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빵이 생각보다 비싸요. 좋은 재료를 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싸겠지. 근데 제가 또 한 개로는 안 끝나고 꼭 가면은 약간 아 여기 내가 큰 맘 먹고 왔는데 그리고 원래 품절인데 있잖아 하면서 다 먹지도 못할 거를 막 세 개, 네 개씩 이렇게 사니까 아 그럴 때 카드값을 보면 아 참 이 친구가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친구구나. 뒤는 생각 안 하고 막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되면서 좀 자제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 그래요, 9020님.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김동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3: 대학교.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이승기 스마일보이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가져볼게요. 오늘은 화요일에 배웠던 노래로 다시 복습해볼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가사 내용을 함께 들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들려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번째, 그냥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만 했으면 됐었죠. 두 번째, 내가 다 개어놨어요. 세 번째, 난 더 이상의 빈 약속은 필요 없어요. 네, 미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캘러니의 2025년 발매곡 Folded라는 곡입니다. 일단 Fold, F-O-L-D, 접다 라는 거잖아요. 과연 무엇을 접어놨다는 말일까요? 이제 가사 내용을 천천히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미션 문장 그냥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만 했으면 됐었죠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미션 문장 아마 끝부분에서 잘 들으셨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요. It's so silly of me to act like I don't need you bad 라는 가사가 들렸습니다. 잘 해석되시죠? 당신을 너무나도 절실하지 않은 척 행동하는 내가 It's so silly of me 정말 어리석어요 라는 가사죠.

네, 이 중에서 절실하게 당신을 필요하다라고 했다면 I need you bad 이거였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I don't need you bad 라고 한 겁니다. 근데 마치 I don't need you bad 인 것처럼 act like 행동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When all I can think about is us since I seen you last 라는 소절도 들으셨는데요. When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때의 when은 언제라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인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먼저 보면 All I can think about is us. 아, 뭐만 생각하게 된대요? Us, 우리만 생각하게 된대요. Since I seen you last. 물론 문법적으로 맞춘다면 Since I've seen you last가 되겠죠. 당신을 본 이후로 우리만 생각하게 되는 상황인데 라는 정도로 when이 맨 처음에 쓰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당신을 본 이후로 계속 당신 생각뿐인데 그렇지 않은 척한 내가 바보 같다. 예, 앞에 있는 소절도 연결시켜서 이해하실 수 있어요. I know I didn't have to walk away. 내가 떠날 필요는 없었다라는 것을 알죠. 라는 문장이에요. All I had to do was ask for space. 이 부분이 미션 문장인 거죠. 그냥 나에게 space를 달라고. 이때의 space는 공간뿐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Ask for space. 혼자만의 시간을 요구하다. 그냥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만 했으면 됐었죠. 라는 약간의 후회가 느껴지는 문장이었습니다. All I had to do was ask for space. 잘 들으셨죠?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내가 다 개어놨어요. 이 문장 찾아보세요.

네, R&B의 바이브를 마음껏 느낄 수 있었죠. So can you come pick up your clothes? 그러니 와서 can you come? 그 다음 pick up your clothes. 아, 당신 옷 좀 가져갈래요? 라고 한 거예요. I have them folded. 이 부분도 들으셨죠? I have them folded. 아, fold clothes 라고 하면 옷을 개다 라는 표현입니다. I have them folded. 내가 당신 옷들 다 개어놨어요 라는 문장이었어요. Meet me at the door while it's still open. 아직 여전히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 meet me at the door. 문 앞에서 만나요 라는 거예요. 뭔가 마음의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I know it's getting cold out, but it's not frozen. 뭐래요? 아, 점점 추워지고 있는 건 아는데, but it's not frozen. 언 건 아니에요. So come pick up your clothes. 그러니 와서 pick up your clothes. 당신 옷 가져가요. I have them folded. 다 개어놨어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게요. 나는 더 이상의 빈 약속은 필요 없어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바로 찾아내셨죠? I don't need no more empty promises. 라고 들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의 빈 약속은 필요 없다라는 의도였어요. I don't need any more empty promises. 이렇게 해야지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겠죠. 하지만 가사니까 이중 부정이 이처럼 긍정이 되는 게 아니고 강조적인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I don't need no more empty promises.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promise me that you got it. 자, 여기서 you got it이라는 것은 알겠어, 뭐 문제 없어 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제대로 하겠다고 promise me, 나에게 약속해줘요 라는 겁니다. I don't need roses. 장미 필요 없어요. Just need some flowers from my garden. 그냥 나의 정원에서 난 꽃이면 충분해요. 부럽네요.

Can't you go back to how you loved on me when you started? 처음처럼, when you started. 당신이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How you loved on me. 나를 사랑해줬을 그때로 Can't you go back to? 돌아갈 수 없나요? 라고 했어요. 이 문장 한 번 더 소개해드리면 Can't you go back to how you loved on me when you started? 이거였습니다. 이 중에서 love on someone이라는 구조 요거 들어보셨나요? 그쵸? 다정하게 사랑을 표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I'll be here begging for ya. 나는 여기서 당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 거예요 라는 의미로 beg라는 동사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begging for you, 당신을 구걸하는 게 아니고 당신을 간절히 원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you should be giving me love. 뭐래요?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줘야 해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미련이 남아있는 게 확실히 느껴지시죠. 옷을 겨두었다. 찾으러 와라 라고 했지만 속뜻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는 말이네요. 그럼 전곡 감상해 볼 시간입니다. 켈러니의 Folded.

0: 그럼 피스 표현 리뷰 타임. 첫 번째, 그냥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만 했으면 됐었죠. 이 문장 뭐였죠? All I had to do was ask for space. 맞아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I just needed a little space. 그죠? 약간의 거리만 좀 필요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대체 문장도 가능할 법합니다. 두 번째, 내가 다 개어놨어요. I have them folded. I have them folded. 맞아요. Your clothes are all folded up. 당신 옷 다 개어놨다 라는 문장입니다. 세 번째, 난 더 이상의 빈 약속은 필요 없어요. 가사 버전으로 먼저 익혀본다면 I don't need no more empty promises. 이거였습니다. I don't need no more empty promises. I don't need any more empty promises. 이게 문법적으로 맞다라고 설명 이미 드렸고 I don't need your fake promises. 혹은 I don't need your empty promises anymore. 이처럼 이야기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거짓 약속 따윈 필요 없어요!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All I had to do was ask for space. All I had to do was ask for space. All I had to do was ask for space. 두 번째, 내가 다 개어놨어요. I have them folded. I have them folded. I have them folded. 세 번째, 난 더 이상의 빈 약속은 필요 없어요. I don't need no more empty promises. I don't need no more empty promises. I don't need any more empty promises. 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Good Morning Pops 리뷰 타임은요.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습하고 싶은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꽁스꽁스로 돌아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장생.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0: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나님 선정 이어듣기 국룰 짝꿍 노래들 들려드립니다. 꿍스꿍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맛집, 환상의 짝꿍 노래들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들 이어들으면 꿀맛이다!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짝꿍 레시피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 기현님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저의 인생 드라마 OST가 있는데 상하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드라마 아일랜드 OST 김장훈 그대로 있어주면 돼, 그리고 드라마 연애시대 OST 나와 김정배가 함께 부른 만약에 우리 두 곡 신청합니다. 보고 또 봐도 너무 좋은 드라마들이에요. 추천! 저 이거 아일랜드는 못 봤는데 연애시대는 봤어요. 진짜 어렸을 때. 와, 기억나요. 심지어 저 필리핀에서 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초등학생이었을 텐데 그 감우성 씨 그리고 손예진 씨가 나오고 막 빨간 실로 이어져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도대체 저 실이 뭐야? 뭐 저 실이 근데 이제 CG가 없으니까 진짜 뭐 털실 같은 걸로 막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 그 어릴 때 봐가지고 기억도 안 나거든 사실 막. 근데 되게 나름 몰입해서 봤었던 기억이 나고 그 드라마의 장면 장면들이 아직도 떠오르는 걸 보면은 꽤나 좋은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아일랜드도 되게 명작이지 않나요? 이나영 씨, 현빈 씨 나온 명작. 예. 이 뭔가 기현님께서 드라마를 좀 잘 아시는 분이실 것 같은데 아일랜드 연애시대 오랜만에 정주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기현님 짝꿍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김장훈 그대로 있어주면 돼, 그리고 나 김정배 만약에 우리.

이어들으면 더 좋은 노래 꽁스꽁스 8465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를 꽁스꽁스 춤추게 만드는 노래들이 있어요. 2000년대 팝이 나오면 무조건 흔들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제 동년배들은 인정할걸요. 니오의 Because of You, Sweetbox, Don't Push Me 짝꿍송으로 딱이에요. 알죠 알죠. 이 노래도 압니다 저. 제가 그 옛날에 이때는 MP3 썼었잖아요. MP3에 저희 아빠가 항상 노래들을 당시 유행했던 팝 들을 되게 다 넣어주셨었어요. 그래서 나이대에 비해서 제가 음악 스펙트럼이 꽤 넓은 편이거든요. 이때 이 노래들 알죠 알죠. 압류 압류. 네, 오랜만에 같이 두 개 듣고 오면 너무 좋겠네요. 8465님의 짝꿍송 니오 Because of You 그리고 Sweetbox Don't Push Me 듣고 올게요.

꽁스꽁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좋은 노래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의 짝꿍 노래들 틀어드릴게요. 사연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5365님, 집 서재에 있는 의자를 바꾸려고 하는데 진짜 못 고르겠어요. 이 의자도 좋아 보이고 근데 비싸고 근데 또 이 의자도 좋아 보이고 유원님은 이런 거 잘 고르시나요? 아니요. 제가 근데 가구, 뭐 인테리어 혼자 살 때도 그런 거에 대한 뭔가 큰 욕심이 없었어가지고 저는 이제 크게 튀지 않으면 저렴한 거로 고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가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제 눈에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티 안 나는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며 가격 차이 되게 많이 나는데도 그걸 고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가구는 오래 쓰는 거니까 웬만하면 한번 쓰면은 잘 사면은 바꾸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아 보이는 게 있다. 뭐 근데 좀 비싸다. 근데 그 금액이 크게 뭐 대세 지장이 없다 하면은

좋아 보이는 의자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5365님. 매일 봐야 되고 내 눈에 매일 보이는 거잖아요. 가구는. 그렇죠. 그래서 네, 잘 골라보시길 바랄게요. 뭐 사진이라도 보내주셨으면 제가 의견을 보태드릴 텐데 네, 저도 잘 못 고르는 성격이어가지고 이런 거 탁탁탁 이건 이거가 어울리지 저건 저거가 어울리지 하고 고르는 사람들 부러워요. 그렇죠.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성시경 오나의 여신님.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은 미루고 미루던

좋아한다. 세탁소 특유의 물비린내 냄새도 좋아하고 둥둥둥 돌아가는 세탁기 소음이 꼭 ASMR처럼 들리기도 한다. 겨울 이불 같은 건 빨고 건조하는데 2시간은 넘게 잡아야 하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서점에서 샀던 만화책을 잔뜩 들고 나가야겠다. 이불 세탁하는 동안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 보기! 상상만 해도 너무 완벽한 주말 계획이다.

롤러코스터 습관 들려드렸고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 3610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우와, 근데 특이하신 게 세탁소에서 나는 물비린내 냄새를 저는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좋아하는 그 특이한 냄새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고무 냄새를 진짜 좋아했어요. 특이하죠? 고무 냄새를 좋아해서 신발 가게를 정말 좋아했고 심지어 그 신발 가게에서 파는 고무로 된 슬리퍼 같은 걸 사서 신지 않고 그거의 냄새를 맡았어요. 되게 괴상한 취향인데 근데 이게 저는 제가 이상한 냄새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슬리퍼 냄새를 킁킁 맡고 있는 걸 보고 저희 부모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너 뭐하고 있냐고 왜 신발 냄새를 맡고 있냐 이렇게 하셔서 그때 아 이게 내가 좀 잘못된 거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고무 냄새가 싫은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주말 이야기에 냄새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3610님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편의점 모바일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하츠투하츠의 루드.

0: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4: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6: 쇼리실라

0: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허요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한로루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장마전선이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제주에만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잠시 쉬어가지만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낮 최고기온 33도 안팎을 웃돌겠는데요. 폭염에 건강관리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도로 상황은 한산한 편인데 강원권으로 향하는 도로에선 벌써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비봉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매송나들목 일대 2km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방향 시흥요금소에선 조금 전 사고 났습니다. 4차로 막고 처리하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 대저분기점에도 사고가 있는데요. 갓길에서 처리작업 이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차가운 모습에 무심해 보이고 가시가 돋아서 어둡게 보여도 걱정하지 마. 이내 예쁜 꽃을 피울 테니까. 언젠가 마음이 다치는 날 있다거나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를 때면 나를 기억해. 그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줄게. 에피톤 프로젝트 심규선의 선인장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위로, 저는 성우 조경아입니다. 에피톤 프로젝트 심규선의 선인장, 우리의 아침 일부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어요. 심심할 때, 음악 듣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얘기 있을 때 언제나 우아조를 떠올려 주시길 바라면서 토요일 방송 시작할게요. 오늘 1부 그때 뭐 들었어? 에서 여러분의 추억 이야기, 추억의 음악 들어봅니다. 그리고 2부 우리 유니버스에서는 다른 공간으로 잠시 상상이동 해볼게요.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 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굿.

그 시절 기억나세요? 그때 뭐 들었어? 오늘은 5163님 선곡입니다. 2000년 2월 봄을 목전에 둔 겨울의 끝자락에 의정부 306 보충대대에 입소를 했어요. 몹시 추웠어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4박 5일 정도의 보충대대 대기 시간을 거치면 각 사단급 훈련소로 흩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입대하고 내무반에서 100명에 가까운 입소 동기들이 첫날밤을 맞이하는 그때 소대장의 위로인지 훈련병을 놀리려는 악취미인지 모르겠으나 당시 유행하던 가요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조규만에 다 줄 거야. 서러운 노래가 흐르자 낯섦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훈련병들이 하나둘 울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내무반이 20대 청년들의 흐느낌과 오열로 가득 찼습니다. 군 시절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그때가 떠올라요. 다 큰 성인들이 울었던 게 웃기기도 하고 소년티를 채 벗지 못한 그때의 우리가 짠하기도 하고요. 그때 20대 청년들의 마음을 울렸던 노래들 신청합니다. 아, 어떡해요. 이 짠한 청춘들. 아, 물론 이제는 아주 과거긴 하지만요. 이건 뭐 소대장님의 의도인 게 99.99999% 아니겠나요? 오마주에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비슷한 기억들 아마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네요. 5163님 오늘은 내무반 침상에서 눈물 속에서 말고 집안 침대나 소파에서 아주 편안하고 흐뭇한 미소를 띠고 들으시길 바라면서 신청해 주신 곡들 들어볼게요. 조규만의 다 줄 거야, 타샤니의 하루하루,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그때 뭐 들었어? 5163님 선곡으로 조규만의 다 줄 거야. 타샤니의 하루하루,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들으셨습니다. 5163님에게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때 뭐 들었어? 한때 즐겨 듣던 음악들 지금 들으면 그 시절 추억이 뭉게뭉게 떠오르는 곡들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그때 뭐 들었어?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방송 중에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뽑힌 분들에겐 햄버거 세트 쿠폰 드립니다. 3곡 이상 적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톡식 들으셨습니다. 5259님이 아들 신병교육 때 보낸 지 엊그제 같은데 수료식 잘 마치셨다고. 아, 뭐 그때 뭐 들어서 방금 전에 20여 년 훨씬 더 전에 군대 가셨던 그 경험을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청춘들이 군대에 가고 있습니다. 고된 훈련 잘 이겨내고 노란 명찰에서 명예롭게 빨간 명찰 달았어요. 아, 훈련병은 노란색이고 해병대 일원으로 인정이 되면 빨간 명찰을 다나보네요. 진정한 해병이 되었어요. 앞으로 실무에서도 적응 잘하고 이겨내라고 응원하고 싶어요. 해병 1330기 모두 응원합니다 하고 사연 주셨네요. 아우,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김돌림님 신청곡 들을게요. 패닉의 달팽이, 그리고 1431님 신청곡이에요. 헤이즈의 해픈우연, 그리고 1999님 신청곡까지 이어집니다. 김형중의 그랬나봐.

패닉의 달팽이, 헤이즈의 해픈우연, 김형중의 그랬나봐 들으셨습니다. 6961님이 내년 70인데 애청자 해도 되나요? 진행하시는 분 성함도 모르네요. 드문드문 성함 얘기해 주세요 하셨어요. 아, 애청하시는데 나이가 무슨 문제입니까? 얼른 오세요. 환영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프로그램은요.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이고 저는 진행하는 조경아입니다. 만나뵈서 반가워요. 6961님. 0142님, 출근 전 30분 계단 타기 운동 계획했는데 아직 실천을 못하네요. 매일 아침 너무 바빠요 하셨어요. 아, 이 아침 시간 1분, 5분 줄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30분을 바꾸시는 건 사실 전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운동 계획을 하셨으니까 꼭 실천하시길 바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성진우의 포기하지 마, 신용수님 신청곡 듣고요. 이어서 백이성의 오늘도 참는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실라

0: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6: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7: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부 끝곡으로 안재욱의 친구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은 장맛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양양과 속초, 고성 등 강원 해수욕장 곳곳에서는 개장을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강원권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는 벌써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강일에서 서종까지 20km 넘게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비봉에서는 장애물을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비봉 나들목 일대 1km 밀립니다. 더 지나 당진분기점에서는 앞시간 화물차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에서 처리 작업 이어지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방향 시흥요금소에도 사고가 있는데요. 4차로에서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지금 충청과 호남, 경북 산간 일대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사보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2: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Like a
6: little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KBS 1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해리코닉 주니어의 A Wink and a Smile로 시작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검색창에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0: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핏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2: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해리가 마법 주문을 외쳤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마법 같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우린 지금 그곳에 있어요. 우리 유니버스.

포근한 날씨. 천천히 걸을 뿐인데도 어찌나 더운지 팔뚝이 이미 끈적끈적. 아, 진짜 여름 힘들다. 눈이 점점 개슴츠레해지는 중에 다행히 지하철역에 도착. 얼른 개찰구를 지나 지하로 내려간다. 듬성듬성 사람들이 서 있는 플랫폼으로 곧 지하철이 미끄러져 들어온다. 문이 열리고 지하철을 타자 느껴지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 팔뚝에 땀이 싹 가신다. 개슴츠레하던 눈이 그제야 제대로 떠진다. 역시 지하철이 최고라니까. 땀과 열을 식히며 두리번거리다 빈자리를 발견. 편하게 등을 기대고 앉는다. 가만히 눈을 감고 시원한 바람을 쐬니 이제야 살 것 같다.

각자 바쁘게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데 이러면 곤란한데 춥다. 땀과 열은 이미 식은 지 한참 됐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한기가 느껴진다. 덥다고 후물거릴 땐 언제고 이젠 춥다고 오들오들. 눈을 뜨고 가방에서 주섬주섬 카디건을 꺼낸다. 조심스럽게 카디건을 입는다. 차가운 팔을 따뜻하게 감싸는 옷. 흐뭇하다. 다시 눈을 감고 쾌적함을 즐긴다. 시원한 지하철을 타던 어느 무더운 날.

우리 유니버스, 오늘은 시원한 지하철을 탔어요. 무더운 여름엔 공공장소가 소중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줘서 들어가자마자 땀도 가시고 짜증도 가시죠. 간혹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센 곳도 있어서 냉방병은 주의해야 하지만요. 무더운 여름 다들 쾌적하게 보내세요. 오늘 우리 유니버스에서 들은 곡은 어쿠스틱 콜라보의 응원가, 다비치의 타임캡슐, 이무진의 청춘만화, 그리고 카디건스의 러브풀, 콜드플레이의 In My Place였습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심수봉의 젊은 태양 8990님 신청곡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신미라님 퇴임 후 KBS 라디오와 친구하고 싶은 마음에 콩 앱 설치 후 회원 가입했어요.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들었던 조경하님 목소리를 이젠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과 느림의 미학으로 즐길 수 있어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아, 퇴임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 여유 시간 모아줘 잊지 않고 또 다른 기분으로 즐겨주셔서 감사해요. 0202님. 빙수집에서 파워냉방 바람 맞아서 체하고 감기 걸리고 난리 났어요. 아, 냉방병을 제대로 걸리고 마셨네요. 그런데 집에서 다른 가족은 에어컨 28도로 틀어놓는데 아내는 파워냉방 아니면 안 시원하대요. 에어컨 다들 몇 도로 하세요? 26도는 너무 춥지 않아요? 28도가 딱 좋은데 이 2도 차이도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저는 27도에서 27.5도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는데요. 보통 여름철 실내 온도 적정 범위가 24도에서 26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냉기를 잘 느끼는 편이라 그거는 좀 많이 춥고요. 그거보다는 높게 27도 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체온이 높거나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이 체온 안 맞는 것도 참 난감하죠. 어떻게들 조율하면서 냉방 이거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7931님, 주말 부부였다가 합체한 지 4개월이 되어가네요. 결혼하자마자 헤어져 살다가 처음 같이 사는 건데 정말 꿀같이 달아요 하고 어머 세상에나 세상에나 꿀같이 달대요. 다시 신혼 생활 즐기시는 것 같겠어요. 이제 정말 두 분이서 떨어지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길요. 채연의 둘이서 2793님 신청곡이에요. Funky mix. Start sequence.

이현의 둘이서 이어서 들으신 곡은 컨트리 꼬꼬의 Gimme Gimme였습니다. 최아름님, 아이들 늦게 일어난다는 사연 들을 때마다 저는 엄청 찔려요. 저도 학생 때 잠 때문에 아침마다 전쟁이었거든요. 엄마가 강아지 동생한테 가서 저 잠탱이 좀 깨워라 라고 하셨었어요. 저는 말해 뭐해요. 저도 평생이 잠과의 전쟁인데 아, 엄청 찔리지만 여러분이 깨워달라고 막 요청하시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깨우기는 하는데 네, 저도 엄청 찔려요. 장미환님, 안녕하세요. 처음 보내봐요. 밥 먹고 있는 아들 흐뭇하게 바라보며 라디오 듣고 있어요. 아이들이 크니 이런 여유도 생기네요. 이런 게 행복이죠. 하고 이렇게 행복을 담은 첫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박용수님, 아내 몰래 캠핑용품 20만 원어치 샀는데 카드 영수증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빨래하려던 아내에게 들켰어요. 물건 살 땐 아내에게 꼭 보고해야겠습니다. 몰래 하시려면 절대 들키지 마셨어야죠. 그럴 정도로 철저하지 않으시면 시도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이제 캠핑 즐겁게 하시겠죠? 3375님, 딸이 곧 결혼을 하는데요. 둘도 없는 남매, 어렸을 때부터 싸우지도 않고 사이좋게 자라더니 누나 결혼한다고 취직해서 모은 돈을 턱 누나 주면서 필요한 거 사. 그러고는 눈물 글썽. 예식장에서 저보다 더 많이 울 것 같아요. 야, 이런 모범적이고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남매 관계라니. 오, 요 분명히 100% 울 것 같은데요.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우시게 되는데 이렇게 한쪽에서 누군가 울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좀 눈물을 절제하게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아마 동생이

좀 많이 울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123호님, 러브버그가 너무 많고 공중도덕을 안 지켜요.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Radio
2: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스타일리스틱스의 You Make Me Feel Brand New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긴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인데요. 1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반대쪽 동호대교 부근에선 작업하면서 원효대교부터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중랑교 부근에서도 작업이 한창입니다. 도봉 지하차도 출구부터 여파를 받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반포에서 한남대교 쪽으로도 작업하고요. 여의 하류부터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인데요. 장성분기점 부근에서 앞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와 갓길에 걸쳐 처리 작업 이어지고요. 반대쪽 장성나들목 부근 2차로에는 목재가 떨어져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기흥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5km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